자,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책책 첫 곡으로요. 찬열 펀치의 Stay With Me. 요거는 네, 도깨비 OST였죠. 자, 얼마 전에 드라마 OST가 아니라 드라마 도깨비의 10주년을 맞아서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이 됐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도 그렇지만은 우리 SNS에 짤로도 굉장히 많이 돌았었거든요. 이게 보시면서 이게 방송된 게 벌써 10년 전이었다고 하셨던 분들 네, 진짜 많이 계셨을 겁니다. 파국이다! 파국이다! 사실 인상 깊게 본 드라마일수록 어제 본 것처럼 기억이 생생하게 남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보면서 이게 진짜 10년 전 거라고? 저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드라마 볼 때 나는 몇 살이었는지 네,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드라마에 더 감정 이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말 나온 김에 인생 드라마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시계 한번 되감아 볼까요? 자, 지금도 기억나는 드라마 명대사 잊을 수 없는 드라마 삽입곡 나만 아는 숨겨진 명작 드라마 이렇게 강추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도깨비 보면서 참 그 가사가 그러니까 대사가 되게 맛있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처음에 도깨비랑 이제 저승사자랑 이제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상스러운 가슬 썼군. 아저씨 사랑해.

0: 야.
1: 눈 이렇게 찡긋. 예. 이게 약간 수지 씨가 본 캐릭터를 잡아먹어 버린 경우. 아저씨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막 유난히 과거를 이렇게 되짚으면서 그 공유 씨의 나레이션이 되게 멋진 게 많았거든요. 날이 좋아서 뭐 이런 거. 그죠? 좋네요. 자, 우리 뭐 해야 되지? 그죠? 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기.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알렉스의 화분. 요거는 우결. 그리고 화분이란 곡은 커피 프린스. 커피 프린스였죠? 그죠? 궁 아니죠? 커피 프린스. 그리고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건 영화 OST였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였죠. 기가 막힌다. 아, 예. 그 사이에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 쭉 이렇게 읊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나도 엄마야라는 아침 드라마가 있었죠. 예. 거기서 저는 그냥 대놓고 사기 캐릭터로 나옵니다. 처음에 드라마 대본을 받으면 그 캐릭터에 대한 약간 백그라운드 설명을 같이 좀 받거든요. 이 캐릭터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제 인생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자동차 레이싱도 하고, 사진 작가도 하고, 그리고 괜찮은 집안에서 자라나서 뭐 어렸을 때 가수 활동도 하고 곡도 쓰고, 그러니까 그냥 내 얘기인데 약간 이 그냥 상황이 약간 그렇게 이게 된 거죠. 근데 웬걸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오만 가지 힘든 일을 다 겪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다가 막 17대 1로 싸움도 하고, 갑자기 아침부터 예, 뒤돌려차기를, 공중 뒤돌려차기를. 저 이거 하면서도 찍으면서도 되게 웃었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뒤돌려차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문에 적혀 있었거든요. 뒤돌려차기를 하며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뒤돌려차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드라마 얘기 많이 할 것 같네요. 별처럼 님이 천국의 계단 진짜 기억에 남아요. 권상우, 신현준, 최지우, 김태희 삼각관계. 그거 있죠. 그 되게 그 바바바바바 그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구구다구구다구구다구구다 막 이러면서 예. 뭔가 예능에서도 많이 쓰였던 음악 같은데. 네. 눈꽃 설림. 저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요. 정주행만 세 번째 했었던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봤더니 이번에 큰아들이 교정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갑자기 아들 자랑. 크크크. 그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또 다 뜻이 있었나 봐요. 그죠? 0981님. 저는 사극이 제일 재밌어요. 허준. 스승님의 시신을 열어보았습니다. 용의 눈물.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다모. 아프냐. 나도 아프다. 사극 최고 하셨어요. 사극이 뭔가 좀 그 톤의 무게와 그죠? 그 표현이 현실 시대와는 약간 동떨어진 표현이지만 또 거기에는 어울리는 표현이다 보니까 기억에 많이 남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사극. 아무래도 이제 사극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줄을 서시오. 네. 빠기공주님, 태양의 후예. 이 어려운 걸 또 제가 해냅니다. 헬리콥터만 보이면 아직도 유대위가 로프트하고 내려올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아파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태양의 후예. 맞아요. 소리바다님, 러브가 무엇이요? 총 쏘는 것보다 어렵소. 그보다 더 위험하고 그보다 더 뜨거워야 하오. 합시다. 그 러브.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눈이 이렇게 탁 가리면서. 네. 재밌었죠. 네. 여기 그 진짜 여기 미스터 선샤인은 나오 출연하셨던 분들이 구멍이 정말 1도 없었어요. 예. 네. 어쩜 그렇게 완벽하게 예. 네. 공격과 방어를. 수풀님. 소중한 추억의 드라마는 내 이름은 김삼순이요. 20대 후반 외딴 곳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이럴 때 제게 친구가 되어준 드라마예요. 김삼순. 맞아요. 여자 주인공이 막 호리호리하고 지켜줘야 되고 막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던 점에서 시작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네. 약간 그 저 여자 드라마가 여자 캐릭터가 일부러 예, 좀 이렇게 살집을 좀 키우고 시작을 했던 드라마로 유명했죠. 약간 옛날 같으면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힐 때 엘리베이터를 탕 치면은 오 트랑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치면은 숨겨왔던 이게 나와야 되죠. 예. 그러니까 가수마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김범수에겐 보고 싶다가 있고 성시경에겐 이윽고가 있잖아요. 네. 알렉스에겐 숨겨왔더니 있습니다. 네. 난 뭘 그렇게 계속 숨기는지. 8001님. 도깨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는 뭐니 뭐니 해도 전원일기가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파파파파파파파파파 디리리리리리리 전원일기 좋죠. 전원일기. 그러니까 전원일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공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언제 어디서든 숨 쉬면 이제 이렇게 틀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원일기. 도깨비를 보신 적이 없군요. 도깨비 괜찮아요. 네네. 약간 유치하긴 한데 보면 볼수록 좀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있는 네 그런 드라마입니다. 꾸리 누나님. 성태야, 구성태. 2002년 별을 쏟아 드라마에 푹 빠졌었는데 올해 다시 보기로 했는데 조인성님 참 고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고운 사람들 많죠. 야, 뭐 우리는 뭐 오늘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서 영화 얘기도 뭐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작품

작품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응답하라에서 나왔죠. 그리고 제이 하울의 Perhaps Love 이거는 또 궁 OST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연세대학교 밴드 동아리 메두사에서 만나서 동아리 활동으로 밴드 음악을 시작한 이 팀은 2017년 취미 활동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기로 의기투합합니다. 보컬 서영주, 기타 최승원, 베이스 박재현, 드럼 신현태. 이렇게 4인 체제로 2018년에 데뷔한 밴드가 바로 Not Connection이죠. 브리티시 팝과 인디록 그리고 얼터너티브 락 장르를 기반으로 데뷔 이후 9년 동안 꾸준하게 음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새로운 EP 앨범 파도의 고점을 발매를 하게 됩니다. 두 곡의 타이틀곡을 비롯해서 총 6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멤버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충실하게 따라가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다고 하죠. 너드 커넥션은 그동안 보컬 서영주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 덕분에 리메이크곡과 드라마 삽입곡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또 받아왔지만 사실 이 팀은요 대학 축제부터 음악 페스티벌까지 크고 작은 공연 무대에서 생생한 라이브로 만났을 때 밴드의 매력을 제대로 어필하는 팀이죠. 자, 때마침 앨범 발매 기념 전국 투어 콘서트가 여름 내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담백한 밴드 사운드와 여름밤의 감성을 자극하는 특유의 서정적인 분위기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너드 커넥션의 새 앨범 파도의 고점 중에서 Sunset 2주의 추천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자, 2주의 추천곡 Nut Connection의 Sunset 듣고 오셨습니다. Nut Connection 음악들을 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잘 배운 친구들이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약간 선배들에게서 내려받은 것도 잘 내려받았고, 그리고 앞서 음악을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서도 좋은 거를 너무너무 이렇게 잘 이어받으셨고, 또 그거를 똑똑하게 너무 잘 소화를 해내고 있고,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름 참 잘 지었다 싶기도 하고요. 네, 너드 커넥션. 자, 선셋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래 좋죠. 오늘 같은 곡에, 오늘 같은 분위기에 틀기에도 예,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뭐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자, 우리 드라마 영화 얘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게시판 좀 볼까요? 동네 노는 언니님. 김민지, 아빠 왔다. 집에 가자. 김 부장님이 얼른 딸과 만나기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김 부장이랑 딸과 만났어요. 예, 네.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김민지, 아빠 왔다. 보는데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도대체가. 아, 진짜 드디어 만났구나. 3007님, 알디가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 일본 순사 성대모사 저주하신 것 같아요. 유진, 이거 니 꼬잖아. 그죠? 니 꼬잖아. 니 꼬잖아 대사. 그거 말고도 많아요. 예. 네. 커피 한잔 할까? 거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그 배우님께서 손으로, 그러니까 그 톤으로 이렇게 발음을 다, 그러니까 받침을 다 내려가지고 말을 만드신 거, 그거를 외우신 거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한국말로 써놓으면은 이게 한국말인가 싶기도 해요.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말이야 유진, 이거 원래 네 꼬잖아. 네, 이것도 있고, 조선어 억양이 섞인 일본어군, 모리타카시 대자요, 칼끝이 가차 없던데. 제가 약간 한국말 못하는 외국 사람 네, 같은데 어쨌든 정말 대단하죠. 예, 유진, 니 꼬잖아. 별처럼요. RD 최고의 명대사는 전설의 고향 아닐까요? 내 다리 내놔. 오, 그쵸. 옛날에 이런 거 참 많았어요. 내 다리 내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 뛰고. 이 시절에는 여러분 귀신도 수입산이었어요. 예, 전설의 고향이 있었다면 약간 우리 또 어렸을 때 자주 보던 거 수입산 귀신, 네, 강시, 네, 강시 꽁꽁꽁, 예. 거기에 이제 노란 이제 닭피로 이제 쓴 부적, 예, 이마에다 이렇게 탁 붙이면 갑자기 쭉 쓰러지고, 예. 좀비한테 밀려서 요즘 뭐 통 힘을 못 쓰는 예 강시, 예. 최경민님, 드라마 질투의 명대사, 평범하지만 명언이었자. 몇몇 명언이었죠. 영호야, 나 더 이상 질투하기 싫어. 빰 빠바밤 빰빰빰 빰빠밤빰빰. 카메라 계속 돌아야 돼. 예, 끝날 때까지. 스태프들 이름 다 올라갈 때까지 돌아야 돼.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예, 아시죠? 빨간 머리 애님, 나를 추앙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런 명대사가 있었던 나의 해방일지도 재밌게 봤네요. 하하하. 그 나의 명대 그 해방일지에 나오던 그 남자 배우분 저기 손 무슨 구였는데, 그러니까 손석구 배우님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게 어떤 역할을 어떤

대사를 맡겨놔도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그냥 생활인 것 마냥 소화를 해내는 그 모습. 저는 나의 해방일지도 재밌게 봤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가? 그 약사로 나오는 드라마 있어요. 손석구 님이 약사로 나오는 드라마. 그거 꼭 보세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경미 님. 지금도 귀에서 맴도는 대사. 이름만 들어도 아, 그렇지 하면서 설레는 대사는 바로 선재야. 네. 그게 그렇게 설레시던가요? 식빵님, 드라마 하면은 이거는 딱 벌써 나이가 나와요. 드라마 하면은 이거 모래시계 아닙니까? 예? 모래시계? 응? 나 지금 떨고 있니? 금방 끝나. 이 명대사. 이거 원래 두 분의 대사죠. 예, 서로 이제 눈빛을 서로 이제 주고받지 않으면서 예, 귓가에 탁 대고 나 지금 떨고 있니? 얼마나 멋있어. 그 멋있던 남자가 탁그 마지막 순간 전에 친구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렇게 하면 널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내 여자니까. 너무 변질됐다. 그죠? 세월과 너무 많은 개그맨들의 버무려진 예. 이경영, 허경영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널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내 여자니까. 유승범의 질투 W의 그대와 함께 듣고 옵니다.

아유, 돌솥비빔밥님 지금 사무실이에요. 크크크 웃기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다고?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 겁니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총파업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맞게 원청 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 등을 촉구할 계획이며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취소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면서 다시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면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확정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 등으로 인해 현지 시간 14일 국제 유가가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4.73달러로 전장 대비 1.7% 올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20% 통행료 징수 발언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온과 현대차그룹의 배터리 생산 합작

0: 법인이 북미 공장 가동을 시작하며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 배터리 납품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삼복더위 중에 첫 번째인 초복인데요. 여전히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몸에 좋은 고단백 보양 음식들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영남과 강원 동해안 호남 내륙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조금 전 동해와 삼척 강릉에 폭염경보가 강화 발효됐습니다.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고 대구 35도, 강릉 34, 광주 32, 대전 30, 서울 29도가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비는 많이 잦아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 전북 경북에 최대 40mm 안팎의 비가 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국의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내일까지 제주 해안, 전남 해안,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물결이 강할 것으로 보여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우리 서로 만날 때 언제나 미소를 띠며 만납시다.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시켜줘 금잔디. 너만의 명예 소방관. 이렇게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했군요. 자, 첫 곡으로 T-MEX의 파라다이스였죠. 로맨틱과 질투님이 드라마 하면 꽃보다 남자 빠질 수 없죠. 시켜줘 금잔디. 너만의 명예 소방관. 오바맨님께서 알디 어제 2시에 청취율 조사받았습니다. 생전 처음이라 약간 어색했는데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9시부터 11시까지 그때 잠깐 알렉스입니다. 청취한다고 했고 다음에도 꼭 전화달라고까지 했어요. 라디오 잘 듣고 있으니까 다음에도 꼭 전화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브레딩 군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이번 주에 새롭게 탄생한 31호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땡땡두부 익산점입니다. 간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몸에 좋은 식물성 칼슘, 특허받은 복합 미네랄 주겸으로 건강한 두부를 만드는 업체라고 합니다. 두부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칼슘 모두부, 견과두부, 올리브두부, 강황, 그리고 생강두부, 버섯두부, 곤드레두부 등등등. 예, 굉장히 다채롭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아기세 인증하시고 10,000원 이상 구매 시 칼슘 순두부 혹은 미네랄 생두유를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야! 너무 좋아요. 자, 잭잭 쿠폰 가맹점 정확한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확인하시려면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도 리스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하고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는 분들은요 꼭 혜택 다 받으시고 인증 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모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광고 듣고 오죠.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스테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자, 아들의 Rolling in the Deep 그리고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듣고 옵니다. 오셨 예?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왔다고요. 네. 방금 좀 드라마 같았나? 자, 1717님 새싹님이십니다. 나만의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저는 아직도 보고 있어요. 마음을 주지 않는 건 마지막 제 자존심이에요. 따흑! 얼마면 되는데요? 돈 얼마나 갖고 있는데요? 그 맞나? 발리에서 맞죠? 예, 네, 얼마면 돼? 아, 그 가을 동안가? 발리에서 생긴 일은 그거죠. 그 핸드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따흑 이렇게 예 주먹 먹는 이게 막 다 섞였어. 이게 다 섞였어. 안젤리나 졸리나님, 알디 드라마 얘기로 멍석 깔렸을 때 학시 한 번만 해주세요. 학시 아저씨. 근데 학시 아저씨는 예 이게 드라마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딱 꽂히는 대사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튀어나오는 그 학시 예. 막 이렇게 막 뭐가 막 시끌벅적해 막 갑자기 나타났어. 너 이씨 너 못해? 어? 아 학시 그냥 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학시 약간 예 이런 그때부터 유행했죠. 너 못해? 어 자신 있어? 못해? 확시 어 푸른 여름이 오면님 알디가 그 대사 좀 해줘봐요. 그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날이 좋아서 그 어쩌고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기억은 못해. 날이 좋아서만 기억해. 그죠? 그러니까 다들 뭔지는 아는데 정확한 대사를 기억 못해요. 정확한 대사는 이렇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러고 뒤에서 뽀잉, 뽀잉, 뽀잉, 뽀잉, 뽀잉, 뽀잉, 뽀잉 이런 것도 이제 튀어나와야지. 에. 로코홀릭님. 드라마 서울 뚝배기에서 주연님이 야 이거 너무 아까 저 전원일기 찾으신 분들 예 그 대사 유행했더랬었죠. 지가요 그랬걸랑요. 예 지가요 그때 그거를 이제 흉내내던 네, 사람들 진짜 많았죠. 지가요 그랬걸랑요. 지가요 문을 열어놓고 왔걸랑요. 근데 내려가 보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지가요 그러면서 아 드라마 얘기 재밌네요. 이게 겹겹이 매년 좋은 작품들이 막 이렇게 매 방송국 OTT에서 막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예 정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 하나 쌓인 것들을 뒤돌아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네요. 자 칼라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이거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요것도 예. 히트를 쳤었죠. 예, 예. 하현상의 Be My Birthday. 요거는 나의 해방일지 OST.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해주시고요. 컨디션이 많은 거, 난이도가 좀 있는 건 여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걸 가져왔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다음 노래 러브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횟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2번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가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자, 3번 참고로 두 사람이 함께 화음으로 부른 러브는 하나로 치겠습니다. 자, 노래 러브가 몇 번이 나오는지 그 횟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문제를 낸 저도 이거를 세본 적이 없어서 저희 PD님이 들으면서 다 세신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거 더하면은 23, 이게 6 하면은 오케이. 자, 저는 정답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써도 안 돼요, 참고로. 네. 중간에 저희 이제 그 브릿지 부분에 Do it, do it, do it. Love, love, love, love me. Let me, let me love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저도 잠깐 정신을 놔가지고 지금 26번, 뭐 24번, 23번 지금 다 다르거든요. 자, 여러분 정리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다운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업다운. 지금 27번, 5번 정도가 지금 저희가 있어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네. 업입니다. 자, 참고로 정답자는 나왔어요. 야, 능력자들이 있어. 정답자가 나왔다니까? 예, 발표는 좀 이따 하고요. 네. 자, 이제 힌트를 좀안 드려야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점점 너무 쉬워지잖아. 자, 정답자가 은근히 있네요. 나도 손가락, 저도 이렇게 종에다가, 저도 이렇게 적으면서 셌거든요, 저도. 예. 자, 어쨌든 일단 노래 두곡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하도록 하죠.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그리고 에드 시런의 All of the Stars 듣고 옵니다.

can see the stars from America. Wonder, do you see them too?

0: 자,
1: 이코돌이죠, 이코돌. 이코너 돌아오리라. 퀴즈. 안 낼 줄 알았던 퀴즈가 또 나갔습니다. 일단 반응 좀 볼게요. 코파곰님. 미다리 아빠 톤으로. 아니, 진짜 키키피디는 왜 이러세요? 아, 진짜 이러실 거면 다시 뉴스쇼로 가세요, 진짜. 아, 진짜. 뉴스쇼로 가라는 건 좀 너무. 로아맘님. 이렇게 갑자기요? 아미고님. 키키피디님 좋게 봤는데. 좋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군요. 이쯤에서 미소라도님. 모르겠고 백만 21. 램틀님. 러브레서피에 러브가 몇 스푼 들어갔지? 이거 심장이 낮아서 풀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항상 난이도 조절이 실패하는 그대찬 퀴즈. 너무 쉬우면 또 재미없잖아요. 나라님. 마지막에 세 번씩 말하는데 안 들려도 있는 거라면 30번이요. 4268님. 중간에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놓쳤어요. 저도. 33번 찍어야지. 7850님, 러브미가 몇 번 중간에 있던데 그것까지 합쳐서 33번. 짝대기 그으면서 세워봤습니다. 발을 정자 하면서. 이거 옛날에 우리 반장 선거할 때 많이 하지 않았나요? 8179님, 나원참, 제작진 양반들아, 이 일은 해야지 않소. 33번, 발을 정자로 직접 인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복귀를 좀 해드릴까요? 이게 중간에 제가 하는 러브가 있고 호란이가 하는 러브가 있고 코러스 러브가 있고 본 멜로디 러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뜨거운 건 싫었어. 네가 좋아한 뜨거운 커피 나른한 티도. 요 뒤에 제가 You love me, your recipe 하는 코러스가 있어요. 그거 한번. 예, 그러고 코러스 쭉 갈 때마다 제가 여섯 번. 그리고 중간에 화음이 한 번씩 들어가고 호란이가 메인 멜로디 5번, 제가 6번. 중간에 love love love love me 하는 거 3번에 그 앞쪽으로 2번 더해서 총합이 여러분, 아까 GPT한테 물어보신 분도 계시던데 총합이 33번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맞춰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를 맞추실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코러스에 하나가 제 코러스에 You love me, your recipe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신 분들이 아마 32번으로 세셨을 거예요. 재밌는데? 이코돌, 이코노 돌아온다. 잊을만 할 때면 돌아온다. 자, 거북이의 빙고 듣겠습니다.

빙고! 자, 많은 분들이 아쉬워도 하시면서 재밌어도 하시면서 저희 원망을 이렇게나 많이 해주시네요. 왜? 오늘 좋았잖아. 오늘 재밌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러브레서피 잘 들으시면서 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방송하는 내내 뒤에 이렇게 케이크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요, 여러분, 그대 창가의 천재 작가 우리 작가님의 생신이십니다. 예! 오늘 저희는 나가서 케이크에다 불 붙이면서 이제 불면서 끝날 것 같아요. 자, 끝곡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 거고요.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해 주시죠.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

0: 만드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2: 제8회 농촌융국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미국발 반도체 훈풍 등으로 급등 출발해 3거래일 만에 7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 주가 지수도 급등하면서 장 초반 양시장에서 모두 프로그램 매수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에 장중한때 코스피 지수는 7,355선을, 코스닥은 828선을 터치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했습니다. 수입물가 지수는 지난 4월 2.1% 내려 10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뒤 5월에 0.2% 반등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4.4% 내렸는데 6월 지수 하락폭은 2022년 1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6월 취업자가 다시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하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이어졌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늘어 5월 4만 명 감소해서 다시 증가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6월 고용률은 0.2%포인트 떨어져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한 가운데 청년층 고용률은 44%에도 못 미쳐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하면서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 상황과 관련해 관계 부처는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민생에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유가와 공급망 불안을 상수로 보고 우리의 장단기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폭염과 폭우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사전 점검과 대비에도 전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이 수상 22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다시 절차를 밟은 결과 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90만 배럴의 비축유 북한에 전달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물을 생성형 AI로 수차례 제작하고 유포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극적인 가짜뉴스 영상을 올려온 A씨는 관련 혐의로 경찰 조

0: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잠실 현장에서 중국 국적 복면 경찰의 폭력 등 거짓 정보를 계속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관련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현지 시간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1시간 전쯤 미국과 이란의 대표단이 접촉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도 이란에 대한 공습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 CBS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2: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그냥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에 들었던 노래의 강한 향수를 느끼고 마흔 이후부터는 새로운 노래를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마흔 넘어 들은 노래가 최애 곡이 되었다는 분들 손. 그래요. 좋은 노래 앞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마음도 귀도 여전히 젊은 우리 랄랄라 식구들이 직접 선곡하는 이 시간.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첫 곡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졌으면 하는 노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로 참여하는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은 여러분의 선곡으로 흘러갑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이 곡으로 시작해보죠. Good Goodbye. 이 곡 다음에 어떤 곡이 좋을까요?

0: 하사 굿 굿바이로 시작했습니다. 원경님, 저 손, 핫종님, 톰과 제리님, 손, 손은 많이들 드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곡이요? 마흔 넘어 최애곡이 된 그 곡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손 들고 내가 좋아하는 그 곡까지 같이 보내주시죠.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노래가 오래 기억에 남는 건 그 노래에 그 시절의 추억까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노래라면 신곡이든 이전 노래든 애정하며 듣고 계시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선곡이 기다려집니다.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첫 곡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다음 노래, 그리고 또 그 다음 노래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추억의 노래도 좋고요. 추억이 될 노래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인터넷 레인보우는 언제나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제조 종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0: 메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대학교. 사랑이
2: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 옥수토박이님 이어주셨어요. 옴므 창민 이현의 목소리죠. 밥만 잘 먹더라.

우리 랄랄라 가족들은 방향 전환이 빠르시네요. 굿 굿바이에 이어서 밥만 잘 먹더라, 또 다른 시작, 서지원의 노래까지 흘러 흘러 왔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원경님과 함께 음악으로 스미며 흐르고 있습니다. 랄랄라, 빛나는 별님 주셨고요.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가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네요. 반갑습니다. 철이영희님. 그러게요. 더위가 조금 누그러져서 그래도 좀 살만한 것 같아요. 땀 덜 흘리면서 오늘 보양식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날이잖아요. 점심 메뉴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같이 흐를 노래도 고민해 주세요. 새로운 사랑 찾아 사랑하게 될 거야. 반백살 넘어 빠진 한노로 사랑하게 될 거야. 흑기사님 청하셨고요. 출근 중에 손이요. 휘둘맘님도 청하셨어요. 헤이즈 기리보이 교통정리 이어가 볼까요?

저는 57살 아재, 나의 최애곡 I You Love Wins All 신청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644번님. 오늘 선곡되신 모든 분들께 오후에 커피가 갑니다.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아이유 러브 윈스 올이었습니다. 오바메님 죄송합니다. 갑자기요? 어제 오후에 처음으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아서 약간 긴장을 했는지 11시에는 무슨 프로그램 청취하냐고 물어보는데 김윤주의 랄랄라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면서 백원경의 랄랄라라고 다시 대답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마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오면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CBS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부터 백원경의 랄랄라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J 바뀌고 첫 조사라서 저도 많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신 분들은 구독 눌러두시면 매일 오전 11시 5분에 제가 웃으면서 찾아갑니다. 랄랄라 매직 같이 경험해봐요. 엄마곰님, 요즘 우연히 다시 듣게 됐는데 절절한 목소리가 심금을 울려서 다시 최애가 되었어요. 유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역시 지금 들어도 명곡이네요. 유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에 이어서 사준 메모리스 이어봅니다. 초록 보리두유님.

사진 메모리스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데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매일 들을 것 같아요. 1250번님 반갑습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1시 5분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늘 좋은 노래가 흐르고 있어요. 같이 음악 듣고 나면 룰루랄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기분 좋게 오후를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매일 만나요. 1182번님 교통정리라는 곡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가사에 라임이 재밌네요. 좋은 노래는 이렇게 우리 손 닿는 곳, 아니 귀 닿는 곳 어디에나 있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가 닿지 못해서 모를 뿐. 랄랄라 들으시면 이렇게 좋은 노래, 새로운 노래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추억의 노래도요. 새벽별님, 랄랄라 듣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봅니다. 요즘 나의 최애 곡.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쉰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아줌마의 마음을 심쿵하게 한 곡이네요. 로이킴이 먼 미래 예비 신부에게 불러주고 싶다고 만든 곡인데 가사도 곡도 너무 좋더라고요. 일하면서 랄랄라 함께 듣고 있는데 꼭 듣고 싶어요. 나를 향한 세레나데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들어볼까요?

40대인데요.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요즘은 바람의 노래 들으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사랑받는 여자님. 그러니까요. 나의 세대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훅 들어올 때가 있죠. 소향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0: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1: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 아토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 복날이라고 나라라 병아리를 많이들 청하셨는데 이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요. 8179번님, 어제 고딩 아들이랑 좀 다퉈서 속상했어요. 어제 속상한 마음 날려버릴게요. 터보의 굿바이 예스터데이 신청합니다. 이 곡 좋겠죠? 수요일은 흐르게 하라 이 곡으로 막을 내립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제일

0: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잘해줬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 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1,400조 원을 웃도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기존 보존 매각 중심에서 가치 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 등이 담긴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공개하고 외국인이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화 국제화를 위해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내년 1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이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호 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계파 간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등록하고 나면 오는 21일부터 예비 경선을 치러 당대표 후보는 3인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8인으로 추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6.3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오선 중진 권 의원이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결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사적인 욕심과 자기 이익을 앞세워 당 혹은 보수 세력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연기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건희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말고도 앞선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래에 대비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4도, 습도는 93%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7: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

0: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푹푹 찌는 폭염 아니면 게릴라성 폭우. 한여름 날씨는 중간이 없죠. 밀당의 고수 같은 날씨에게 한바탕 휘둘리고 나면 몸의 기운도 마음의 면역력도 쉽게 바닥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살피라고 특별한 신호를 주는 날이 바로 오늘 같은 복날이겠죠.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삼복더위의 시작. 오늘이 바로 초복입니다.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와 굳이 싸우려 들지 말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보자는 게 복날에 담긴 뜻이 아닐까 싶어요. 뜨끈한 삼계탕이나 시원한 수박을 함께 나누면서 지친 몸을 달래는 전통. 그러고 보면 참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죠. 이 여름 끝까지 지치지 않고 웃으면서 함께 보내보기로 해요.

잭스의 링팝이었고요. 7월도 이제 절반으로 넘어갑니다. 7월 15일 수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이었습니다. 뭐 대형마트 배송업체 할 것 없이 며칠 전부터 복날 음식 이벤트가 대대적으로 펼쳐졌죠. 뭐 삼계탕 밀키트, 장어, 전복이 일찌감치 동이 나기도 하고요. 수박, 자두, 복숭아 같은 과일들도 특가 판매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수분과 무기질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면역력과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든든하게 챙겨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초복이니까 진짜 더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여름 지치지 않고 무사히 견딜 수 있도록 건강관리, 컨디션관리 함께 잘해봐요. 수요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1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12: 콜레

라음맘님, 오늘은 여름 감기 몸살로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쉬면서 듣고 있어요. 나 쉬면서 들으니까 마음은 좀 더 여유롭네요 하셨어요. 아니 꽤 이 감기 환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콜록 저기도 콜록 거리시던데. 라음맘님 잘 챙겨 드시고 얼른 나으시길요. 약간 마이 타밍 같은 곡 아니었습니까? 데넬쉐이 저스틴 비버의 10,000 hours 였고요. 또 핑크 스웨츠 피처링 켈라니의 At My Work.

First 였어요. 아, 오늘 초복이라 뭐나 삼계탕 먹었습니다. 저희는요 전복까지 넣어서 먹었어요. 이런 얘기가 오가는 중에 우리 꽃마리님, 지수님은 반계탕이시죠? 하셨는데 왜 저는 반마리만 주시려고요? 저도 한 마리 다 먹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 같고 우리 어머님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도은어님, 언니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하셨고, 아유 마음씨도 고우셔라. 딸기님은, 어머 연애 시절 우리 남편이 단골로 입었던 그 셔츠랑 똑같네요. 오빠! 하셨는데. 림자님은 식탁보를 입고 오신 우리 지수님 하셨고, 뭐 집집마다 식탁보에 뭐 베개 커버에 하다못해 앞치마라도 다 요런 거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뭐 불호가 없다는 뜻.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끄덕끄덕 한다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크. 오바맨님. 지수님, 어제 처음으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CBS 프로그램을 쭉 듣는다고 했더니, 어머 그럼 12시부터는 유지수의 해피송을 들으시겠네요.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당연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를 딱 한 명 답해달라 해서 퀸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어머나 왜 이렇게 설렌대요. 이 조사하시는 분이 이미 우리 유지수의 해피송이 여러 분이 또 얘기를 하셔서 아셨구나. 그렇구나. 우리 오바맨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립니다. 아 오늘 느조십니다. 요즘 말로 느낌 좋습니다. 오늘 커피 당첨자 모두에게 이 커피 잘 사주는 오빠. 아니 커피 잘 사주는 누나. 오빠 커피 어쨌든 원 플러스 원으로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당첨자는 커피 두 잔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보라 퀴즈 준비했고요. 생활 상식 문제 음악 듣고 풀어보죠.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영화 코다에서 흘렀던 버전이죠. 에밀리아 존스가 노래합니다. Both Sides Now.

송아지님, 정동진 크루즈 호텔에서 남편과 휴가 즐기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음악이 좋아서 졸음을 떨쳤네요. 하셨고. 와, 동해가

멋지게 막 펼쳐졌겠는데요. 구름다리님은 기분이 꿀꿀했는데 좋은 곡이 흘러나와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도 감사해요.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에밀리아 존스의 Both Sides Now 였습니다. 9169님도 전화 받으셨대요. 어제는 비가 와서 무엇을 홀렸는지 원래 02로 시작하는 전화 잘 안 받는데 받았습니다. 와, 아침부터 쭉 얘기하시고 12시는 유지수의 해피송이라고 말했죠. 잘했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역시 커피 쿠폰 1+1으로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라 퀴즈는 생활상식 문제입니다. 장마철입니다. 곳곳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침수된 도로 통행과 관련된 행동 요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요.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차량으로 지나갈 때 다음 중 가장 안전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한 행동입니다. 1번, 가능한 빠르게 통과한다. 2번,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켜고 통과한다. 3번, 창문을 닫고 물이 빠질 때까지 대기한다. 4번, 물 깊이를 모르면 진입하지 않는다. 진짜 이 침수된 도로, 특히 그 좀 지반이 났거나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사고도 몇 차례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차량으로 지나갈 때 가장 안전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가능한 빠르게 통과한다. 2번,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켜고 통과한다. 3번, 창문을 닫고 물이 빠질 때까지 대기한다. 4번, 물 깊이를 모르면 진입하지 않는다. 아, 이것도 정답이네. 우리 림자님 차를 안 갖고 간다 하셨는데 차를 버리고 일단 간다. 아, 진짜 급하면 그렇게 해도 돼야죠. 정답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좀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하고 이런 상황에 마주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히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주시고. 자, 침수된 도로 차량을 지나갈 때 가장 안전한 행동. 1번, 빠르게 통과한다. 2번,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켜고 통과한다. 3번, 창문을 닫고 물이 빠질 때까지 대기한다. 4번, 물 깊이를 모르면 진입하지 않는다. 자, 정답 주시죠. 뭐 정답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차 버리고 헤엄쳐 나간다. 이거 위험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정답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레이저의 곡 이어져요. A Little Respect.

사랑하는 쿰님, 지수님 바쁜 거 해결하고 지금 막 왔어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퀴즈 아직 우리 정답 발표 안 했으니까. 테일러 데인의 Tell It To My Heart, The Razor의 A Little Respect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생활 상식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2246님, 폭우 때에는 집에 있어야죠. 7575님, 아, 저 이거 며칠 전 안전 광고 봤는데 이거 맞죠? 하셨고, 4242님은 집중호우 시에는 집에서 지수님의 해피송을 듣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크, 빙고. 온바다님, 침수가 안 되게 배수 잘 되게 청소 잘 합시다 하셨고요. 3321님은 요즘 들어 특히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퀴즈의 품질이 날로 높아집니다 하셨는데 아우 고맙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차량으로 지나갈 때 가장 안전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가능한 빠르게 통과한다. 2번,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켜고 통과한다. 3번, 창문을 닫고 물이 빠질 때까지 대기한다. 4번, 물 깊이를 모르면 진입하지 않는다. 정답 무엇일까요? 아니 근데 우리 왜 속담 중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장마철에는 이 얘기도 틀린 거 물속 깊이 모릅니다. 물속 깊이 모르는 거예요. 비 많이 올 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굉장히 큰 인명사고가 났었잖아요. 아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옥수토박이님, 몬조비의 곡이에요. Living on a Prayer.

A로사님, 듣기만 하다가 참을 수가 없어 문자를 보냅니다. 선곡도 너무 좋고 최고 자주 올게요 하셨고. 아, 네, 영호님은 지수님 저는 항상 차에서 듣곤 했는데 오늘은 병원에서 항암제 맞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에휴, 고생하시고요. 컨디션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잘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전할게요. Shade Apart였죠. Stranger by the Day. 딸기 산도님의 신청곡. 또 퀸의 I Want to Break Free. 오바맨님. 또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옥수 토박이님 신청곡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중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 모두 발언해서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크고 원시적이라며 가용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각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 관할 대상국에 편입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했는데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지수에 편입됐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중현 수석 대변인은 내일 정무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홈플러스 파산 위기와 관련해 책임 소재 규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청문회 대상은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 등이 될 전망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광산경찰서 박모 경감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으며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 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리얼돌 등의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 씨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제기하면서 대규모 추가 공습까지 단행했고 이란도 영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습으로 맞서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오전 5시를 기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고 밝히고 해상 봉쇄 재개 시점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해안 지역 수십 개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서 미군이 사용하는 요르단 내 미군 공군 기지를 겨냥해 추가 드론 공격을 단행했으며 전투기가 배치된 구역과 기타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늘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3: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바이올렛님, 와, 선곡 짱입니다. 하셨고, 프리스타일님, 오늘 선곡 미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하셨는데, 우리 프리스타일님, 해피송의 선곡은 뭐죠? 프리스타일이다. 자, 2부 연우고 문경도련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세상에, 저 문경도련님 진짜 문경에 사시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에 사시더라고요. 토니조 화이트의 Ain't Going Down This Time이었습니다. 해피송 2부로 만나봤고요. 2부, 자, 오늘 1부에서 보라 퀴즈 풀었죠.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차량으로 지날 때 가장 안전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였는데, 2077님. 남자는 직진입니다. 하셨는데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것 같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물 깊이를 모르면 진입하지 않는다. 침수된 도로는 겉보기보다 위험이 커서요.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우리 해님이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답 주신 분들 가운데 미용실에서 듣고 계신다는 여름이 좋아님, 또 송아지님, 9398, 물망초맘, 93229, 7870, 0032, 온바다, 봄봄, 4503, 우리나라, 4143님께 이 커피 잘 사주는 누나가 커피 1 플러스 1으로 드립니다. 자, 커피 1 플러스 1 이벤트는 2부에서도 이어지고요. 오늘 2부 주제는 뭐 심플합니다. 초봉이잖아요, 초봉. 2부 주제는 나의 보양식. 2부 주제는 보양식입니다. 뭐 삼계탕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뭐 수박이다. 아니면 그냥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이 최고다, 여름에는. 아니면 초코케이크? 아, 초코케이크 보면 짱이지. 당 떨어지잖아.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보양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보양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 햇님이들의 보양식, 보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Cool and the Gang, Ladies Night이었고요. Ray Parker Jr. A Woman Needs Love, Just Like You Do, 누드발지의 I Like It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송사리님, 일정음치. 내 파자마 입고 오신 지수님 하셨고. 그러니까 내 파자마랑 똑같은 모양이다. 영숙이님은 저는 바둑판 느낌인데요. 오모 간판이 땡깁니다 하셨어요. 모두 감사하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보양식입니다. 보양식. 나를 보양하는 것들. 비공개로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인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정말 닭다리 잡고 뜯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뜯고 왔다. 손도 들어주시고요. 신촌 케빈님은 아 저희 집 보양식은 육회입니다. 육회. 진정한 친정엄마 손맛의 육회입니다. 육회. 아, 저 육회 비빔밥 좋아하는데 잘 파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육회도 좋죠. 이거 참 되게 신선하게 맛있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음식인 거잖아요. 근데 거북이님, 저의 보양식은 팥죽입니다. 팥을 삶은 물은 갈증 해소에도 짱입니다. 아, 그럴 수는 있겠는데 팥죽 하면 그 김이 모락모락 아, 뜨거워! 이알치알? 아, 좋아하면 장땡이죠. 대신 저는 오늘 팥빙수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부영님은 저는 개구리 호박을 좋아합니다. 그거 아세요? 둥글둥글한 거. 아, 그거 개구리 호박이라고 불렀나? 그 이맘때 전 그거에다가 쇠고기 간 거 되직하게 볶아 먹는데 보양식이 바로 그겁니다. 이 동그란 호박 그거 얘기해. 뭐라고 애호박은 아니고 그 다시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개구리 호박 그러고 보니 좀 닮았네. 개구리 배하고요. 6678님. 저의 보양식은 쪽갈비와 황태찜 아니면 닭발 콩나물찜 입니다. 만나게 먹으면 그게 보약이죠 하셨는데 보약이라기보다는 안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약주를 먹기 위해서 쪽갈비, 황태찜, 닭발, 콩나물찜이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무튼 보니까 이렇게 견적이 요즘 MZ들이 많이 먹는 집에서 해먹기보다는 가서 먹거나 시켜 먹어야 되는 뭐 좋습니다. 정의남님, 저의 보양식은 라면입니다. 천

1983년 라면이 귀하고 여러 명이 모여 먹을 때 저나 형제들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면 어머니가 귀한 라면을 끓여서 아픈 자식에게만 몰래 주셨어요. 힘내라고. 약간 이 영혼의 닭고기 수프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 라면도 귀한 시절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막 도파민도 팍 돌고 기운도 팍 돌고. 7749님은 저의 보양식은 마눌님이 해주시는 삼겹살 볶음입니다 하셨고, 약간 느낌이 오늘 저녁에 해달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이거 그 아내께도 바로 전송해 주시고. 루 아레나님은 저는 이열치열 열심 택배일 중인데요. 이게 짱인 것 같아요 하셨어요. 와, 오늘 같은 날 진짜 땀 많이 흘리실 것 같은데. 7749님, 루 아레나님 커피 쿠폰 1+1으로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햇님이들의 보양식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안졸리나 졸리나니 Fits and Tantrums예요. Hand clap.

0: 유지수의 해피송.
1: 비공개로 해피송이 최고다 신난다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홍여사님 신청하셨죠. 런던 보이스 할렘 디자이어. 또 탱크님 러브쉐 You Won't Forget Me. 또 피츠 앤 더 텐트럼스의 핸클랩 였습니다. 아니 앞서서 개구리 호박을 좋아한다. 개구리 호박 먹는다 얘기하니까 집 나온 남자님. 그거 얼룩이 호박 아닌가요? 하셨고. 사랑 한 웅큼님은 조선 호박인디? 아니 찾아보니 개구리 호박도 있긴 있네요. 그리고 심지어 개구리 호박 치니까 호박 개구리도 나옵니다. 진짜 호박 닮은 개구리. 아 둘이 무슨 관계인지 진짜.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나의 보양식. 마징가 부인님은 보양식은 어죽이죠. 어죽 푹 끓여서 국수까지 먹으면 최고입니다. 7575님은 여름이면 직접 도토리전, 묵밥, 도토리전병을 해먹습니다. 지금도 도토리전에 막걸리를 한잔하고 있는데 너무 더울 때 냉면 육수 사다가 묵밥 해먹어도 너무 좋고 도토리가루 1kg 산 게 벌써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다 먹을 쯤엔 여름도 끝나 있겠죠? 아니요. 1kg 더 사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다 그 남은 거 다 드실 것 같고 살도 한 1kg 찌실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2814님은 저는 복날에 떡이나 빵, 바나나를 먹습니다. 떡과 빵은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거고요. 아 갑자기 저 약간 목마른 느낌인데 저만 그런가요? 바나나는 나름 열대과일이니까 더위를 이기는데 좋을 것 같아 먹습니다. 아 그럼 오늘 나 그 파파야 사다 먹어야겠다. 두리안 어때요? 복날에 몸보신도 좋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나름 여름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맛있는 거 잘 먹자. 이런 말씀이네요. 빙고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 라우맘님 제니퍼 로페스예요. 브레이브.

클레오파트라님, 역시 아이디답게 크리스토퍼 너무 잘생겼지 하시면서 F1을 세 번 보셨대요. 브래드 피트 짱이다 하셨는데 8714님 크리스토퍼 청하의 When I Get Old 그리고 F1 OST죠. 에드션의 Drive 경숙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호르노츠님 인엑시스 뉴 센세이션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1: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장윤기가 살인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 양은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이 양을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고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팩트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 데이터처 등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AI 기반으로 기사 팩트체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형준 국가 데이터처장의 보고 내용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안 처장은 내년에 바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은 거대 언론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유튜브나 온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며 데이터처의 역할이 그런 사회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16일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김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는데 같은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민중기 특검팀은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고를 일주일 뒤로 미룬 것은 이런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김 씨에 대한 상고심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방부가 6회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훈련시설에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국방부는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 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교육을 하고 3, 4학년은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해왔는데 합동성 강화 등을 고려해 자운대 4년제 방안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이르면 내일쯤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장기 금리 역전 폭이 3년여 만에 가장 좁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연 4.18%로 미국보다 0.29%포인트 낮아 2023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금리 역전 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연 2.5%로 미국보다 상단 기준 1.25%포인트 낮은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6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2: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 전화 꿈

0: 떠나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시 5분입니다.
1: 이봉규의 어떤 가요!

이번 결정가요이면 첫 번째 트랙 현진영 고 진영 고 흐린 기억 속의 그대

0: 게 그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바라 봉봉 아나운서 이봉열 샬롬에도 변함없이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레인보우 어플에서 퓨 FM 화면에 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너튜브 이봉기 어떤가요 채널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이 초복이었대요. 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위에서 초복이라고 삼계탕 먹자고 얘기는 안 해가지고 저 그냥 점심에 혼자 샌드위치 먹었거든요. 일이 있어서, 예, 일이 있어서 우리 PD가 먹자고 했는데 좀 일이 있어서 샌드위치 먹겠다 하고 말았어요. 아, 오늘 점심에 삼계탕 다 드셨습니까? 뭐 장어덮밥이나 추어탕과 같은 그런 또 보양식을 드셨습니까? 든든하게 챙겨 드신 봉팔님 어디 계신가요? 삼복도위 중 첫 번째 복날인 오늘 여기서 쓰는 복자가요 복복자가 아닙니다. 엎드릴 복자예요. 얼마나 힘들면 더위에 지쳐서 엎드려 지내는 첫 번째 날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름이 좋은 이유. 오늘 A면 실시간 신청곡과 함께 여름이 좋은 이유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무덥고 습하고 지친 날씨, 수박, 복숭아, 참외, 멜론, 자두, 망고 등등 만난 과일도 풍성하고 시원한 수영장, 낭만 넘치는 해수욕장,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래프팅, 수상스키, 서핑, 바나나 보트 등 여름이라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도 겨울방학보다는 여름방학이 더 설레더라고요. 우리 봉팔님들도 그러신가요? 여름이 좋은 이유 한 가지씩은 꼽아봅시다. 우리 봉팔님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받죠? 시원한 커피 쿠폰도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문자 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전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0: 영월차록 쓰시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차록수수 사업단.
2: 나 방충전하고 갑니다. H.O.T. 캔디.

잭스키스였습니다. 연정. 그 전곡 H.O.T. 캔디였어요.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A면은 여름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봉팔님들께 여쭙습니다. 에스프레소님, 여름이 좋은 이유 어떤가요? 제철이기 때문입니다. 뭘 좀 아시는 봉팔님이시군요. 어떤가요? 제철입니다. 저희 제철 노래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철인 노래들을 제철에 들어야 이게 댄스곡이 더 신명나거든요. 아쉽게도 7월 26일까지 저의 제철 노래가 나가지만 27일부터는 또 후임 DJ의 제철 노래가 계속 흘러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가요는 채널 용접해 주시고요. 썰렁이님, 여름이 좋은 이유 굳이 찾아보자면 기온이 높아서 체지방 분해하기에 조금이나마 더 유리하다. 티처럼 얘기 드리죠. 결론적으로는 여름이 겨울보다 체지방 분해에 본질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볼 근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땀 많이 흘려서 체지방 분해될 것 같지만 그거 다 수분 손실이에요. 더위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고강도 운동 오래 못해요. 그리고 더위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식욕 조절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추운 환경에서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계절보다도 감량의 관건은 이 칼로리 그리고 수면 습관, 식습관입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 봉팔님의 느낌일 뿐이에요. 최강권철님, 여름이 좋은 이유 해가 길어져서 오래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아요. 초록비도 너무 예쁘고요. 덤으로 신나는 여름 음악까지 더해지면 행복하답니다. 보통 그 예전 가요계의 모습을 보면은 댄스곡들이 여름에 이제 연달아 쏟아져 나왔고 잠시 가을에는 좀 발라드가 이어졌다가 크리스마스 즈음 가까워지면서 댄스곡이 다시 나왔죠. 캐롤곡들로. 승현맘님, 여름 과일이 좋아요. 수박, 복숭아 그리고 옥수수를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 답변 같죠? 46살 승현이 엄마의 답이랍니다. 먹는 게 최고죠. 수박과 복숭아 정말 요새 제철입니다. 지금 먹어야 돼요. 지금. 어제 저도 수박 썰어서 밥 먹고 먹었더니 야, 이게 속이 시원하니까 어디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3650번님은 냉면을 좋아하신대요. 겨울에는 이가 시려서 먹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냉면의 계절. 원래 뭐 냉면은 겨울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여름에 더 많이들 찾으시죠. 냉면집 보면은 요새 자리가 없어요. 점심에 딱 맞춰서 가면 많이들 드십니다. 3418번님은 사진으로 한번 저에게 인증 좀 해주세요. 이분은 저도 말로는 이렇게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름이 좋은 이유 헬스를 20여 년 이상 해서 온 몸이 말근육입니다. 이 더위에도 산스장에서 2시간씩 운동하면 땀이 줄줄, 상의 쫄티 입으면 가슴 2두 3두 터질 듯하죠. 남들 시선에 뿌듯 이래서

여름이 좋쥬. 3418번님. 예. 사진으로 인증 좀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근육. 사실 요새는 말이죠. 이렇게 몸이 좋다면 이렇게 쫄티를 입기보다도 오히려 좀 더 박시한 옷을 입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더 스타일리시한 거 봐요. 너무 내 근육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 살짝 감추면서 은근히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 더 멋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 인증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인증 받고 확인 뒤에 뭐 어쨌든 커피 쿠폰은 보내드리겠습니다. 3418번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점포만보 쿠레곡 재생해 드리고요. 제주 홍여사님 신청하신 곡 유드래곤 린다지 비룡 함께한 싹쓸이의 곡입니다. 다시 여기 바닷가.

제종여사님 신청해 주신 다시 여기 바닷가였어요. 아, 노래 제목을 다시 여름 바닷가로 보내주셨어도 저희는 찰떡같이라도 듣고 재생해 드립니다. 집에서 남편분과 따님 미나님과 함께 듣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네요. 그리고 그전 곡 쿨의 점폼 안 보였죠. 이번 게 어떤가요? 우리 봉팔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름이 좋은 이유입니다. 초코라떼님, 겨울은요 연말연시가 껴있어서 그런지 싱숭생숭하고 우울한데 여름은 그렇지가 않아서 좋아요. 시원한 선풍기와 에어컨 바람 쐬면서 어떤가요 들으면 그저 천국. 맞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연말 되면은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았나? 내 연초의 목표들을 내가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괜히 반추하게 되고 괜히 감정적으로 좀 사람이 변해서 연말보다는 저도 그냥 여름 이 계절 한 계절을 한 철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흑구맘님은 여름이 좋은 이유, 남편이랑 여름에 꼭 한 번씩은 해수욕장을 찾습니다. 둘 다 수영을 못해서 튜브 끼고 놀고 구명접기 입고 스노클링 하면서 물고기 구경도 하죠. 라면도 끼리 먹고.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은 맛없는 라면을 먹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라면을 끼리 먹는 사람이 맛있는 라면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흑구맘님은 라면 봉지 뒤에 있는 레시피대로 가장 맛있게 요리해서 라면을 드시는 분일 겁니다. 끼리 먹어야죠, 라면은. 누가 끓여 먹어요? 7575번.

님, 여름이 좋은 이유. 뭐니 뭐니 해도 휴가가 있어서죠. 며칠의 휴가를 위해서 1년을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달 후에 휴가인데 벌써부터 계획 짜고 있어요. 너무 신나요. 그래서 치루치루 어머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행을. 1년에 한번 있는 여름 휴가. 요걸 위해서 1년 동안 여행 정기 적금을 드는 분도 많고, 원래 이렇게 갔을 때보다도 가려고 계획 짤 때가 더 신나는 법이니까. 어디 가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봉디 가지마님은 여름이 좋은 이유는 애들 데리고 다니면 이것저것 짐이 한가득인데, 그나마 여름엔 옷 부피가 작아서 좋아요. 이거는 애기 짐 싸본 사람만 알수 있습니다. 겨울은 진짜 그옷 부피가 크니까 조금만 넣어도 금방 이 여행 캐리어가 다 차버리는데, 여름에는 뭐한세 벌, 네 벌, 네벌 정도? 다른 조합으로 다 담았는데도 공간이 남아서. 거기다가 근데 뭐 튜브 넣고, 이런저런 물놀이용품 넣다 보면 또 가득 차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가볍습니다. 2142번님은 여름이 좋은 이유는 해가 길어 밝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보리 음료를 많이 마실 수 있어서 좋아요. 현실은 집에서 육퇴하고 혼맥하지만요. 2142번님은 이제 자기 전에 그렇게 한 잔씩 드시면 그것 또한 처음에는 이게 내가 이것 덕분에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깊은 수면과 우리의 REM 수면 상태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체온 조절도 방해하고, 탈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깊게 자려면 자기 전엔 그거 한 잔, 육퇴 후한 잔을 마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한스베베님, 여름이 좋은 이유는 야구의 계절이었어요. 트윈스 가자! 볼사 준비했습니다. 여행!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과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7808번님을 위한 곡이었어요. 방금 사연을 주셨는데요.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 36년 만에 모쏠 탈출할 것 같아요. 지난 방송 때 소개팅 성공 응원한다고 봉디가 읽어줬는데 지난주에 소개팅 한 번이랑 곧바로 이어서 이번 주에 애프터 하기로 했고요. 이대로 세 번, 네 번 만나면서 썸남에서 남자친구까지 무난히 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합니다. 아,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달리지는 마세요.

저쪽은 지금 아직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막 내가 혼자 달리면 이거 타이밍이 안 맞는 겁니다. 일단 애프터로 일단 그쪽에서 나오신다는 것은 그래도 한번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 못쏠 탈출 벌써 지금 한거 아니니까 김칫국 드링킹 금지 기간입니다. 지금 한번더 보고 아니면은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라는 이제 오늘 확신을 어느 정도 뭐 100%는 주지 못해도 조금은 줘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만남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하지만 여전히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시면서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호흡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7808번님 이 문자가 뭔가 오늘 고백 공격 들어가실까 봐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천히, 천천히. 7808번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올 여름 정말 행복한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 주 일요일까지 어떻게 요 스토리의 결말을 좀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만나서 괜찮다. 그러면 지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니까 3부터를 토요일 날 가시고 4부터를 바로 주일날 가시죠. 그리고 그날부터 못쏠 탈출하시죠, 그냥. 가능하면 좋겠네요, 두 분의 스케줄이. 일단 오늘은 여름 얘기입니다. 여름 얘기인데, 7808번님 너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코로나 택시님은 여름에 텃밭에 고추와 우이와 가지, 상추, 방토 심어가지고 하나씩 수확해 먹는 재미가 쏠쏠하죠.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여기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내 입속으로 쏙 들어올까?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자란 거 보면은 이게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너무 귀엽습니다. 그쵸? 화이트케이크님은 저는 여름에 극기 훈련할 수 있어서 좋아요. 런닝하면서 미친 듯이 흐르는 땀의 희열을 느낍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겨울은 금세 어두워지고 우울합니다. 화이트케이크님은 그 뭐라고 하죠? 러너스 하이? 러너스 하이? 그걸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유시님, 여름이 좋으니요? 양말 안 신어서 좋아요. 시원하고 빨래도 안 하고. 이렇게 발에 근데 땀이 많으신 분들은 또 양말 필수죠. 양말 안 신으면은 냄새 공격 들어가는 거니까. 742번님은 역시 여름엔 복숭아. 겨울에 입덧으로 천도 복숭아가 얼마나 먹고 싶든지 그림이라도 먹고 싶었어요. 겨울에 천도 복숭아가 어딨어요. 그쵸?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먹어야겠다, 그러면. 625번님은 여름엔 장마철 지나면 뜨거운 햇살에 빨래가 뽀송뽀송. 의류건조기가 있어도 꼭 햇볕으로 말려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불이나 그런 것들은 햇볕에 말리면 훨씬 더 좋으니까. 보니까 그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그 한쪽에 아예 그 빨래건조대를 밖에 내놓으시고 그 이불을 이렇게 널어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밖이 훨씬 더잘 마르니까. 곰돌이님은 여름이 좋은 이유?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지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전 어떤가요와 생일이 같거든요. 어머, 6월 15일 생이세요? 곰돌이님, 내년 여름 생일까지는 제가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곰돌이님. 어떤가요가 그러면 탄생한 지 7년을 맞이했을 때겠네요, 내년은. 7808번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팅 애프터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니발이에요. 그녀를 잡아요!

카니발이었습니다. 그녀를 잡아요. 이봉규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소개해드리기 전에 0767번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우리 봉규 잘 듣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저 잘했죠? 잘했죠? 어? 무더비 힘내시고 신나는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진 인증도 해주시고 애정 듬뿍 담은 쿠폰 선물도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더 오르면 안 되는데. 아, 그럼 너무 배 아플 것 같은데 이제. 적당히 오르길. 소향 바람의 노래 A면 마지막 트랙입니다.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오죠.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전세, 월세 가격 상승폭이 모두 전월 수준을 웃도는 3중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3%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주택종합전세 상승률은 1.56%로

0: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월세 가격 상승률은 0.96%로 2015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지속되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0.24% 올라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2분기 서울 오피스텔 전세 가격은 0.4%, 월세 가격은 0.9% 상승해 각각 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 5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야간 운항 규제가 오는 20일부터 일부 완화됩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서해 5도에서 인천항으로 출항하는 여객선은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운항할 수 있으며 안전속력 준수 등 안전규정도 함께 강화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잦은 결항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시민감시단은 공사 현장을 정기 점검하고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발주청에 직접 전달하며 인천시는 접수된 의견에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조치 결과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당초보다 3, 4년 개통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청라 연장선의 신뢰 회복과 소통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시민감시단 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농어촌 민박의 신고 여부와 불법 증축, 안전시설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경기도는 신고되지 않은 펜션은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며 예약 전 경기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미신고 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시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소비가 많은 농산물 111건을 검사한 결과 110건이 적합 판정을 받아 적합률 99.1%를 기록했습니다. 들깻잎 한 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돼 즉시 판매 중지와 유통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잔류 농약 모니터링을 지속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5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오늘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는 몇 번일까요? 제 마음에 들렸다면 보내주세요. 봉디와의 텔레파시. 유람법석한 태풍 바비의 뒤끝으로 어젯밤 강한 비바람이 불었고 오늘도 그 여파로 오전에 좀 비가 내렸고요.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난 다면 다시 푹푹 찌는 더위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텔레포시가 은근 이 날씨와 상관이 있어요. 날씨 영향 받는 목파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반드시 통화리라 하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한 숫자와 봉팔님들이 보내주신 숫자가 10의 자리, 1의 자리 모두 정확히 일치하면 되는 시간입니다. 보내주실 숫자는 00부터 99까지예요. 00부터 99. 1, 2, 3과 같은 한 자리는 반드시 앞에 0을 붙여서 0, 1, 0, 2 이렇게 두 자리로 만들어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는 중복해서 보내면 안 돼요. 문자,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십시오. 집계 시간 3시 08분부터입니다. 스마트폰 시간은 3시 08분부터 집계합니다. 어떤가요에 워낙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뭐 저희가 지금 자주 언급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 저희가 더블 당첨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죠. 저와 마음이 통화 선착순 2등에게는 바로 드실 수 있는 치콜 세트를, 그리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그리고 4분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텔레파시 지금 발송합니다. 받아주세요. 나이스 캐치. 한 번 더 텔레파시 전송. 제가 어떤 숫자를 보냈을까요? 문자번호 샵 1212 레인보우 열려 있습니다. 백지영입니다. 부투더담 부담. 집계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숫자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1, 2, 1, 2, 3, 4.

이코크다마님 70일, 준우 아빠님도, 포트리스님도, 더니킴님도, 박마술님도 모두 접수. 3시 8분 이전에 도착한 문자는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5분까지 봤죠. 3시 15분까지 여러분의 숫자 기다리겠습니다. 중복지회장님, 잠비님, 헬레나님, 스텔라님, 신디님, 봉순이님, 천사미소님, 무조건꾼님, 뾰잉님, 주관적인 자기님도 모두 숫자 접수. 구리꾸너비님, 그레이스킴님, 강아지님, 행복마키님, 최미경님, 유나님, 나르면 돈가스님, 하우스, 타이거님, 유신님, 배추님, 로라강님도 모두 접수.

마치면 이어지는 트랙 스페이스 A와 함께 하죠. 성

0: Mesdames, Messieurs, le disjockey Zach est de retour.
1: Yeah! 15분까지 여러분의 숫자 접수합니다. 동지와의 텔레파시 시간. 텔레파시 한 번 더 보내드리죠. 텔레파시를 받아라! 얍! 00부터 99 중에 하나 숫자 보냈어요. 제가 어떤 숫자를 보냈을까요? 그 숫자는 이미 제 왼쪽에 있는 흰색 화이트보드에 적어두었습니다.

오늘은 더블 당첨 이벤트. 선착순 1등과 2등에겐 치콜 세트를, 선착순 세트 4분께는 간식 세트를, 그리고 4분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제발 나타나주세요.

0: 재생해드렸고요. 자, 오늘의 숫자 발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차에서 어쩌다가 알고리즘이 이 곡을 추천해줘서 듣게 됐는데, 야, 이 노래가 이렇게 내 마음을 흡입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곡이 있습니다. 숫자 중에 이 두 숫자로 노래 제목을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몇 번일까요? 오늘의 정답! 아니, 정답이 아니고 오늘의 텔레파시 숫자 00이었습니다. 우리 PD 나우나 00 한번 잠깐 들려주세요. 나우나 00. 아, 이 노래를 듣는데 오래된 곡입니다. 아주 오래된 곡이죠. 당연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곡인데, 아, 음악 따라 불렀어요. 이 노래를 차에서 혼자.
1: 잊으라 했는데.
0: 아,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감질만하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더 들으면 안 돼. 우리 다 듣게 돼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와 통하신 분 발표해드립니다.

샘송님 신청해 주신 시아다비치 티아라 원더워먼 재생해 드렸고요. 집계 시간 안에 숫자 00을 보내셔서 저와 통한 봉팔님 얼마나 많았을까요?

텔레파시 안 통하네요. 고부기님 지금의 봉지랑 텔레파시가 안 맞는 듯. 6주 갔다 오면 통하겠죠. 그때도 안 통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통했는데 그거 갔다 온다고 우리가 갑자기 통할까요? 텔레파시가? 코코78번님 아니 봉디 3,4도 있는데 룰라 3,4. 아 34할 걸 그랬나? 오늘 34는 한번 지금 몇 분이 보내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34는 또 많아요. 아 34는 지금 대충 봐도 한 네다섯 분 되는 것 같은데 하필 아 영영 없어요. 아 왜 이렇게 안 통할까요?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지금 확률상 숫자의 확률상으로는 통하는 분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오늘 한 분도 안 통했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텔레파시가 또 수요일에 이어질 텐데요. 지금 텔레파시를 미리 보내겠습니다. 자, 텔레파시를 미리 보낼게요. 텔레파시 힌트. 어떤가요? 방송이 시작한 날짜. 우리 꼭 통하기로 해요. 다음 주에. 오케이? 미리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월이냐 일이냐로 갈릴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말씀 못 드리죠. 월이냐 일이냐는 봉팔님들이 정하세요. 자,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에 한해서 텔레파시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그때는 선착순 좀 피가 터질 것 같네요. 노래가사 그림 퀴즈 Let's get it. Everybody get up.

피카소도 울고 반고흐도 눈물을 훔쳤던 저의 그림, 이번에는 노래 가사를 그려봅니다. 봉디의 뮤직 아트 노래 가사 그림 퀴즈. 피카소도 울렸고 반고흐도 눈물을 훔치게 했던 제 그림. 아마 이 코너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부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는 그림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 어느 날보다 집중 잘 지켜봐 주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해 주시면 바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초 동안 지금부터 노래 가사 한 구절을 그릴 텐데 봉팔님들은 그 그림을 보고 어떤 가사인지 파악한 뒤에 노래 제목과 가수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노래 가사 지금부터 30초 동안 그립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린 그림 우리 봉팔님들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 잡은 봉팔님들 제목과 가수 이름을 보내주시고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 저희가 10분 뽑아서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입니다. 노래 나갈 동안 정답을 보내주세요.

자, 우리 봉팔님들께 초성 힌트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두 글자입니다. 치읓 히읗. 치읓 히읗. 두 글자. 치읓

오늘은 정답자가 별로 없는 관계로 노래 제목에 더해서 가수까지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가수는 니은 이응, 니은 이응이 부른

VOS Beautiful Life 그 전곡 김정국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자 노래 가사 그림 퀴즈 오늘의 오답부터 살펴봅니다. 어이쿠 이런님 옴무에 밥만 잘 먹더라. 양설라님 SG 워너비 내 사랑 울보. 지금 위에 이 TT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담긴 곡을 많이 뽑아주셨습니다. 네네님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처음 마음처럼님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지지 않는 태양님은 김건모 넌 친구 난 연인. 파리로버님 리센너의 프리티걸. 악동부부님은 엄정화의 페스티벌. 먼저 가세요님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철이형이님 오늘 가장 많은 오답이었습니다. 트와이스 TT가 제일 많이 도착했는데 그림 설명을 드리죠. TT가 있어요. TT 울고 있죠. 근데 가로 열고 X. 뭔가 울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은 시선이 아래로 향해 있고 아래로 향한 사람에겐 괄호 열고 X 그리고 정면을 쳐다보는 사람에겐 체크 표시 고개를 들란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이모티콘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 구간 들어보죠. 아니 노을 청원이 어떻게 이 그림이랑 어울려요. 이런 가사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이제.

울지 말아요. 첫 문장 두 번째 줄 고개 들어봐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젠 웃어봐요.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도 노래 가사 그림 퀴즈를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히신 분 저희가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곡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미술학원에 좀 다니면서 그림 연습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10cm의 곡 들을게요. Fine, thank you, and you?

가더가든의 곡 홈 스윗 홈, 그 전 곡은 사실 5월에 더 잘 어울리는 곡인데, 오전까지 비가 오고 해가 뜬 이곳 오목교에서 제법 잘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었고요. 앞선 곡은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였어요. 이번 교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계시고요. 3120번님 아까 문자 주셨는데 오늘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적립이 오늘까지라서 빵 사고 고기 사러 갔거든요. 정육점에서 뽕디 목소리가 들려서 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에 문자 보내봅니다. 하늘 정육점 소리 질러! 하늘 정육점 사장님, 늘 어떤가요를 애청하고 계셨습니까? 지금도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나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힘드시죠? 점심은 드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또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손님들이 또 많이 몰려오실 텐데 잠시 지금 한가하다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어떤가요? 계속 들어주시죠. 또 커피 한잔 해야 오후에 저녁에 또 일할 힘을 얻으니까 네, 또 커피 한잔 해야 그래서 아이브 준비했습니다. 해가 떠서 선곡한 거긴 한데 해야 Let's get it. Let's get it.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 CN블루의 트랙입니다. 사랑, 빛,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S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알보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6%대의 급등세를 보이며 3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427.58포인트, 6.24% 오른 7284.41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45.45포인트, 5.8% 오른 829.4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8.3원 내린 1484.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변동성 확대 주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정은보

0: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시장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 지적이 많은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제도 도입을 들어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았고 현재는 제도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살펴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 면책하고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 탕감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에서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며 한 달 전보다 경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동향 7월호에서 성장세와 수출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중동 전쟁에도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4월에서 6월 지표가 양호하게 나와 우리 경제의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월부터 이어지던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5월 경제 동향에서 삭제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해서 공고해지고 있다로 한층 안정적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가 물가 상승, 고용 둔화로 이어지는 등 민생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9도, 습도는 86%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휴가 간다고 하면 바다냐 산이냐 이렇게 어디로 갈지 고민하죠. 근데 무엇으로부터 떠나는지도 중요합니다. 나를 재촉하는 마음, 괜히 비교하게 만드는 시선, 끝도 없이 울리는 알람, 딱 하루만이라도 이런 것들로부터 휴가를 얻는다면 훨씬 홀가분해질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어디론가 떠나는 대신 나를 짓누르던 것들로부터 좀 멀찍이 떨어져서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고스예요. 베케이션.

0: 고고스의 Vacation,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휴가 떠나는 신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좀 흥이 오르시나요? 여러분, 오늘이 초복이에요. 복날, 세 번의 복날 중에 그 첫날인데,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오늘 초복인데 삼계탕 드셨나요? 하셨어요. 아니요, 저 아직 못 먹었어요. 아, 진짜 이런. 도로시님은 닭칼국수 드셨다고 자랑하고 계시고, 카타리나 월드님은 삼계탕 대신 매운 갈비찜으로 대체했어요. 아, 이것도 좋죠. 꼭 뭐 닭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약간 몸보신 되는 거 먹으면 되니까. 잘하셨습니다. 7976님은 아, 남편 회사 회식에 저 끼워준다고 해서 강남 가고 있어요. 몸보신 지대로 하고 올게요 하셨네요. 와, 신나시겠다. 재밌게 다녀오시고 많이 양껏 드시고 오세요. 아, 저는 삼계탕은 못 먹었지만 열심히 힘을 내서 달려야 합니다. 왜냐면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얼른 받으셔서 효도할 때 효, 하효진의 라이키팝, 복날에 삼계탕도 못 먹고 일하는 하효진의 라이키팝 잘 듣고 있다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널리 소문해주세요. 오늘은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차트 복권하는 날이니까요.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시면서 라이키팝 신나게 함께해주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5: 곧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참 좋은 여행.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 사이버 대학교.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Ready for the World의 Oshila 그리고 Fatback Band의 I Found Loving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웬만해서는 부럽단 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7575님은 정말 부럽습니다. 하디 오늘 바람도 시원하고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좋아요 라고 정말 너무 부러워요. 아, 이 시간 그 여유로움이 너무 부럽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노래도 나오고 대자로 누워서 그죠? 오늘 날씨가 근데 좀 어제보단 괜찮은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불고 비가 한번 팍 오고 나니까 그죠? 근데 또 비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장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니스님, 아, 효진 DJ 더위를 이기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나요? 더위를 이기는 저만의 방법이요? 제가 진짜 웬만해선 또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그러니까 더위를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 있다? 좀 알려주세요. 우리 좀 나누고 살아요, 좋은 거는. 만약에 제가 이걸 알았으면 이 여름이 이렇게 고통스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겨내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더위에 지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차라리 저는 그냥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 가서 어차피 더워서 땀 흘리건 운동해서 땀 흘리건 땀은 흘리잖아요. 그럴 바에 몸이라도 좀 건강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운동을 가서 땀을 흘리면서 이 땀이 더워서 나는 땀인지 힘들어서 나는 땀인지 모르게 저 자신을 속인다고 할까요? 그런 방법 있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얼음물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요. 아, 저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이렇게 좀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냉수 마시거든요. 냉수를 꼴깍꼴깍 하면 오, 갑자기 이 뭐랄까 몸의 온도가 싹 내려가는 기분이랄까요? 막 건강에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해보세요라고 추천은 못 드리겠는데요.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얼음물 먹기 이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라이커님들은 또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좀 알려주세요. 우리 좋은 거는 서로서로 나누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 채팅창과 게시판 쭉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CBS 뮤직 차트 44위에요. Barbara Streisand의 The Way We Were 그리고 도노반의 I Like You

하효진의 Like Pop. 노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총 30분!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더 많이 끌어왔습니다. 30분께 선물 드릴 거예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차트 복권 규칙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한 번만 보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보내주신 것만 집계가 돼요.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끝나니까요. 꼭 기억해주시고 한 번만 빠르게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요즘 비가 오면서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럴수록 뽀송한 느낌의 노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리사 오노의 Pretty World. 자, 이 노래는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힌트가 필요하시죠? 우리 시간 중에 24시간제가 있어요. 하루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이렇게 24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표기하는 방식으로 오전과 오후 혼동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24시간제. 자,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하효진의 Like Pop은 CBS 표준 FM에서 매일 오후 4시 5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아니죠? 힌트! 하효진의 Like Pop이 시작하는 시간 오후 4시, 이 오후 4시를 24시간제로 바꾸면

몇 시일까요? 힌트를 좀 더 드리면 우리 오후 1시를 13시라고 하기도 하죠. 오후 4시는 몇 시일까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효도할 때 효, 하효진의 라이키팝이 하는 시간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리사 은호의 Pretty World에 이어서 Port of Notes의 More Than Paradis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차트 복권 정답 하효진의 Like It Pop은 매일 오후 4시 5분 오후 4시는 24시간제로 하면 16시죠? 오늘의 정답은 16이었습니다. 와! 해피트리님 16이요. 장마철인데 이 노래 들으니까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에요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 노래 듣자마자 아 이번 주 이걸로 해야겠다 정했어요. 뽀송뽀송해지는 느낌. 4575님 너무 더워요. 16도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16도면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그 선선한 날씨 아닌가요? 제발. 6318님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이 16이라고 하셨어요.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이네요. 다시 돌아가고 싶죠. 그때 참 좋았는데. 어머 둘 하나하나하나님 2111번님은 16 참기름같이 고소한 방송이에요. 감사합니다. 참기름같이 고소한 방송 하효진의 라이키팝입니다.

7679님 16시고요. 사장님 몰래 정답 보냅니다. 이분은 뽑아드려야겠는데요. 사장님 몰래. 자, 오늘의 차트복권 정답은 16이었습니다. 우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아, 음밥, 안쓰네 곡이죠? 음밥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쪽이라고. 저도 몰라요.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2508님, 처음부터 더위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요 녀석이 지나가면 찬바람 불고 또 한 살 먹는다 생각하며 즐겁게 맞아주자고요 하셨는데요. 이 말이 되게 더위에 힘들어하던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언젠가 지나가고 또 오고 하는, 그렇게 가고 오고 가고 오고 하는 대상이니까요. 우리 너무 덥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즐겁게 맞이해보자고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나나무스쿠리의 Only Love 준비했어요. 여러분 덥지만 힘내시고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폭염이 주춤한 모습이지만 오늘도 경상도와 일부 동해안의 경우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 밤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소량의 비가 더 지나는 곳이 있겠지만 저녁 시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내일은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구름만 끼겠지만 호남권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는 충청도와 경남 북서 내륙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모레 금요일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되는데요. 최대 80mm

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연구실.
5: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믿었던 삼전닉스마저 출렁이는 주식 대혼란의 시대. 어느 때보다 리밸런싱이 필요해 보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 시절입니다. 하반기 시장의 초입이죠. 이럴 때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에게 리밸런싱 필수 지침을 들어보겠습니다.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8: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7: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8: 전문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9: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0: 아, 또 눌어붙었네.
1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2: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하루는 폭락, 하루는 폭등. 야누스의 삼전닉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자산 리밸런싱.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느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13: 네, 안녕하세요.
12: 과거 우리 경제 시간에 배웠던 얘기들이 다 틀려요.
13: 그렇죠.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네. 이거 왜 이래? 교과서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하는 그런 공식들이 많이 틀리고 있는데 이 투자 시장에서의 공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채권 시장의 가격이 오르면 뭐 금리가 낮아 뭐 이런 것들의 공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연결고리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약해진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래 해가지고 투자했다가는 생각지 못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
12: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를 갖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도대체 돈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겁니다. 네. 왜냐하면 코스피 이러고 있죠.
13: 아침 저녁이 다르잖아요.
12: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금이 오르냐? 금도 한 아니에요. 30% 가까이 폭락했고요. 예. 채권? 채권도 내려갔어요. 그렇죠. 금리가 코인? 오를 거니까. 코인 있네요. 코인도 정말 안 좋은 지 오래됐죠.
13: 맞아요. 팔아야 돈이죠. 사실은 그 돈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아 주식시장이 빠져가지고 예금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단순 계산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0명의 사람 중에 주식을 다 100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90만 원에 팔고 나갔어요. 그럼 나머지는 100만 원씩 9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거 주가가 얼마야 라고 하면 90만 원이죠. 90만 원 곱하기 9명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시장이 늘어나고 불어나고가 돈이 늘어나고 불어나고 같이 보이지만 샀다 팔았다 그 거래에 의해서 현금이 얼마나 도느냐 그리고 그 통화량은 사실은 제한이 있고 그대로이고 여기서 신용거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 대출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에 따라 가지고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돈이 들어가고 불어날 구멍이 막혀있는 상황.
12: 섹터가 왜냐하면, 없다.
13: 네, 부동산이 막혀있기 때문에 네. 여긴 대출이 꽉꽉 막혀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
12: 그럼 부동산 먼저 얘기할까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산이라 하면 사실은 부동산이죠.
13: 그런 오랜 시절. 없죠. 네. 예.
12: 그런데 부동산이 현재 자산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는가?
13: 예.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유튜브 댓글에 투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강의를 가면 꼭 여쭤보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의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1년 뒤에 오를 것 같다, 비슷할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건 전문가의 의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느낌 해가지고 손 들라고 하면 압도적인 비율로 한쪽에 몰립니다.
12: 오른다?
13: 그죠? 예. 압도적인 비율이에요. 그리고 한 10% 정도가 비슷할 것이다.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전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서울 수도권이라고 다시 바꿔서 질문을 드리면 떨어진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이게 뭐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금리도 높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런 숫자나 정책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걸 기대하는 건 사실 무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공급도 부족해질 것 같고 보니까 규제를 해놓긴 해놨는데 규제가 안 되는 곳에 집값들이 뭐 일주일에 1% 2%씩 빵빵 오르네. 뭐 1년 뒤면 2배가 돼버리네.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도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집값이 오른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이렇게 많다면 결국은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게 될 거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가격은 오르게 될 텐데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사는 게 당연히 내 자산을 불리는데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0: 합리적이다.
1: 합리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의 특성상 규제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집값이 예를 들어 10억에서 15억 원에 올랐다. 내가 10억 원에 취득해서 15억 원에 팔더라도 가져가는 돈은 사람마다 달라져요. 만약에 무주택 실수요자다라고 한다면 10억 원에 사서 15억에 팔면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 2년 이상 경과하면 이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다주택자가 얘를 취득했다. 집이 세 채네 채이신 분들이 취득하게 되면 일단 뭐 취득세 12% 막 이렇게 내야 돼서 한 대략 10% 정도 이상은 손해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억짜리가 15억이 돼서 1년 만에 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77%고요. 여기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가 붙겠죠. 1년 넘어서 팔아도 66% 플러스 알파고 그럼 2년 넘어서 팔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일반적인 양도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주택자는 플러스 또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 아 주택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비싸질 것 같아 그럼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해도 2년 뒤에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야 돼요.
0: 그렇네요.
1: 2년 뒤에 규제 상황이랑 주택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0: 가격이 확실히 올라도 네. 그때 내가 털고 나서 남기는 돈에 대해서는
1: 미지수입니다.
0: 미지수다.
1: 그러니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걸 하지라는 선택지가 이분들한테는 남아있는 거예요.
0: 아.
1: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예상이 되면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분들한테는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는.
0: 그렇네요.
1: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라는 거죠.
0: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그 눈에 불을 켜고 네. 뭔가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실장 같은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청년 부동산 대출 규제는 해법을 좀 찾겠다. 이런 말이 그 맥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구멍을 좀 만들어 주나 보다라면서 대출 규제 완화의 그 신호로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니다.
1: 네네. 그렇죠.
0: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 네, 절대 사실 아니죠. 절대 아니고.
0: 아니다. 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뭔가 대출 규제 했었던 시즌이 있었는데 뭔가
1: 그렇죠. 있었어.
0: 뭔가 무슨 등에 하면서 그럴 거면 뭐 하러 약간 이런 경우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호를 잘못 읽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아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청년이라고 대상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콕 집었고요.
0: 네.
1: 콕 집었고 여러 가지 뭐 정부의 이런 신호라든가 기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강력하게 억누르는 거죠. 그러나 그럼 청년층이 집을 어떻게 마련해 말씀하신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인 것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게 예전에 나왔던 뭐 수익 나눔형 뭐 이제 정부와 개인이 나중에 가서 집을 팔았을 때 수익을 공유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뭐 장기에 임대주택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하면 이걸 뭐 분양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반적인 대출 규제의 완화기죠. 이렇게 이해하기는 너무 확대가 되어 있다라고.
0: 그리고 청년 부동산 대출 규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정할 것이 상당히 많을
1: 많죠.
0: 것이다.
1: 네.
0: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출렁일 때 나는 고정된 것이 좋아. 그러면서 로마 시대 때부터 금은 가치가 있었지.
1: 네.
0: 금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금이 한창 좋다가 요즘 좀 안 좋습니다.
1: 네.
0: 패권 다툼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상황이라면 금은 더 가치가 쭉쭉 올라가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게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럼 금이 아니라 뭐가 더 매력적일까를 들여다보면 지금은 달러가 매력적이죠. 미국이 생각보다 성장이 잘 되고 있고 고용도
0: AI는 뭐
1: 그렇죠.
0: 거기서 끌고 가니까
1: 네, 나쁘지 고용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 금리도 높잖아요.
0: 네.
1: 결국은 달러 표시된 자산들을 사기 위해서는 또 달러로 바꿔야 되는 거고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은 어차피 이자도 안 주는데 똑같이 안전하고 그런데 이자를 주는 자산을 생각해보면 달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금이 나쁘다거나

0: 아니면 얘는 뭐 투자로 가치가 없어가 아니라 분명히 돈은 더 많은 돈으로 불어날 수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런데 비교해놓고 봤을 때 지금은 달러의 매력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약세, 살짝 약세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5월, 6월 지금부터는 이제 달러 인덱스, 주요 이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금이 힘을 받기에는 쉽지 않다.
1: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금이 기본적으로 달러랑 경합하는 어떤 자산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달러가 조금 더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트럼프는 자기네 나라를 제조업의 성지로 다시 만들려고 하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달러가 너무 강하면
0: 싫다.
1: 나는 약달러를 원한다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조업이 수출이 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약달러로 좀 유도하는 시점이 올 것 같거든요.
0: 늘 약달러, 달러가 너무 비싸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희들 환율 조작하지 마라고.
1: 그러니까요.
0: 늘 그렇게 안 좋은 시선을 받고 있긴 한데.
1: 우리는 지금 워낙 같이 떨어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네.
0: 원하는 건 그거지만 뜻대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1: 그런 건가요?
0: 우리도 그거잖아요. 아, 내가 산 주식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게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혹은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해서 뭔가 틀어지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라는 걸 막을 수는 없다.
1: 정책 의지로 달러의 약강세를 조절할 수준은 아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뭐, 그러면 더 길게 봤을 때 달러는 그래도 정책 의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래도 영향을 받긴
0: 받죠.
1: 받을 거고 반면에 금은 지금 좀 애가 좀 잊어도 못 불리고 좀 멍청해 보이지만 그래도 긴 시계열로 보면
0: 그렇죠.
1: 얘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네. 신뢰가 있는 놈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0: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투자하시는 건 네. 말씀하신 대로 길게 봤을
1: 길게.
0: 때 내가 진짜 투자는 주식은 정말 해봤더니 아 나하고는 성향이 정말 안 맞아. 너무 불안하고 이런 건 싫어. 부동산은 뭔가 시드도 없고 안 돼. 그냥 길게 30년 뒤 40년 뒤에 내 자산 가치를 보전해 줄 무언가 플러스 알파 이런 게 필요하다면 금은 반드시예요.
1: 반드시.
0: 반드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값의 움직임을 보면 얘는 무슨 주식처럼 이렇게 계단 오르듯이 올라가거나 중간에 조정을 받거나가 아니라 잔잔하다가 뻥 튀어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잔잔하다가 어느 순간 뻥 튀어오르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길게 놓고 봤을 때 나는 여기 끝까지 갈 거야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으나 지금 상황에서 그래 뭔가 사람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한 심리가 커지고 뭐 심지어 금리까지 낮아지게 되면 금값이 오를 거야. 지금부터 금을 매수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되는 그 언젠가의 내년 내후년의 시점에
1: 터뜨린다.
0: 이걸 터뜨린다. 라고 접근하면 금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1: 배신한다.
0: 나 잘 거야 금고에서 이래 버리니까
1: 나는 좀 오래 놔둬야 되는 녀석이야.
0: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1: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식 때문에 머리털이 빠진다. 네. 그게 신문 헤드라인이었어요. 주식 창보다가 내 머리털이 빠진다. 또 하나의 이럴 때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채권이죠.
0: 네, 네.
1: 채권은 근데 채권도 좀 애매한 게.
0: 채권은 네. 직접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하는데 채권은 우리가 그냥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안전하면 예금이지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채권이 안전하다라는 의미는 주식보다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해당 기업이 파산했을 때 망했을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그냥 탈탈탈탈 털어줘서 채권한테는 먼저 나눠주고 주식 야 주주들은 너희는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험이 좀 낮다라는 것이지 얘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럼 채권은 언제 매력을 발휘를 하냐? 금리가 높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자 많이 주니까. 채권은 네.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어떤 차용증, 딱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채권 투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자를 따박따박 만기까지 난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전략이 있고, 아니야, 이 채권도 중간에 남들한테 팔 수가 있거든요.
1: 시간이 남았지만 만기가 네. 되지 않았지만
0: 네.
1: 나는 10년짜리 샀지만 한 3년 정도에 더 높은 값에 좀 팔래.
0: 그렇죠. 그 중간에 팔 수 있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변동한다라는 거예요. 높은 값에 팔래 혹은 헐값에 팔아서도 난 지금 돈이 필요해. 그럼 비싸게 팔 거야라는 전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채권 가격은 왜 비싸지냐? 지금 채권이 매력 있어 보일 때. 지금 3% 이자를 주는 채권은 그냥 시장에서 뭐 그래 쏘쏘 이런 시선을 받겠지만 앞으로 언젠가 금리가 낮아져서 2%, 1%의 이자밖에 안 주는 시기

0: 가 오면 내 3%짜리 채권이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나는 100만 원 주고 산 이 3%짜리 채권을 누군가에게 101만 원에 팔 수도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럼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겠구나라는 전망들,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면 그때 이제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 네가 목돈이 있는데 예금으로 한 1년 묻어둘까? 아, 1년 후에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2년? 아, 잘 모르겠네. 근데 주식에 넣기에는 좀 무서워. 이런 분들이 이제 채권에 넣어놓고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 낮아지게 되면 가격이 분명히 오를 테니까 이때 팔아야 되겠다. 그게 어떤 채권을 샀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공공기관 이런 국고채를 사면 부도의 위험은 없는 것이고
1: 그쵸.
0: 안전한 거죠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계속 들고 오를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팔면 되는 거니까 요거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도 예금하기 애매한 기간, 예금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 그러나 변동성은 내가 견딜 수 있어. 중간에 이 돈을 갑작스럽게 빼가지고 꼭 써야 될 만한 비상상황은 절대 일어날 일 없어 하는 분들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1: 근데 사실 채권의 재미라고 표현하기 좀 네. 그렇고 채권을 투자함과 관련해서 다이내믹을 느낄 수 있으려면 장기채를 사가지고
0: 그렇죠.
1: 장기채를 사서 한 30년짜리 이러면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0: 맞죠,
1: 그 사이에 그 변수들을 내가 매우 통제하면서 최적의 시기에 이걸 비싸게 팔든
0: 네.
1: 혹은 왜냐하면 30년을 다 들고 있으려는 생각으로 사시는
0: 분은 않죠.
1: 없을 테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내가 너무 리밸런싱을 하고 싶고 좀 안전함을 추구하고 싶은 분들은 솔직히 30년짜리가 아니라 한 몇 년짜리 사가지고 좀 기다리면서 좀 버텨라.
0: 아, 그것들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채권을 투자하는 리밸런싱에서 그러니까 수익을 더 크게 내겠다라기보다 리밸런싱의 핵심은 수익성을 극대화보다는 안전하게 좀 지킨다. 위험을 좀 줄인다라는 목적이 리밸런싱의
1: 리스크 분산의
0: 그쵸,
1: 느낌?
0: 가장 큰 네.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난 채권에 들어갈 거야 라는 한 요 입장에서 그럼 채권의 어느 비중으로 어느 기간 동안 요거를 유지를 할 것이냐. 30% 정도는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는데 요게 30%라는 자산은 요쪽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할 때 얘를 1년 정도 혹은 3년 정도 이렇게 해둘 거야. 여기에서 이제 고를 수 있는 채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을 해주는 비중
1: 네.
0: 혹은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 아 나는 안전자산의 비중, 채권의 비중을 한 40% 50% 좀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얘를 좀 길게 가져갈 거다. 왜? 은퇴가 지금 한 3년 남았어. 4년 남았어. 이거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수익이 났으면 그걸 지키는 거 혹은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분들 채권의 투자 기간이 길다면 장기채를 지금 사더라도 지금은 매력이 그렇게 크게 많은 시점은 아니지만
1: 네.
0: 뭐 왜냐하면 금리 인상 얘기도 솔솔 나오니까요.
1: 맞습니다.
0: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언젠가 3, 4년 정도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금리가 낮아지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 시기가 올 거거든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는 장기채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고 매력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아 지금 변동성만 조금 극복하고 나는 이 주식시장에 다시 뛰어들 거다라고 한다면 괜히 장기채 시장에 들어갔다가 그게 금리 왔다 갔다 하는 영향을 해가지고 가격이 확 바뀌면 안 되니까 이분들은 그냥 단기채 위주에 뭐 물가라든가 금리에 거의 영향 안 받는 쪽으로
1: 단기채라고 해도 1년이니까
0: 그렇죠.
1: 네. 네.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0: 네.
1: 그러면은 또 우리가 채권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고 부동산은 되게 슬픈 얘기 잠깐 했고
0: 네.
1: 달러는 어떻습니까? 달러에 대한 투자에
0: 네.
1: 대한 관심들도 그거는 리밸런싱의 또 중요한 섹터로서 갖고
0: 그렇죠.
1: 있어야 되나요?
0: 그것도 달러를 내가 말 그대로 달러 투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 원화를 은행에서 환전해서 달러로 보유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1: 지폐로 이렇게 가지고 네. 금고에 넣어놓는다
0: 네.
1: 이렇게?
0: 그러면 아유 야 누가 그래 달러 예금 같은 거 하지 그렇게도 약간의 오해입니다.
1: 그러니까 아 예금 숫자로 찍힌 것조차도 아니고
0: 네.
1: 그러면?
0: 달러에 투자한다라는 의미는
1: 개념은? 네.
0: 달러로 표시된 자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있는데 이것과 엔비디아 주식을 상장돼 있는 걸 갖고 있는 건 얘는 달러 표시 자산이잖아요.
1: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는 달러에 대한 투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0: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는 달러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뭐 반도체나 AI 이쪽에 섞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달러 투자라는 게 단순히 원화라는 걸 환전해가지고 그 화폐를 들고 있다가 아니라 그 화폐 달러로 표시된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런 자산들이다. 그래서 내가 달러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아까 채권과 주식이 다르듯이 달러가 또 다른 뭔가의 이 자산을 배분하는 포트폴리오의 한 축이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는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 투자

0: 환경에 따라 다른 거죠.
1: 네.
0: 나는 달러로 표시된 안전한 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과 뭐 달러로 표시된 위험 자산을 갖고 싶어. 이거는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 기간, 뭐 투자 금액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달러 표시한 자산이 지금 그럼 투자 매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0: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했을 때 워낙 그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많아서
1: 많죠.
0: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주식 같은 것으로 들고 있으면 주식에 대한 또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나름 환율 방어도 되고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1: 그쵸.
0: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얘기한 것이 사실은 나 좀 무서워 요즘. 그래서 리밸런싱이 필요해. 그렇다면 리밸런싱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게 가능해라고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연령대별 그리고 네네. 스타일별 말씀도 중간중간 해주셨어요.
1: 네.
0: 그런데 사실 연령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의미에서 혹시 중요한 나이대마다 이 비율로 좀 나눠볼래?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제안을 하고 일종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표시해 주신다면
1: 제가 20대라고 한다면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입니다라고 한다면 20대는 사실은 시간을 사는 기간이에요. 그때는 가장 시간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셔라. 아무리 위험한 자산이고 뭐 공격적인 투자라고 해도 이거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돈이 될 수 있어. 뭐 지금 AI 산업 어떻게 될지 모르고 AI 수요가 늘게 되면 뭐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겠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아. 사실 전력이라는 게 발전소 지금 지으면 뚝딱뚝딱해서 아파트 분양하듯이 뭐 5, 6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0: 공기 단축
1: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 그 시간 동안 나무 같은 거죠. 아파트 분양하면 나무들 심잖아요. 조경공사 하면서. 그 나무들이 한 그루에 최소한 한 10만 원 정도는 합니다. 그게 어떤 나무에 따라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그 묘목을 보면 한 1,000원에서 비싸봐야 5,000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팔리기 위해서는 10년 정도면 팔리거든요. 얘는 확실한 투자죠. 시간만 넣으면 분명히 버틸 수 있는. 근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게 20대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셔라. 확실한 것을 사가지고 버티고 있으라는 게 20대고 30대에 들었으면 이제는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려야 될, 늘려야 될 시간입니다. 돈을 써야 될 것도 많고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빠르게 늘리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고 좀 살짝살짝 지켜가면서 이제 50대나 뭐 40대 이렇게 들었으면 수익률보다는 그간 벌어놓은 거 안전하게 지키고 그 안전함의 영역이 물가 상승은 조금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 그러니까 예금 적금이 안전하기는 하죠. 네. 예금 적금이 안전하기는 한데 물가까지도 해치해 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내 자산을 100% 예금에 넣어놓는 건 결코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90% 정도는 안전한 곳에 들어가되 이 10% 정도를 반드시 1년 안에 2년 안에 써야 될 돈이 아니라면 얘는 좀 물가를 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좀 위험 자산에도 공부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제 은퇴 나이가 가까운 60대 정도 되면 이때는 유동성에 조금 치중을 두고 왜냐하면 그때 쌓아둔 돈 야 나는 드디어 50억이나 벌었다.
0: 압구정에 100억짜리 집 있으면 뭐하나.
1: 팔 수가 없으면. 끊을 수 없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 있고 그때 가서 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도 좀 부수적으로 판단해야죠. 그때는 얼마나 얘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 녹슬지 않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런 질문은 거칠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금 몇 퍼센트?
1: 아,
0: 채권 몇 퍼센트? 이건 얘기 안 돼요?
1: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답이 없습니다.
0: 아.
1: 사실 근데 그걸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0: 그쵸?
1: 지금은 채권의 30% 차라리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똑같은 직장인 신입사원 5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아, 너는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맡기세요 차라리 돈을. 어디 가서 투자를 해준다라는 사람 있던데요 해서 돈을 맡기는 게 이건 사기입니다.
0: 네.
1: 요즘에는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뭐 ISA 계좌를 만들거나 뭐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면 자산 리밸런싱을 그냥 무료로 해주거나 아주 적은 보수 1년에 뭐 0. 몇 퍼센트 내지는 많아봐야 1%
0: 성향과 니즈를 파악해서
1: 그렇죠. 딱 네. 그겁니다. 나는 투자 성향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싶기는 한데 아유 내후년에 결혼해야 돼. 그럼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투자 성향만 입력을 해두면 그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해주고 비중을 조절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0: 음흠.
1: 내가 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현업이 있어요. 그럼 그걸 들여다볼 만한 시간은 그렇죠. 사실 그게 업인 사람들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고
0: 그럼요.
1: 정보도 딸립니다. 그건 수수료나 보수 주는 걸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0: 음흠.
1: 그들에게 맡기는 게 차라리 낫다. 만약에 미심 적으면 소액이라도 보통 그런 상품 보면 막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것부터 묻어놓고 한번 속된 말로 간을 본 뒤에 간을 본
0: 좋은
1: 뒤에
0: 좋은 팁입니다.
1: 네, 결정을 하셔도 되고 정 못 믿었겠으면 포트폴리오는 그들이 제시해 주는 거 그대로 공개가 되잖아요. 그대로 따라 사도 돼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실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 이러는 게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업이 다른 일들이 있으시면 할 수가 없는 영역인 것들이 많다. 리밸런싱 아무리 공부하고 좋은 얘기 들으면 뭐해요. 실제로 내가 뭔가 사고 팔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안 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런 서비스들을 찾아보셔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1: 알겠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제시해 주는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0: 답이 없어요. 그건.
1: 알겠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대에 리밸런싱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4: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3: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변동성 확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AI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검경 간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규정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담당 수사팀장이 성범죄 목적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핀코.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만드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촉발한 주식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신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준규 기자 연결해 정부 부채 2년차 업무 보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2: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보고에 나선 부처는 어디였어요?
2: 네, 기획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주요 경제부처부터 보고에 나섰는데요. 자본시장, 부동산시장 등 각종 시장 상황은 물론 가짜뉴스와 공직기강 회의까지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1: 네, 가장 눈길 끈 거는 역시 자본시장이었겠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6%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연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이 코스피 지수를 비롯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데요. 최근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된 두 대장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즉 삼전닉스 ETF가 오늘 보고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 네.
2: 지난 5월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삼전닉스에만 두 배를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 이후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더 커졌다, 이런 지적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니 잘 챙겨달라면서 삼전닉스 ETF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나 상품인 만큼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또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큰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면서 선진국 중에 부동산이 이렇게나 매달리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는 매우 원시적이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1: 네.
2: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다 보니까 경제 발전에 쓰일 자본이 부족하고 또 경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해도 부동산은 자금화가 쉽지 않으니 이 또한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매우 불합리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투자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아직 편입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줄여 말하면 MSCI 지수에 대해서 직접 물으면서 이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되려면 한국 시간으로 주간에만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 그런가 하면 오늘 대통령이 조선일보 보도를 콕 집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2: 네, 이 국가데이터처 보고에서 나온 말인데요. 국가데이터처는 기존의 통계청이죠.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데이터의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격상된 조직인데요.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서 가짜뉴스를 즉각해서 분석하고 또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까지 하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최근 이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에 사용했던 총기가 일반 병사는 잘 접하지 못하는 신형청기라고 보도한 것을 직접 거론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3: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즉각 팩트 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겼겠죠.
2: 이 부분에 대해서 안영준 국가데이터처장이 현재 AI 기반으로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시스템까지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1: 네.
2: 그러자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서 가짜뉴스 등 사회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원재료 제공 등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연간 2천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이 민원에 대해서도 팩트인지 아닌지 등 사실 여부, 또 대응 방식, 담당 부처 등을 빠르게 AI를 통해서 답변하면 국민 불만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가데이터처가 통계나 관리하는 곳이 아닌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 책임자의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또 전례가 없는 길을 가는 만큼 우리가 첫 길을 낸다, 이런 자세로 모범 사례를 끊임없이 만들고 또 개척해 나갈 것도 당부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분출하는 신중론 속에 당 지도부는 보안수사 완전 폐지를

0: 강론으로 확정한 적은 없다며 충분한 수기를 강조했습니다. 이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론으로 의결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론으로 빠르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것 같았던 당초 분위기와 사뭇 달라진 반응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분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수사 필요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아진 데다 범죄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전면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적기입법을 언급하면서도 수기를 강조했습니다.
2: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도 민주당에선 보안수사권 폐지가 분명한 당론이라는 친청계와 폐지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라는 친명계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늘도 제1소위를 소집해 민주당 TF안과 김용민 의원안, 조국혁신당의 발의안을 한데 모아 심사했습니다. 다만 보안수사권 관련 부분이 아닌 피해자의 기본권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민주당 홍기원 의원 발의안도 내일부터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은지입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검찰에 보고한다와 같은 용어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등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연일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경찰청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형사소송법 용어와 규정 등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협력관계인데 마치 지휘, 상하관계를 나타낸 듯한 용어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검사의 감찰, 검사에게 보고와 같은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변사자를 검시하는 주체도 검사가 아닌 경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는데 변사자 검시도 당연히 경찰이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경찰의 피의자 구속 가능 기간을 현행 열흘에서 20일로 늘리고 반대로 검찰은 20일에서 열흘로 줄이려고 하자 법무부는 반대의 뜻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보안수사를 폐지하면 검사의 사건 검토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찰에게 독자적 구속기간을 주지 않은 국제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기간 간 신경전도 거세지는 등 검찰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송영훈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팀장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규명할 증거를 은폐하도록 팀원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CBS 한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오늘 광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박모 수사팀장이 수사팀원들에게 지난 5월 범죄분석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성적 목적 살인이라는 부분을 빼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이뤄진 차량 감식 현장에서 박 팀장은 결박 도구인 케이블 타이를 직접 만져보고도 팀원들에게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케이블 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도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전 팀장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장윤기가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오동욱 단장입니다.
5: 수사에 참여했던 강력팀 직원들은 피의자의 지시와 판단에 따라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범죄와 관련될 만한 수사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특별수사단은 박 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박 전 팀장의 지시 배후에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당시 광산경찰

0: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윗선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아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380원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루 3,000원, 한 달에 79,000원이 오르는 꼴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1,700원으로 정했습니다. 올해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79,420원 오른 2,236,300원이 됩니다. 노사가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고 결국 투표 끝에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 결정됐던 올해 최저임금은 당시 2.9% 인상에 그쳐서 이재명 정부 들어 결정된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3.3%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역대 정부 중 연평균 인상률이 3.1%로 가장 낮았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 유기섭 사무총장입니다.
4: 최근의 물가 수준과 최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3: 한편 최임의 심의 도중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올 하반기 관련 기구를 설치하자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해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끌던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여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2: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253명에 달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이 줄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더욱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사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양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53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4년 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또 지난해보다 사망자는 34명, 사고 건수는 46건씩 줄어 감소폭도 가장 컸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및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선 산재사고 사망자가 4명 감소한 데 그쳤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30명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산재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21명이나 감소해 전체 감소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제조업 사망자 수는 25명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지난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19명이나 숨졌던 탓이 큽니다. 반면 대표적인 위험업종인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33명이나 감소했고 나머지 업종에서도 26명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2배 뛰었지만 건설업 등에서 흔한 떨어짐 사망자는 45명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산재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3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2.3%였는데 지난해보다는 7명 줄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산재가 감소하도록 여름철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화재가 잦은 사업장이나 군용화학률을 취급하는 사업장엔 감독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2: 지난달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부진한 데다 청년 고용률은 26개월째 하락세입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0만 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4월 7만여 명, 5월 마이너스 4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간신히 반등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0.2%포인트 떨어진 63.4%로 석 달째 하락세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9만 7천 명 줄었고 건설업도 6만 7천 명 감소해 각각 24개월과 26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반도체가 호황이라지만 고용시장엔 찬바람만 분 겁니다. 데이터처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입니다.

0: 취업과 관련된 뭐 유발 효과라 이런 것도 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1: 청년 고용률은 1.7%포인트나 떨어져 26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실업자는 83만 4천 명으로 1만 명 증가했는데 청년 실업자만 2만 명이나 늘었고 청년 실업률도 0.9%포인트 올라 7%에 도달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8만 1천 명 증가했는데 1년간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을 찾지 못한 구직단념자는 1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2: 회생 절차가 중단된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 입점 점주들과 노조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고 정치권도 최대 주주와 채권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의 모임인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는 오늘 오후 서울 효자동에서 집회를 열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청주 성암 홈플러스 입점 점주는 집회 발언에서 생존권을 보장받고 싶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 저희 홈플러스 점주들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입니다. 하다하다 못해서 이제 저희도 외치는 거거든요. 생존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3: 홈플러스 양대 노조 중 하나인 일반 노조의 노조원 100여 명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메리츠 본사 앞에 모여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마트 노조는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관련 집회를 열고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홈플러스가 오는 20일 전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파산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 차원에서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양 주체가 적극적으로 자금 마련 방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고갈라 엊그제부터 전국 67개 모든 대형 마트 점포가 휴점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발전소와 다리를 모두 파괴하겠다고 이란을 협박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방침은 철회했습니다. 이희진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MOU 체결 이전 상황으로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민간 상선 공격을 빌미로 한 미군의 이란 군사기지 공습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이란도 이에 맞서 쿠웨이트와 요르단 등의 미군 시설에 보복 반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도 재개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접촉했다며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협박 강도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간인 생존과 직결된 인프라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5: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발전소와 다리를 모두 파괴할 겁니다.
1: 이전에도 트럼프는 여러 차례 발전소와 교량 공격을 언급했지만 실제 대규모 공습으로 이어진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호르무즈 통행료로 선적 화물가액 20%를 징수하겠다던 입장은 번복했습니다. 트럼프는 20% 통행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가 미국과 체결할 무역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6: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7: 안녕하세요.
2: 네, 첫 소식은요.
7: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죠. 먼저 이제 결승에 오른 건 무적함대 스페인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프랑스를 2-0으로 완벽하게 제압하고 16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2: 네.
7: 그 스페인은 특히 그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선수 그 경기 내내 완전히 묶었습니다.
2: 네.
7: 그 음반페가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침묵했는데 그 경기 보시면 스페인의 그 탄탄한 수비벽에 완전히 가로막힌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음반페가 전술, 기술, 경기력 등 모든 면에서 밀렸다

0: 이렇게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중원 싸움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것이 치명적이었다고 음반패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스페인과 오는 20일 결승에서 맞붙을 상대는 내일 새벽 4시에 열리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4강전에서 결정이 됩니다.
1: 네.
0: 두 팀 그간 그 월드컵에서 여러 악연이 있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그 마라도나가 그 손으로 공을 쳐서 넣은 골, 이른바 그 신의 손 사건이 꼽힙니다.
1: 네네.
0: 그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심이자 명장면으로 꼽히죠. 이 경기가 86년 멕시코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8강전이었는데요. 그 아르헨티나가 이때 여세를 몰아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98년 월드컵에서는 그 잉글랜드의 축구 영웅이죠. 그 데이비 베컴이 아르헨티나 전에서 그 보복성 발길질을 하다 퇴장당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월드컵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이죠. 이때 양팀이 또 만났는데 베컴이 페널티킥 결승골을 성공시키면서 그 아르헨티나를 울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와 케인의 이번 맞대결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빅매치가 또 기다리고 있군요.
0: 네.
1: 그런데 이번 결승전 그저 경기만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 엄청난 볼거리 역시 예고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 역시 그 쇼의 진심인 나라인가 봅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그 미국 슈퍼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형 하프타임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1: 하프타임 쇼?
0: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초특급 출연진이 대기 중입니다. BTS 그리고 마돈나, 샤키라가 공동 헤드라이너로 나서고 저스틴 비버까지 무대에 오릅니다.
1: 네.
0: 문제는 시간인데요. 축구 규정상 하프타임 휴식은 15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무대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하프타임이 최소 20분, 길게는 25분, 또 30분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몸이 식어버릴 수 있어서 선수들 컨디션 조절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게요.
0: 다만 작년 미국에서 열린 그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도 콜드플레이 경기 때 콜드플레이 공연 때문에 선수들이 24분 하프타임 휴식을 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상업성과 볼거리를 극대화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월드컵의 오랜 전통과 규정을 흔들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1: 정말 미국다운 발상입니다.
0: 네.
1: 마지막 소식은요?
0: 배우 최광 씨가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며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최광 씨가 매일 오전 11시에 그 CBS 음악 FM에서 최광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고 있고,
1: 네.
0: 저도 또 프로그램 팬 중 한 명인데요. 그 최광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동의 없는 대화 시도나 기다리는 행동, 따라오는 것은 상대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주는 명백한 스토킹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찾아오지 말아달라, 무응답도 거절의 의사라며 방송국으로 보내는 편지와 선물도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아기가 없었다는 핑계로 타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 이제 정말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들까요? 지금까지 최인수 기자였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오늘 수도권 지역은 모처럼 폭염이 주춤한 모습이지만 영남 지방과 일부 동해안은 35도 안팎의 침통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이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겠고,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기온 32도가 예상되는데요. 일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내일도 한낮에 35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 대부분 지방 구름만 다소 끼겠는데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전부터 호남권과 제주도, 내일 밤부터는 충청도와 경남 북서 내륙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 금요일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7월 15일 수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기술 이덕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제프레르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한인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히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한인, 페어, 푸파페 제주 지금 푸파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에 댓글로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해서 이젠 댓글로 정책을 결정하냐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입틀막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재명 정부의 쓴소리를 내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오늘 매부쇼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민주당은 해체 수순으로 갈 것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대련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고요. 우리 청취하는 분을 위한 치킨 증정 이벤트 오늘 초복인데요. 네, 특별히 더 진행합니다. 방송 청취 인증샷 혹은 한판 승부 5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 10분을 추첨을 해서 치킨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전 중에 쓰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한판 승부 만세 박재홍 장 잘생겼다 이런 문자 환영하겠습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5: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NCO.
4: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5: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서울사이버 대학교.
9: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9: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에어렉스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6: 네, CBS 박정우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오늘도 김윤정 전 의원님,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6: 예, 좀 비가 그치니까 좀 낫죠?
7: 훨씬 낫습니다.
6: 예, 훨씬 낫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생중계로 진행됐군요.
7: 네, 오늘은 재정경제부, 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 또 기획예산처 등이 보고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두 발언에서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 예.
7: 이번 업무 보고는요, 작년 말에 각 부처가 제시했던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자리였는데요. 총 9차례 걸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민참여단 약 200명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고 평가를 하고 이 과정은 모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6: 예.
7: 대통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주문을 했고요. 재경부에는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에 불발될 것과 관련해 묻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주주 가치 보호에도 힘쓰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6: 예, 어제도 이제 국무회의가 진행됐었는데 주목되는 장면이 있었죠?
7: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어제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에 이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유튜브 댓글 투표를 실시간

0: 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1: 예.
0: 초고가 주택에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게 좋으면 1번 아니면 2번을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 예.
0: 그러자 좀 있다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약 90%가 1번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1: 예.
0: 뭐 모수가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1: 예.
0: 초고가 기준을 묻는 댓글에는 30억 원이 가장 많았는데요.
1: 예.
0: 대통령은 50억 원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의외다라면서 20억 원으로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1: 예.
0: 다만 생중계 시청자 댓글을 즉석에서 집계한 결과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이거 보면 우리 대통령도 그 방송 진행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0: 유튜브 라이브,
1: 라이브 같은 거. 해서. 우리 장 소장님과 달리 유튜브 같이 하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 센스가
2: 그러니까요.
1: 있죠.
2: 참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예. 좀 긴장감도 느끼고
1: 그렇죠.
2: 유머러스 해가지고 중간에 빵 웃기도 하고 해서
1: 맞아요.
2: 회의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김정은 의원님은 묘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근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는데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국무회의 자리에 그 주목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 시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4: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그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에 주택 행정 관련해서
3: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4: 예, 예. 뭐 하고 싶었는데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 자료로 작성한 거니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3: 네.
4: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뭐 그 이유나 아니면 대책이나 이런
4: 네,
3: 것도
4: 소상하게 예, 작성해서
3: 그러십시오. 예.
4: 예,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1: 예, 자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은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장면도 있었고 방금 이제 대통령과의 대화 장면이었지만 또 그 국무총리가 또 발언을 막은 장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소개해
0: 네,
1: 주실까요?
0: 맞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제지를 당했습니다.
1: 예.
0: 먼저 이 부동산과 관련해 한 말씀만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이때 한성수 국무총리가 제지를 하면서 의견을 서면으로 받겠다라고 했고요.
1: 예.
0: 그리고 방금 나온 이 공개회의 말미에 대통령이 인사 발언 기회를 주자 다시 서울시 주택 행정을 언급을 했고 그러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끊어서 가게 된 겁니다.
1: 예.
0: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 이 검토를 또 요청을 했고요. 그 앞으로 대출 확대라든가 세제 개편 같은 8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1: 예. 일단 한 총리 얘기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중심으로 발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면으로 내달라 그런 취지로 말을 했던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2차 생중계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생중계 국정 국무회의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우리 김인정 의원 좀 말씀해 주시죠.
5: 일단은 그 국무회의 생중계가 소위 넷플릭스 같은 OTT보다 재밌다라고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1: 지지하는 분들은 예. 예.
5: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중계되는 걸 처음 봤고
1: 예.
5: 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근데
5: 소통의 진심이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런 게 돼버렸어요. 국내의
1: 예.
5: 생중계가.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소상하게 다 나가니까
1: 그러니까요.
5: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위험 부담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런 쌍방향 소통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1: 예.
5: 계속 할 것 같아요.
1: 예.
5: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국무회의 중에 이제 그런 여론조사
1: 예.
5: 그거는 상당한 파격이죠. 그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에서는 뭐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1: 예.
5: 저는 이게 이제 그걸 지켜보는 그 유튜브
1: 네.
5: 지켜보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관심 있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1: 이 국정에 대해서.
5: 예, 네. 그런 점에서 과연 몇 명이나 투표에 참여했을까? 그다음 대표성은 있는가? 이런 거 좀 문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5: 그냥 대략의 분위기가 국민들이 요 정도 생각하고는 있구나 정도의 참고 자료로만 쓰셨으면 좋겠고 그게 모든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5: 그러니까 지금 뭐 보유세니 뭐니 이런 것들이 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뭐 세금이 많아질지 줄어들지도 네. 지금 판단이 안 서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서 네. 그런 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네.

0: 할 얘기가 있는 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쓴소리 안 하고 뭐 했나 그렇게 경로했다는 얘기만 흘러나올 때
1: 참석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때 뭐 했나.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배석자로 참석할 기회는 많았는데 몇 번 참석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참석해서 그때 좀 얘기할 기회 얼마든지 많았는데 민선 9기 출범했다는 차원에서 민영배 시장과 함께 사실은 상견례 자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 그럼 그 정도 인사하고 보고서 제출했으면 된다. 그런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2시 반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천만 시민 입틀 막 이런 얘기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오지도 못하게 하고 했던 윤석열 예. 정권이었잖아요. 5천만 국민의 입틀막이었다고 예.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제는 상견례 정도 민영배 시장도 인사말만 했어요.
1: 그렇군요.
0: 그 정도로 하면 됐다. 그리고 다음번에 얼마든지 또 기회가 있고 국민 토론회도 있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왜 자꾸 이렇게 쳐대는지 모르겠습니다.
1: 이 공간을 또 딱 그 포착을 하고 박주민 의원이 국무회의도 정권 편식하냐 하면서 또 우리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 장 소장님.
2: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국무회의 참석 안 한 거는 네. 가기만 하면 붙잡아 놓고 술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1: 폭탄
2: 그런 것이 아닌가.
0: 오세훈 시장도 술 잘해요?
2: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무서워서 좀 못 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김유정 의원님 생각과는 좀 반대로 예. 좀 아쉬워요. 예. 대통령은 다른 얘기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3: 그러니까.
2: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의 하나의 큰 원인이다. 그리고 곧 뭐 세제 개편 얘기할 거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좀 5분이라도 국무위원들이 좀 있는 곳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부처 간에 좀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잖아요. 그 5분도 못 들어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에게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3: 예.
2: 저는 그 20억, 50억 뭐 이런 초고가 주택 관련된 여론조사 있잖아요.
3: 예.
2: 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대략 2천만 정도의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20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 한 50만 주택이 된대요.
3: 예.
2: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 예.
2: 청년들 그리고 집 없는 분들 더 많잖아요. 월세 100만 원 내려고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지도부가 모인 곳에서 50억, 30억, 20억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좀 웃고 50억 아니야? 왜 20억? 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 행위인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3: 예.
2: 대통령이 말미에서 나는 이제 집도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3: 예.
2: 진짜 집 없는 분들은 정말 서럽거든요. 근데 대통령 돈이 없어서 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 파신 거잖아요.
3: 예.
2: 집 없는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좀 상실감 그런 것들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이게 공개하시고 논의하시고 해야 하시는 거 참 좋은데 그 사회적인 약자 없는 분들의 심정이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1: 어휴, 정 선생님이 너무 아쉬워서 말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2: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제가
1: 너무
2: 뉴이재명으로서.
1: 네, 뉴이재명으로 너무 아쉬워서.
2: 아, 이게 정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1: 상처를 50억에 많이 받았어.
2: 30억, 10억.
1: 오늘 아침에 박성태 앵커도 방송 중에 1번, 2번 눌러달라고 유튜브 댓글창에 쓰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해볼까요?
2: 아쉬워요.
1: 네. 자, 곽우신 기자도 한번 짚어주시면.
4: 아니, 오세훈 시장이 사실 선거 운동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1: 예.
4: 제가 당선되면 국무회의 가서 부동산 할 말 하겠습니다.
1: 예.
4: 정원 후보는 못합니다.
1: 아.
4: 라고 공언한 게 있기 때문에 더 벼르고 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한 거라서 살짝의 오버리즘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또 아까 장 소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해가지고
1: 되는 거 아니에요?
4: 네, 여권의 또 대통령의 포용력을 보여줬어도 괜찮았던 자리였는데 이거는 그랬으면 좋았겠다지 아니었다고 해서는 큰 흠이라고 또 보지는 않거든요.
1: 근데
4: 이거에 대해서 막 또 입틀막으로 규정하는 국민의힘이 그럴 거였으면은 시장 후보 때 조금 더 힘 좀 실어주시지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2: 2대 1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1: 예, 대통령의 그런 자신은 아쉬우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3: 네.
1: 2대2가 됐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0: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0: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한 공론화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네, 성평등 가족부가 강력 중대범죄 혹은 반복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만 13세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자. 이게 이제 골자인데요.
0: 예.
1: 하지만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 살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 예.
1: 12세가 살인이나 중범죄를 알고도 저지를 수 있다라며 한 살 또는 두 살을 전면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추가 하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결론을 일단 미뤄진 상황입니다.
0: 예,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우리가 범죄 하락의 문제 굉장히 사회적인 또 뭐랄까 논란과 혹은 토론 주제가 되긴 했었는데 김종인님 관련 주제.
2: 네, 그 대통령이 2월 달에 네. 성평등부에 이 초폭 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좀 해봐라라고 예. 얘기를 하고 한 4개월여 만에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여성부 여가 그 성평등부 장관이 그래서 결론은 조건부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강력 중대 뭐 반복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한 살 낮춥시다.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온 건데 이제 그 논의 과정을 좀 보니까 그건 또 생중계의 어떤 또 장점이네요. 저도 좀 지켜봤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돌려보기였습니다만은 조금 꼼꼼하게 봤는데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저도 간과하고 있었는데 촉법이라고 해서 그럼 처벌을 안 받는 것이냐? 장기 2년까지 소년원 간다는 거예요.
0: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 전문가나 유엔 아동위원회나 이거 그냥 낮추는 거 현행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대체로 얘기를 하고 있고.
0: 예.
2: 다른 어떤 뭐 경찰의 수사를 할지 조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교화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예.
2: 국민들의 이제 가장 여론에 기대어서 좀 낮춰보겠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촉법소년이 장기 2년까지 소년은 송치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0: 예.
2: 그런 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조금 논의해보자라는 거였는데 대통령은 이제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낮추자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조건부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논의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0: 예.
2: 중요한 건 이제 덴마크 같은 외국 사례 등을 보더라도 이게 좀 낮췄을 경우에 뭐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좀 의문인 것 같긴 해요.
0: 예.
2: 재범률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 수렴을 할 때 실제로 이 촉법 소년들도 소년원 가서 처벌 받는다라는 것들을 알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뭐 대통령이 셀프 디스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했어요. 이런 기록들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3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받았는데 이 부분들도 공직에 취업할 때 아무 장애가 안 된다는 거 기록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를 포함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국민들이 이제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아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한 살 두 살 낮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조금 추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3: 정답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덧붙이는 것이 사족 같은데 일단은 처벌과 교화에 정점을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3: 어쨌든 나이가 어리더라도 흉악한 범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정말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식과 인지시켜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소년들이잖아요.
0: 예.
3: 그래서 단순한 뭐 절도라든지 이러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교화를 통해서 좀 정상적으로 뭐 생활할 수 있고 사회적인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모든 제도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0: 그러니까
3: 예. 참 이거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사실 뭐 드라마 주제로도 많이 활용되는 얘기여가지고 이게 또 여러 가지 휘발성 있는 요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 주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권시장이 오늘도 출렁이고 또 한번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때로는 또 서클브레이커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올 들어 36번째라면서요.
1: 네. 그러니까 사이드카가 급등할 때도 하고 급락할 때도 하기 때문에 예, 예. 다 합해서 36번이라는 얘기입니다.
0: 예, 예.
1: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잇따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0: 예.
1: 이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0: 정지하는 시장 안전장치인데요. 오전 9시 6분에 코스피, 코스닥은 9시 17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1: 예.
0: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어제보다 6.24% 오른 7,284.41, 코스닥은 5.8% 오른 829.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 예.

0: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청와대는 그만큼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으로 구성된 F4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즉 내일 16일로 예정된 F4 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지 좀 관심이 모이고요.
1: 예.
0: 대통령 오늘 업무 보고에서 이천진 원장에게 레버리지 ETF 문제를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이천진 원장이 시장 거래자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답하자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도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이제 기초 지수나 종목이 1% 오르면 두 배인 2% 오르도록 이렇게 설계된 상품인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또 1% 떨어지면 2% 떨어지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또 등락이 자주 있으면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김준영 의원님은 요즘 주식 잘 하세요?
2: 전 주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주식을 안 하면 네. 도대체 알아야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최근에 들어가서
1: 아 그렇구나
2: 예 네,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중이죠. 예. 안 그럼 얘기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1: 레버리지 ETF는 혹시
2: 안 하고 있습니다.
1: 안 하고 있군요. 우리 장 소장님도 은근히 그런 걸 안 하실 것 같은데.
3: 저는 저의 정말 방송을 제가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출연료 받아가지고
1: 꼬박꼬박 모아서
3: 목돈이 생기면 예. 주식에 넣는데
1: 아 주식에 넣었어요.
3: 근데 정말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1: 어 그래요?
3: 네.
1: 어 개미 중에 하나로서
3: 그 네. 반도체 주라든지 네. 대형주를 들어가지 않고 잡주에 들어가 가지고 손해가 좀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아니,
3: 되게 좌절스럽다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1: 아니야.
3: 얘기하지만
1: 웃을 일이 아니야. 정말
3: 그 손해 난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1: 눈물 나요, 눈물 네. 나. 이게 B2 빚내서 투자하시면 진짜 또
3: 그러니까 진짜 빚은 힘들죠. 아닌데 그냥 네. 그래도 그냥 예금 적금에 넣어놨으면은 마이너스가 아닐 텐데 그런 네. 아쉬움 생각이 있어서 네. 김은정 의원님 지금이라도 빼세요.
2: 아니 아니 저는 조금 정말 조금 넣어서 네. 그냥 추이를 보면서 아 이게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그래 제가 뭘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좀 관심 갖고 더 보게 될 것 같아서
1: 예.
2: 안 그럼 뭐 여기 명함도 못 내미니까 얘기하는데요.
3: 이제 방송하면서 주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고 막 넣다 뺐다 넣다 뺐다
3: 해야 되니까 또 주식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3: 누가 정답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홀라당 누가 거기 좋다고 넣어서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고 네. 내려가면은 본전 생각 나가지고 못 팔고 네.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 그냥 저는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내버려 두면서 이렇게 관련 기사 보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막 이해하고 있는 정도죠.
3: 아, 근데 이제 대형주나 뭐 삼전 하이닉스 들어간 분들도 손해가 좀 막심할 것 같아요. 고점 뭐 하이닉스 300만 원 갔다가 지금 뭐 200만 원 초반대인데
1: 예.
3: 고점에서 잡은 분들 얼마나 지금 피눈물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분도.
1: 예, 장르만 중에서 참 주식 얘기 많이 하던데. 예.
3: 잡주 장성철 선생의 인생은 참 우울합니다.
1: 한파슨 분도 주식 얘기, 경제 얘기를
3: 하지
1: 좀 바라보도록
3: 하...
1: 얘기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느냐.
3: 근데 PD님 나빠요 이런 아이템.
1: 근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든 들어누워서 막았어야 했다. 후회를 많이 했다. 그 레버리지 ETF 이제 원래 네. 지수만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단일 종목으로 허락을 했다. 요 허가했다. 요 부분은 지금 후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왜 들어 누우시지 그랬을까 싶어요.
1: 그러니까
2: 안 그래도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네. 지금 한국 증시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1: 네.
2: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더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빨리 보완책 마련해라라고 오늘
1: 말씀했던데.
2: 얘기를 한 건데
1: 네.
2: 그래서 본인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2: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 합법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지 말아라 중지를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중지시킨다고 해서 그럼 투자 안 할 건가요? 또 미국 증시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또 개미들이 손해보는 거니까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은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조용하게 있는 우리 과오신 기자 이제 불안한데 우리 투자 어떻게 하신 거야?
0: 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으로만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험한 상품은 애초에 하지 않고 있고
1: 있습니다.
3: 승자예요, 승자.
1: 야, 그러니까 투자는 보수적으로.
0: 뭐 그런 것도 있고.
1: 정치는 진보적으로.
0: 그런가요? 이게 사실 해외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이게
1: 예.
0: 워낙 장이 좋을 때
1: 예.
0: 여러 달라는 투자자들이 온 거 많았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들어준 건데 하다 했죠. 보니까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두 배 추종이다 보니까
1: 예.
0: 더 뭔가 이 급락폭을 키우는데 또 악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약간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0: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1: 예.
0: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정부 입장에선 때로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투자자들이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차분하게 봤으면은 지금 부작용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ETF가 장기 보유용이 아니라 단기용이다. 이렇게 막 전문가 말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또 이렇게 증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또 이게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주식이 좋을 때는 또 다 행복한데 안 좋으면 다 또 불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참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네요.
2: 아이고.
1: 출연료 협상을 방송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5: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CBS 박정희 한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한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맥 소장님, 서영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준입니다.
1: 김종익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1: 예, 자 마이크 딱 가까이 대주시고. 자, 일단 예, 자 지금 정치권의 최대 이슈 지금 보안 수사권 존폐업인데 검찰개혁 완성을 목표하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 최근에 어제부터 또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이 많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도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녹화 방송했어요, 그죠? 이제 녹화된 게 오늘 방송이 됐는데 검찰개혁에 정부가 바뀌고 1년이 넘도록 안 된 이유 사실은 그 뭐 또 대통령이 원하지 않고 있어서다, 대통령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 실패 길로 가고 있다.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도 더 나아가서 이런 길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당 해체 길로 갈 수 있다까지 발언이 나오면서 좀 판문이 큰 상황이죠. 유시민 작가의 발언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8: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한참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어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강하고 민주당도 강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1: 예, 굉장히 뭐 핵심적인 어휘 부분만 또 저희가 또 비판하면 제대로 안 듣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주요 내용은 이제 제대로 듣고 우리가 또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었고요. 자, 네 분 다 어디서 좀 집중해 드리는지 맥 소장님부터 한번 맥을 짚어주실까요?
6: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 유시민 작가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1: 네.
6: 그냥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다.
1: 예.
6: 필요한

0: 실질적으로
1: 실패.
0: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예로 이제 보안수사권 얘기가 있었고 당이 지배당하고 있다.
1: 예.
0: 이게 뭐냐면 이제 보안수사권은 대통령이 검찰에 회유됐다라고 또 풀었을 수 있겠죠.
1: 예.
0: 이게 이제 겸손히 힘들다 해서
1: 예.
0: 거래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1: 예.
0: 검찰과의.
1: 예.
0: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요 인지수사나 말하자면 별건수사 못하게 돼 있어요.
1: 예.
0: 사실 이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 수사의 개시가 아니라 수사의 개시는 경찰만 할 수 있어요.
1: 예. 예.
0: 그렇죠? 그럼 수사에서 분리됐죠. 이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보완할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강제력을 가지고
1: 예.
0: 요청하는 거예요.
1: 좀
0: 강력한 요청권을 보안수사권이라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이를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책임을 던져버리면
1: 예.
0: 이거는 사실상 검찰주의자 대 안검찰주의자의 구도인 정청래 전 대표의 편을 드는 그런 지원사역이 되는 것이다.
1: 예.
0: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배당하면 망한다.
1: 대통령의 지배.
0: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망한다 하는데 대통령을 지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뭐냐면 대통령이 당무개입을 했다고 규정한 거예요. 이번에
1: 예.
0: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을 불쾌하고 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들이 잘못됐다. 손 떼라.
1: 예.
0: 라는 것인데 사실 대통령이 민주당 1호 당원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1: 예.
0: 보안수사권만 얘기할 때도 거의 읍소를 했어요. 한 번만 좀 숙의해 주세요. 이거 국민들이 피해당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했는데 그러니까 지배가 아니라 읍소를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걷어찼어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얘기할게요. 지배당하면 안 되고 민주당이 대통령을 들이박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견제균형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들이 숙제인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총평에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아쉬운 대목이다. 원래 이분 이렇게 사례도 잘 들고 예도 잘 들고 대안도 잘 던지시는 분인데
1: 예.
0: 없어요. 감정적으로만 지금 오늘 토해냈다라고 좀
1: 오늘 평가합니다. 방송하고도 오늘 방송 후 10일 동안 평론가들이 비판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던데 오늘 첫날입니다.
0: 예.
1: 자 우리 김종혁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1: 예.
2: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분이 예. 나는 이제부터 어용지식인될래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진짜로 어용짓 엄청 하셨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뭐 그 문자 테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이거 뭐 양념이다 대통령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이럴 때 한마디도 안 하셨고 조국 씨가 뭐 그 죽창가를 부르면서 반일 불매운동을 벌여서 국가 간의 관계를 다 파탄을 내놔도 이것도 얘기 한 번도 안 하셨고 제가 알기엔 소득주도 성장 뭐 최저임금제 급격한 인상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가 쌓였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1: 예.
2: 근데 갑자기 지금 이번에 나오셔서는 이거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분명히 반대를 이게 지금 그 보안수사권 문제 관련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1: 예.
2: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 논리가 이래요. 나는 한참 전부터 걱정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해졌다. 왜? 이제는 포기했으니까. 그죠?
1: 아, 전력하고 있구나.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2: 아, 그렇죠.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를 잔소리를 하거나 그것도 뭐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고.
1: 예.
2: 근데 거기서 완전히 너한테 마음 완전히 접었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상교 안 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난 너하고는 완전히 끊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다.
1: 네.
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도 이미 예. 당대표 때도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지?
1: 예.
2: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때는 뭐 당대표였으니까 그랬나? 근데 지금 당 대통령이 당의 지배를 하면 당이 해체가 시작된다. 나는 마음이 떠났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야 조금 있으면 이제 무슨 저 분당하고 탈당하자는 그런 운동이라도 벌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는 뭐 경쟁하는 당으로서
1: 예.
2: 그 뭐 별로 나쁠 건 없습니다, 솔직히. 뭐 열심히
1: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2: 예?
1: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2: 밝아졌어요?
1: 만개하셨어요.
2: 그렇긴 표정이. 하지만
1: 예.
2: 뭘 이렇게 급발진을 하지?

0: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유시민 작가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고, 근데 최욱 씨가 나름 또 이제 방송 수위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중재해 보려고 이런 말을 대통령 직접 만나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대통령 왜 만나냐? 나 안 만난다. 나는 지금 이 얘기를 시민들을 향해 하고 있는 거다. 시민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또 선을 확 거버리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1: 저는 화도 안 납니다.
0: 아, 화도 안 나요?
1: 네. 너무 화가 나면 화도 안 나는 거잖아요. 예, 예. 편안해졌어요, 이제 저도.
2: 아, 거기도.
1: 예, 네, 저도 편안해졌습니다.
0: 아, 예.
1: 거꾸로 있는 세계사부터 우리 진짜 유시민 작가 책도 많이 읽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ABC부터 증축, 재건축, 용역, 촉법, 평론가서부터 예. 이제는 필연적 실패라는 저주, 악담에 오. 이르기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예.
1: 지난 1년 동안 그럼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것은 뭡니까? 그건 뭐였죠?
0: 그러니까 100%는 아니었지만 40%, 60%, 70%, 80%씩 채워가고 있었잖아요.
1: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1: 그럼 마지막 지금 퍼즐을 맞추려는 그런 과정에서 예. 국민들의 다수가 아 이건 조금 더 숙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보안수사권에 이르러서 논의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치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숙명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모두가 그래도 힘을 보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0: 예.
1: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말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0: 마키아벨리적이 좋은 인기 얻을 정책은 본인이 주도하고 그러니까 욕먹을 것은 참모들을 시킨다.
1: 그렇죠. 예. 장관이나 국회에 예. 막 떠넘기고 이런다라는 예. 거잖아요. 글쎄요. 대통령이 오히려 본인이 너무 이것저것 다 그냥 챙겨가면서 하나하나 하시려고 해서 오히려 욕먹는 일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0: 예.
1: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악담을 해도 어느 유만부득이지 이건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고 오늘부로 뭐 앞으로 열흘 동안 떠들 것이다. 오늘만 떠들고 저희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본인이 정말 이 정도면 속된 말로 관종 아닙니까?
0: 열흘 동안 다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 아니야 이거?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 한 열흘
0: 동안 너는... 아이템을 다뤄달라는 거예요.
1: 다음 그렇죠.
2: 나는 그 용역 받아야지.
0: 됐어요.
1: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민의
0: 안 맞습니다.
1: 예. 진짜 우리가 미워하는 예. 우리가 진짜 정말 보수의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보다 더한 저주 아닙니까 이건?
0: 예.
1: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심했다.
0: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예, 일단 평론가들 겨냥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뭘 하겠냐? 말 옮기는 걸로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3: 긁혔어요.
0: 긁혔어요.
3: 상당히 많이 긁혔다.
0: 썸네일에 본인 얼굴 나오면 다 분명히 보실 것 같아.
3: 그럴 것
0: 우리
3: 같아요.
0: 오늘 방송도 아마 듣고 들을 나중에
3: 남의
0: 챙겨보실 말을
3: 듣지 텐데. 않고 본인 말만 하려는 사람
0: 예.
3: 그분은 솔직히 평론가나 비판자의 입장에 설 수 없는 이제 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밖에 없죠.
0: 예. 아, 우리 장 소장님 조용히 듣고 계셨는데
4: 중요한 워딩들을 쭉 이제 살펴봤는데
0: 예.
4: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결론적으로는요
0: 예.
4: 정청래 당대표를 뽑아야 돼.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명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0: 정은호 후보, 한준호 경기지사 예. 예비후보.
4: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민석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내 말 듣고 정청래를 뽑아. 그러면 당신네들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0: 그 문장이 바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다. 이 예. 말이 김민석의
4: 그렇죠.
0: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 당은 해체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해석할 수도 있다.
4: 네. 그렇게 보여지고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흐른 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럼 저주를 왜 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0: 예.
4: 첫 번째 무력감인 것 같아요. 내가 끊임없이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임 정권, 뭐 문재인 정권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하면.
0: 그러니까 노무현 이제 대통령 때도 나한테 물어보셨고 문재인 정권 하면서 그 얘기할 때 이분이 얼굴이 되게 밝아졌어요. 어떤 과거를 회상할 때 이분이 되게 밝은 얼굴 하다가 그런데 이재명 분 들어와서.
4: 그러면서 거기 또 무슨 문장이 있냐면 내가 뭐 인사 문제를 갖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 문제 갖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안 쓰니까.
0: 안 썼어.
4: 예를 들면 인사혁신처장이라든지 또 그 누구죠? 국민통합위원장 그분 또 이혜훈 의원.

0: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내 말 듣고 그런 사람들을 안 썼어야지. 왜 내 말 안 들었어? 근데 무력감을 느낀 거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권력의 예. 상실이 느껴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사회적인 억제력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저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러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실패하는 정권이 될 거야. 당신 실패해. 그러면은 아. 그래? 나는 유시민 말 들어야 되나? 이렇게 최면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일종의 가스라이팅?
0: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여지고 아. 저주를 완성하는 인지적 그 함정이 뭐가 있냐면 네. 확증평양이에요. 확증평양.
1: 확증평양.
0: 편향. 네. 그 어느 부분에서 볼 수 있냐면요. 예. 내 말 안 들으면 실패한다.
1: 필연적 실패.
0: 이런 확증평양이 어디 있어요 진짜. 네? 이게 말이 돼 이게?
1: 너희 집에 오동나무 있지?
0: 아니요.
1: 그러면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오, 이런 느낌이잖아.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마지막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저주를 함으로써 얻을 네. 수 있는 거는. 봐라 이제 나중에 이재명 정권이 어려운 단계 갈 수도 있죠. 네. 그때 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로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왜 그때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러한 본인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오늘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 이거 결론은 뭐냐면 그냥 정청래 뽑아라. 그래야 이재명 정권 성공 안 하고 당도 해체 안 된다. 진보 진영도 분열 안 된다. 전 그렇게 읽었어요.
2: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예. 뭐 언어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예. 그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쓴 단어를 보면 예.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분이 지금 당이 망한다가 아니에요.
1: 해체된다예요.
2: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야, 너 그러면 망해. 이거 얘기하는 건 사실 애정이 좀 있는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죠? 망한다.
2: 그러네. 우리 회사 망한다 이러다가. 근데 해체된다라는 것은 쪼개진다는 거잖아요.
1: 그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내란정당 해체해야 된다 할 때 그때 나오는 단어잖아.
2: 보세요.
1: 네, 해체.
2: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철거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러면서 용역. 증축. 예. 용역 얘기하면서 예. 철거에 증축 얘기하고 근데 야 우린 증축하자고 그러는데 재건축 재개발하자고 그래 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해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건 당이 쪼개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 야 이재명은 완전히 다른 당을 만들려는 거야. 아. 지금 우리를 과거의 운동권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하고 네. 그다음에 뭔가 중도 통합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1: 빅텐트.
2: 네, 빅텐트 치려고 그러고 나중에 네. 저 국민의힘이니 뭐니 이거 다 끌어들여갖고 자기 당 만들려는 아. 것 같아. 네.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구심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분들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쪽에서는 하여튼 그 반대쪽에서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고 예. 그것이 계속 이런 단어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철거, 용역, 증축, 재건축, 재개발 이제는 해체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당만 흥미진진한 줄 알았더니 예. 여기도 되게 흥미진진하네.
3: 아니 무슨 그렇게 거룩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2: 거룩한 얘기를
3: 심오하게 해석까지 하십니까? 예. 저는 송영길 후보가 한 얘기가 예.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 깔보는 거다. 당신이 먼저 의원됐다고 예. 저는 그 깔봄의 정서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재명 우리가 대통령 향해서도
3: 네 멸칭 쓰지 않기로 했지만 털레유를 중심으로 해서 깔보고 있다. 그 정서가 유시민 작가에게도 관통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깔보고 있다.
3: 네, 무슨 거룩한 해석 필요 없어요. 정말.
1: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얘기하고 문재인 네. 정부 때 이거 쭉 본인은 네. 과거 정부에 계속 관여했던 정통인데
3: 이재명 대통령은 인싸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였잖아요.
1: 중심에서 이렇게 했던 네. 분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서
4: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집권 2년 차 대통령이고 본인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했는데 이 실패를 예견하는 지지층이 어디 있냐면 딴지 나라에 있어요.
1: 게시판.
4: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다. 배신자다. 민주당을 뭘 말하자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안수사권이라는 예. 재료에서 나온 건데 근데 국민의 전체의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못한다는 평가는 없어요.
1: 예.
4: 그래도 안정적으로 다소 통합을 향해 가면서 실용적이고 시의적인 부분의 정책들을 통해서 열심히 독하게 일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 필연적 실패를 얘기하는 건지 말씀한 대로 애연자적인 시각인지 라고 했을 때는 저주잖아요. 그런데
1: 예.
4: 저는 한 가지만 유시민 작가한테 묻고 싶은 게

0: 본인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연정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저는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했던 거는 민주정부와 진보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방식은 한쪽 편에 서서는 살 수가 없다.
1: 대연정 기억납니다.
0: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내부에 있었던 분들이 이 같은 논리로 반대했어요. 일단 우리가 자강을 하고 나서 예? 그리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모두 우리 지지층이 떠난다. 라는 것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을 읽어보면 사실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스펙트럼의 범위는 보수의 나라다. 절대 진보가 집권하 쉽지 않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다음 민주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장을 넓혔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1: 예.
0: 결국에는 정권을 뺏기고 어떻게 됐어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잖아요.
1: 예.
0: 그때 가장 피눈물을 했던 사람이 유시민 작가인데
1: 예.
0: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왜 말하자면 구조적 다수를 하겠어요. 민주정부 5기를 가기 위해서요.
2: 그건 틀린 말이라고 그랬어요.
0: 아니 그러니까 틀린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재집권을 하지 못하면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 있고
1: 예.
0: 두 번째는 본인이 얘기하는 개혁 성과 민주당이 해체되고 말고 집권하지 못하면 재집권이 못하면 개혁도 다 물 건너가고요. 예. 다 원점되고요. 민주당이 해체 수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런 혈학적 허세를 가지고 본인이 존경받기 위해서 다시 또 참전을 했다면 10일이 아니라 한 3일 안에
1: 예.
0: 이건 본인이 얘기하는 예. 용역 촉법들한테 못 견딜 거예요. 저는 이제 입주자니까 입주자로서 얘기하지만 민주당 당적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 자격이 없다고 봐요.
3: 예. 아니, 저는 그 논리적으로 예. 필연적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의 근거가 예. 검찰개혁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예. 거잖아요. 지금 들고 있는 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은 정책적 실패와 논란이 있을 때
1: 예.
3: 입도 뻥긋 안 하던 분이
1: 예.
3: 갑자기 이분한테는 그냥 검사들을 악마로 만들지 않으면
1: 예.
3: 그리고 검찰을 전부 다 박살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3: 이분이 뭐 학생운동 하실 때 그 무슨 검사들하고 뭐 악연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3: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검찰을 그 수사 보안권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검사들을 그 완전히 손발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정권은 실패한다? 그런 그 논리가 말이 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엔 거꾸로거든요.
1: 예.
3: 아니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될 경찰, 검찰, 언론, 뭐 금융위, 뭐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그냥 온갖 만기칠남으로 정권에 들어서서
1: 예.
3: 자기들 멋대로 이런 것들을 그 조정을 하려고 하면 그게 나라가 망하는 길인데
1: 예.
3: 지금 유시민 지금 작가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 무슨 저 과거에 그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이라는 그 명언을 남기신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필연적인 필패로 간다면 그것은 검 그 수사 보안 수사권을 없애지 못해서가 아니라
1: 예.
3: 그걸 없앨 경우에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자, 여기서 질문은 유시민 작가의 다음 대안은 무엇일까? 이번 다음 스텝 무엇일까? 이제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와서 다스베이스 다이스에서 발언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최욱 씨의 매불쇼에서 두 번째 녹화 방송을 통해서 대포를 쐈는데 다음 스텝 뭐인가?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뛰는 것일까?
2: 뭐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1: 예 아침에 7시 예. 예.
2: 다음 스텝은 일단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할 것 같아요. 또 아, 중간에 예. 또 결정적일 때 좀 정청래 대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1: 예.
2: 또 대통령 공격하면서 어디인가 플랫폼을 좀 이용할 것 같은데
1: 예.
2: 이분의 어법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당히 폄하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조적 다수라는 말은 대통령께서 외연확장을 그렇게 예. 말씀한 거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데 예. 그거를 수준 낮은 기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 맞아요. 수준 낮은 게 기억납니다.
2: 폄하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4: 깔보는 거죠.
2: 네. 그런 정말 중도층으로 좀 오른쪽으로 외연확장해서 사회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라는 게 어떻게 예. 수준 낮은 기획인지 이해하지 못하겠고
1: 예.
2: 그래서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1: 최종 결론.

0: 유시민 작가는 투더리 스머프다.
1: 어, 그냥 불평 되게 예쁘게 얘기한다.
0: 되게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냥
2: 스머프는 예쁘네.
3: 예뻐?
4: 예. 스머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5: 수준 있게 얘기해.
6: 투더리 아저씨.
0: 투더리 스머프.
6: 투더리 아재.
0: 투더리 아저씨 같아요. 그냥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같아요.
4: 근데 단순히 투더리 아저씨 정도로 치부하기엔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아요.
3: 맞아요.
4: 이건 진짜 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저주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무리 정치적으로 본인 리버럴리스트라고 해도 자유롭게 살고 네. 그러면 낚시 계속 하시는 게 낫지. 네. 어떻게 이런 악담을 퍼부어요.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된다. 보안수사권 논의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0: 희열을 느낄 것 같아요.
2: 여기 또 막 다루고.
0: 네, 다루고 계속 비판해주고. 또 뭐 논의하고 또 본인 이름 언급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예. 저는 또 문제 삼고 싶었던 거는 예. 거기 옆에 이제 앉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노무현 재단 이사, 뭐 또 뭐 예. 예. 평론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전직 KBS 기자, 예. 뭐 홍사훈 기자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좀 공격하는 예. 그런 발언도 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동조하는 발언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참 방송하는 것도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6: 네. 저 보안수사권 예. 문제를 또 거론했다는 것에 예.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예. 대통령의 보안수사에 대한 그 입장을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6: 이게 선악론이거든요. 아. 이게 이제 전당대회 이슈가 됐어요. 아. 민주당이.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맞고 선하고 보안수사권 숙고를 얘기하는 사람은 틀리고 이쪽은 악의 축이다.
2: 예.
6: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2: 예.
6: 이 부분에 유시민 작가가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맞고 네가 맞고 이거 정답 오답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2: 예.
6: 사실상 국민의 피해가 얼마만큼 있냐 없냐를 논의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2: 예.
6: 대통령도 그 논의를 해달라고 했던 거지 보안수사권 폐지는 틀리고 보안수사권 유지가 맞다고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들이 계속 보안수권 유지를 대통령이 고집한다고 지금 유시민 작가는 또 규정을 해요. 이게 허위에 근거한 비판이기 때문에
2: 예.
6: 힘이 있을 수 없어서 저 이분 그냥 낚시 좋아하시니까 좋아하는 낚시 다니시면서
2: 한동훈 의원과 토론하시면 좋겠어요. 유시민 작가.
6: 뭐 그래도 재밌을 것 같고
2: 말하기 좋아하니까. 토론 한판승부에서 하자고 했는데
6: 그러시죠. 한판승부에서 하시죠.
2: 두 분 나오셔서 1시간 반 비워드리겠습니다.
6: 2시간
2: 아, 2시간으로 그냥 편성할 텐데 자 지금 듣고 있는 방송 CBS 한판승부고요. 여러분 2부에서도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7: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밤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다소 끼겠는데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전부터 호남권과 제주도, 밤이 되면 충청도와 경남 북서 내륙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되는데 모레까지 돌풍과 낙뢰를 동반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영남지방과 일부 동해안은 내일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도 오늘보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의 경우 한낮에는 32도까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0: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 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5: 와, 서울에서 1시간?
4: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7: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4: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7: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함께 들으시는 방송 CBS 라디오고요.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또 맥 소장님께서 오늘
1: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0: 복날을 맞이해서 오, 네. 액션.
1: 뭡니까? 그렇습니다.
0: 예.
1: 오늘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네. 멋진 박지영의 한판 승부가 5주년을 맞았습니다.
2: 와우.
1: 그래서 치킨 쿠폰을 쏩니다.
0: 예.
1: 한판 승부 청취 인증샷과 축하 메시지를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0: 예.
1: 무려 10분께 예.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0: 맥소정
1: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매일 나와주세요. 예. 이런 댓글 바로 쏩니다. 도쿄스판 여름 우리 모두 친느님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예.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로 샵 1212로 보내셔야 됩니다.
1: 소리는 박지용이에요.
0: 서영주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장소장님 우리 김유정짱 김정혁 짱짱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듣고 선물 드릴게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굉장히 이제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연일 인터뷰를 굉장히 강하게 하세요. 저희랑 할 때는 점잖게 하시다가 다른 방송 나가서 엄청난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은 그 평택을 관련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뉴스 공장 가가지고 아 이거 공천 안 했어야 했다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본인 아들한테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그런 거 똑같은 것이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다. 또 하나 옛날에는 그 가뜩이면 역적으로 목을 예 뭐 이런 거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명청대전 과정에서 신문 일면 나는 거 보고 역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그러니까 역적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왜 목을 넣냐고요. 네. 그게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호적에 안 올렸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이 단어를 낙태를 썼냐 그거예요. 예. 그런 단어 선택은 솔직히 부적절했고 예.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예. 예.
1: 다만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지금 행위 자체가 송영길 의원이 봤을 때는 본인도 전직 당대표를 민주당에서 했잖아요.
0: 그렇죠.
1: 전직 당대표로서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하면 돼? 화가 나는 거예요. 선배 당대표로서.
0: 아.
1: 예를 들어 평택을도 뉴스 그 경공에 나가서 지금 눈은 멀쩡히 무릅뜨고 김용남 전 후보가 예. 평택을 지역위원장 하고 있어요.
0: 그렇죠.
1: 지역위원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
0: 갑자기
1: 거기에 후보를 안 냈어야 됐다라고 전직 당대표가 하면 이거 해당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누구를

0: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후보를 안 냈어야 됐다고 생각했냐는 거죠.
1: 심지어 본인이 후원회장 아니었어요?
0: 내 말이 그 말이에요.
1: 김용남 뭐 후원회장이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0: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의원이 단어 선택을 잘못됐으나 좀 이렇게 전직 당대표로서 확 올라오신 것 같고 예. 단어 선택을 잘하셔라. 그러나 좀 화내실만 했다라는 예. 것이고 사실 그 저 역적 발언은 이제 호남 양호회 가서 얘기를 한 건데 예. 그 뒤에 이제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 아. 그럴 수는 없으나
1: 없으나
0: 근데 이제 역적이라는 거는 대통령한테 막 들이대고 아.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깔보고 예. 예. 이러기 때문에 사실 좀 호남 향후에 전국 총 호남 향후입니다. 아무래도 호남 민심에 네. 좀 나름대로의 그 속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예. 저는 페이스메이커 이미지를 예. 확실하게 띄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아 페이스메이커 아니라 정말 진심이다.
0: 네, 필승메이커를 하겠다.
1: 아, 필승메이커
0: 그렇게 이제 본인이 워딩을 하더라고요. 아하.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 아닌가. 아하. 근데 다른 선택 잘하셔라.
1: 아 김희정 의원님.
2: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셌어요.
1: 너무 셌어요.
2: 네, 너무 셌어요. 그래서 예. 의미는 알겠어요. 예. 그 당대표로서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그리고 지금 김용남 위원장이죠. 지역위원장이 열심히 지금 지역 갈고 닦고 다니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내후년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어이가 없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1: 김용남 의원이.
2: 예, 예. 너무 황당하죠. 예. 그러니까. 아니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았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네. 전 지역 다 전략공천이다. 본인이 후원하자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어떻게든지 그럼 단일화에 네. 본인이 책임지고 나서는 그걸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어떻게든 당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당대표가 했던 게 맞는데 네. 이제 와서 생각하니 후보 안 내는 게 맞았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봐서요. 국민의힘 같으면 이거 징계 대상 아니에요?
1: 해당 행위
2: 해당 행위 아니에요?
1: 해당 행위 하면
3: 글쎄요.
1: 윤리위원회 뭐,
2: 지금 장동익 대표 얘기의 이 수위를 보면 네. 징계 대상인데
1: 징계 전문가.
2: 네,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표현을 너무 세게 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도 조금은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 인상 찌푸리게 하는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 예. 의미만 전달하면 되니까 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3: 예. 정성남 후보가. 예. 그것도 얘기했지만, 야, 이거 만약에 사실 그, 뭐죠, 그 선호투표제, 네. 이거 그대로 놔두면,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 의해서 무효화된다. 아.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후보 내면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후보가 뭐 당 해체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 있는 분들의 생각들이 당을 해체할 수도 있고 당이 가처분 돼 갖고 선거가 무효될 수도 있고 예. 후보는 내선은 안 됐었던 것이고 이런 얘기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얘기들이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이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목을 어떻게 해야 될 역적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1: 예.
3: 진짜 여기도 굉장히 이제 더 점점 더 점입 가경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4: 저는 세분과 생각이 달라요.
1: 아, 좋습니다. 오, 좋아요.
4: 신청. 전당대회 득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 회심의 수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면서 던졌을 것 같아요.
1: 아, 송영길 대표가.
4: 송영길 대표도 본인 그냥 좋은 말만 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3등으로 밀려나 있어가지고 에이, 뭐 안 되겠네. 예,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소외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자극적인 일을 하니까 우리 한판 승부에서 또 다루잖아요.
1: 나도 있어요.
4: 예. 네. 아이 좀 자극적인 말을 했지만 말은 맞는 말 했네.
1: 필승메이커.
4: 예,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4: 정청래 대표도 이 김용남 의원에 대해서 얘기 그렇게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했죠. 당대표로서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득표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 방송 나가가지고 네. 거기 조국혁신당의 당원들 많이 거기 볼 거예요.
1: 이중당적자.
4: 10만 명. 그 사람들이 야 정청래 우리 조국 좀 배려해 주지 안 해주고 말이야. 이번에 진짜 두고 보자 이제 전당대 때 찍나봐라 막 네. 이랬을 텐데 네. 가서 대단히 이제 조국 대표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줬거든요.
1: 공천을 안 했었어야 됐다.
4: 그러니까요. 하고 미안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1: 네.
4: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에 있는 다수가 예. 민주당 당원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1: 예.
4: 그래도 우리 편 우리 심정 알아주는 거는 그래도 정청래밖에 없네. 아. 정청래 적극적으로 찍어줘야지. 아. 10만 표가 확 움직이면은 아하. 이거는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네.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봐요.
1: 10만 명일 수 있다라는 추정을 바탕으로 추정이죠. 말씀을
4: 그러니까
1: 해주신 건데.
4: 그거는 득표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0: 상당히 좀 유효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아니 한 달 남은 전당대회에 누구든지 다 선거 전략이겠죠. 네. 그렇지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지적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0: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니까요. 네. 이런 말에서 안 돼요.
2: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0: 그런데 그냥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당대 나가면 한 표라도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3: 예.
0: 그러면 그 수로 이렇게 공략하는 것도
4: 나쁜 소리 아니에요. 정직 당대표고 본인이 전략 공천을 결정했던 사람으로서
0: 정권은 짧다라고 한 분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김영남한테 뭐 더한 말도 하겠지.
4: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는 이 정청래 그 이 전 대표 얘기가 나오면 이 말로 그냥 계속 할래요.
0: 뭐라고요?
4: 사실은 정청래 대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싫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0: 2018년도
4: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무슨 얘기만 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3: 예.
4: 아, 전 집권여당 대표가 불필요한 분란 일으켜서 싫어요.
3: 예.
4: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이거를 8년 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3: 예.
4: 그러니까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다구리를 당한다. 그다음에 섬뜩하다.
3: 몰매. 예, 다구리를
4: 당한다.
3: 몰매라는 표현이 낫겠습니다.
4: 본인이 썼으니까요. 그런 거고 좀 하나만 덧붙이면 송영길 의원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2021년 22년 대선 때 0.73으로 졌죠. 그때 정청래 의원이 큰 사고를 쳐요. 봉이 김선달. 당시에 불교계를 들끓게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3: 사과했죠.
4: 그러니까 0.73의 이 근소한 차가 저는 불교계가 그때 민주당 안 찍어. 정청래 의원 당장 사퇴시키고 제명해. 안 그러면 우리는 지지 철회할 거야.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그때 송영길 의원이요 다른 거 안 하고 전국에는 사찰 돌아다니면서 머리 조아리고 빌고 다녔어요.
3: 그때 망치 테러 당했었잖아요.
4: 망치도 그랬고 발목 인대 두 번 끊어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때가 절 다니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한테 솔직히 정청래 의원은 빚 많이 졌다.
3: 근데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 너무 비판만 하셔가지고 한 시간 전에 본인 SNS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막말로란 기사 링크를 걸고 너무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잘 참고 견디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전 네거티브 안 합니다.
4: 혹시 딴지에 올렸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2: 네거티브 안 합니다. 정당 방위만
3: 합니다. 정당 방위는 하겠습니다. 이거 정당 방위의 일종의.
2: 얼핏 보기에는 1대 17로 싸워도 이길 것처럼 생긴 분이 너무 엄살이 심하지 않나. 동종표 유발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0: 그러다 당대표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2: 뭐 어때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4: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되면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공천 못 받나요?
0: 그러겠네.
4: 공천 후회했기 때문에.
3: 예, 정청래 대표 편이 아무도 없어갖고 김종인 측은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해주실 말씀 없어요?
5: 아, 정청래 대표요?
3: 예. 그래서 아이고 비판도 맞고 유시민 작가의 비판도.
5: 그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대놓고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예를 들면 해외 나가면서도
3: 그렇죠.
5: 당대표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김인석 후보는 데려가서 아 이렇게 훌륭한 총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분명하게 불공정 개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억울해하는 것들은 저는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게 주장하는 게 뭐 계속 그 과거에 했던 대로 그냥 강성 일변도로 가야지 우리 당이 산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되면 우리 당으로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0: 신나죠.
5: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당도 그렇게 끌고 가고 국회도 그렇게 끌고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그럼 저희가 좋죠. 그럼 마음대로 해보세요.
3: 아, 정청래 대표 좀 편들어 달라고 말씀을
5: 할 수 있는데 근데 아 그러네. 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청래 대표로서는 뭐 대통령과 주변 분들한테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4: 정청래 전 대표도 지난 1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름대로.
5: 시컷 때려놓고 빨간 양만 받은
4: 나름대로 공관은 있는데 이게 연임 도전을 하면서 분란이 일으켜진 거라서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8월까지 열심히 뛰셔봐라. 정치 생명이 8월까지다.
3: 그래요.
2: 수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선거 운동하십시오.
3: 정청래 전 대표도 공천 김종인 위원장 때 공천 못 받았어요.

0: 탈당 안 하고 손혜원 의원 도와주면서.
1: 아, 이해찬 전 총리도 그 거물급도 그때 예. 날아갔던 때인데 뭘 아, 그걸 갖고 뭐 대단히 장사를 하고 그런지 참 모르겠어요.
2: 이게 이제 집권여당 당대표였고 예.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잖아요. 그럼 한 해 중요한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본인의 생각과 예.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한판 승부에 나와서 예. 박지원 앵커님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정세현 대표가?
2: 예.
0: 그 지난번 1년 전에 하셨어요. 한번 나오셨었어요. 박천대 후보랑 대결할 때 저희 방송 한번 나왔어요.
2: 당대표 되고 나서 저는 당대표 아, 되고 나서, 되고 나서.
0: 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2: 경공이나 예. 아니면 매불쇼 같은 데만 나와가지고
0: 그렇죠.
2: 그냥 우리도 안 불편한데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예. 그게 맞냐. 예. 그런 분이 이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 삼고 싶습니다.
0: 청년 최고연제 이제 무산된 것도 굉장히 좀 당내 논란이 있긴 해요. 어제 이제 방송했던 이소영 의원이 열변을 타고 갔어요. 선배들 선거 때마다 청년 얘기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는 청년 최고연 그 삭제해버리고 우리에게는 왜 우재준이나 장해찬, 김용태, 장해찬? 우재준, 아 예, 뭐 이제 그런 수준한테 청년상 시키는
3: 화내지. 아니 부작용은 있지.
0: 아, 아무튼 이제 우리는 차라리 국민의힘이 부럽다 정도 수준에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민주당이 정말 이거 청년들 안 키운다 이거 생색이라 좀 내달라라는 건데 이거 민주당 문제 아니에요?
1: 창피해 죽겠습니다.
0: 창피해 죽겠어요.
1: 이게 참 예. 말씀드리기도 명구한 게. 이게 그냥 한마디로 청년들이 봤을 때 민주당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0: 2030이
1: 그냥 위선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렸구나. 어, 위선적인 당이네. 뭐 청년청년하고 2030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고. 이건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발목 잡는 이런 결정이에요. 예, 예. 청년국을 설치하겠다 지방선거 이후에. TF를 해서 지금 말하자면은 그 뭐죠? 정부조직법까지 바꿀 생각으로 정부가 하는데 예. 이거 전당대회 셈법을 앞두고 청년 최고위원 선출적으로 뽑는 거를 네. 아예 그냥 날려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걸 반대한 사람 유일하게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예요. 그런데 나머지 4명 당권주자들은 이거 안 된다. 청년 선출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 이 반대했던 친청계와 정청래 전 대표가 뭘 주장했어요? 1인 1표제. 당원주권. 당원에게 1인 1표를 줘서 결정하게끔 만드는 게 당원주권 아닙니까? 왜 청년은 당원들이 결정하면 안 돼요? 당대표가 결정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율배반적 모습들이 실망감 네.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시 청년위원회 선출직으로 하겠다 하면 뭐예요? 이미 인식이 아 민주당 아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네.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예.
0: 아, 이거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더 잘해요. 이를테면 민주당이 뭐 대북정책 잘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비례대표에 북한 출신 탈북자 출신 한번 임명한 적 있어요?
4: 없습니다.
0: 없죠. 오히려 국민의힘은 탈북
4: 탈북자들도 했었고 뭐 장애인도 많이 저 하고 예. 필리핀에서
0: 예, 맞아요. 그
4: 귀화했던 예. 자스민 이자스민 예. 씨 같은 분도 공천을 했었고 예. 뭐 장애인 공천이나 뭐 이런 다양성에 예. 있어서는
0: 국민의힘도 나아요.
4: 국민의힘에서 잘 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뭐 글쎄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0: 예, 이제 민주당 일단 부분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용서해드릴게요.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자, 오늘 장소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또 맹비난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겸 사태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시장의 비상겸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 라고만 얘기했으면 이 사건이나 재판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갔을 것이다 라면서 비상겸 당시 상황이 의도적으로 은폐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을 해산시키려 하는 사람이 왜 복당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와 셉니다.
2: 총알 장전.
4: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어서.
0: 아, 그래요?
4: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0: 그러니까, 하나씩
4: 다 얘기할까요? 예. 아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왜 국회의 의원들이 오지 않아서 그 표결할 때 왜 안 왔느냐잖아요. 예, 예. 처음에 국회가 봉쇄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제가 전화했더니 빨리 국회로 오십시오. 최고위 비상최고위 국회에서 엽니다. 오늘 지나가면은 이거 해제 못합니다. 무조건 오늘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로 오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소강대교 넘어오는데 국회가 봉쇄됐으니까 지금 당사로 와야 됩니다. 예. 그 사무국에서 보냈던 예, 사무처에서. 예, 예. 당사로 갔더니 거기 여러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국회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

0: 라고 하는데 서범수 사무총장이 지금 국회 열렸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럼 행진해서 갑시다. 그래서 그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도착해서 빨리 국회로 와주십시오. 여기 표결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건데 이게 전부 다예요. 근데 당사로 모였던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국회가 막혀 있으니까 당사로 모여 있다가 그럼 국회로 가자 해서 다 간 건데 이건 마치 그 지금 이준석 대표 쪽에서 그 당에서 이쪽에 그 자작극 테러 벌어진 거랑 관련해서 야 국민의힘이 니네가 단일화 요구했었잖아라는 걸로 이거를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로 왜 안 왔냐. 민주당에서 다 담 넘어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당대표가 심지어는 당대표의 명령입니다. 빨리 오세요라는 것도 보내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면서 빨리 와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다 했는데 안 온 게 문제인데 지금 당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근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언급을 전 대표를 언급을 함으로써 그 증오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 주변에 있는 그 극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윤호개인 계몽령 자기가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 계속 거기다가 땔감을 주고 또 그 한동훈에 대해서 공안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 거짓 된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과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1: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당내에 이제 복당을 명분이 모두 상실했다. 그를 받아줄 기반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단언을 하던데 장 소장님 국민의힘 상황을 좀 아시니까.
2: 그런데 뭐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복당은 안 시키겠지만 의원들의 그 반응과 좀 생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상징적인 게 권영세 의원이
1: 오늘 아침에 뉴스 박성태 뉴스에서
2: 네, 그 참 좋은 방송이잖아요. 네. 거기 나와가지고 평소에 얌전하고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작정하고 나오셔가지고 장동혁 선거 패배 책임지고 그만둬야 돼 사퇴 이렇게 질렀단 말이에요.
1: 나중에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든 장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 네.라고 말씀했죠.
2: 앞에는 물론. 한동훈 대표도 문제가 많지만 뭐 이런 거는 자락은 깔아놨지만은 그분이 참 입이 무거운 분이 그런 얘기 했다라는 것 자체가 친윤 그룹에서 어느 정도 좀 입장이 정리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알아봤더니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권영세 의원이?
2: 다른 방송에 계속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스케줄을 쫙 잡아놨더라고요.
1: 뉴스병대도 나오고 한판 승부도 나올 것이고.
2: 그리고 저랑은 약간 좀
1: 안 좋아요?
2: 제가 엄청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잘 알았는데 아, 이 장성 참 이러셔가지고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1: 하루 휴가 나가고 맥 소장님이 진행하면 되겠다.
3: 아, 좋다. 왜냐면 나는 미판에도 되는 입장.
1: 아, 그러니까.
2: 그래서 약간은 좀 기류가 미묘하게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영세 의원이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이재호 전 고문도 뭐 똑같은 얘기 하셨죠.
1: 어제 저희 방송에서.
0: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1: 아예 뭐. 의원은 또 하지 말고. 의원도 사퇴하고 그 지역에 내려가서 정치를 다시 배워라. 그러니까 아예 고향에 내려가서
3: 그러니까 떠나라는
1: 다시 배워라. 예.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계속 지금 말씀하세요. 특히 한동훈 의원을 직격하면서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각원이다. 창당을 한다면 지난기에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는데 왠지 그분 중에 한 분 여기 계신 것 같아서 입들의
0: 대표적인 입인데
1: 입들의 여의도 레카 야 우리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거 안철수 의원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0: 화가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안철수 의원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어떤 처음에 이제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기자했었는데 그때 칼럼 썼던 기억은 나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그때 그 그 안랩 했었잖아요. 네. 그냥 과학자로 남아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두 명이 같이 왔어요. 그때 네. 박원순 시민운동하던 박원순, 맞아요, 맞아요. 안철수 두 분이 같이 들어오길래 제가 딱 칼럼을 쓰면서 예. 다들 어느 분야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치판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냐. 안 그러고 그냥 계속 남아 계셨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얘기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아. 우리 박원순 그

그 전 시장의 비극적인 그런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네. 의원이 네. 그렇게 촉망받고 그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끌었던 그분이 네. 요즘 하시는 거 보면 저 왜 저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시지? 그리고

0: 저는 그 개인적으로 네.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예, 그래서 예. 그냥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욕심을 내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우리 정치판에 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본인이 정말로 탄핵 때도 우리가 1차 탄핵할 때 아 대통령이 자진해야 한다니까 우린 투표하지 말자 그럴 때도 먼저 들어가서 투표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예. 그럴 정도로 강단이 있는 분인데 요새 하시는 거 보면 완전히 장동혁 대표 뭐라 그러나 이걸 이상해요.
1: 이 정도면 여지로 레카 아니니까 예, 친한게 대표 입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철수 의원도 마음을 좀 놓으시기 바라고 혹시 그 네 유튜브 연장 방송 한 10분만 더 5분만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0: 네. 예. 그럼요.
1: 예, 아, 우리 장 소장님 피곤하시죠? 예, 가셔도 용서해드릴게요. 네.
2: 그래도 5분 10분.
1: 아니, 5분, 아니, 5분만 더 해주세요. 예, 5분만 더 해주세요. 예,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아, 본방송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로 와주시면 노코 때련 연장편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CBS 라디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부기였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1번째 페이지 잡지사 1000회 특집 라이브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면 퇴근길에 계란 맞을 각오로 심기일전 중이라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되는 잡지사 1000회 특집 라이브 방송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2: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그 정도로까지 각오를 불태운 적은 없는데 네. 좀 과도하게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1: 조작 방송입니다. 네,
2: 그렇습니다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필적할 만한
1: 욕심은
2: 각오로
1: 있다.
2: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또 주옥 같은 필진들 사이에 어떤 진검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또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0분에 라방 접속 잊지 말아주세요. 예. 자,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냉장고에 꼭 하나쯤은 있을 법한 국민 식재료죠. 달걀 속 과학 이야기를 곽식 작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궁금했습니다. 한때 이제 중국에 가짜 달걀이 있다라고 해서 좀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 영상 같은 거 보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가짜 달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2: 아, 이거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정도에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던 그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저는 이분을 이분 범죄자인데 이렇게 좀 부르시기는 좀 뭐합니다만 저는 이분이 나름대로의 어떤 장인 정신이 있다.
1: 유명한 분이에요?
2: 예, 뭐 유명하다기보다 기술이 놀랍다. 놀랍다라기보다는 애정을 갖고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거를 좀 평가는 조금은 해주고 싶은 마음.
1: 누구요?
2: 범죄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1: 그거 너무 궁금해요.
2: 그러니까 그 분인데 뭐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1: 아, 그래요,
2: 좀 이렇게 그
1: 어떤 일을 하셨죠?
2: 중국에서 다 많이 소개되니까 그러니까 그
1: 가짜 달걀 생산장가요?
2: 방송사 내지는 단속 당국 이런 데서 자기가 가짜 달걀계의
1: 대부
2: 장인 선생님, 가짜 달걀계의 황제 폐하. 저에게도 기술을 전수해 주십시오.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제발 기술을 알려달라고 빌면서
1: 우리나라
2: 돈도,
1: 사람이
2: 돈도 좀 주고
1: 우리나라,
2: 아니, 중국 당국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자랑스럽게 아 내가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알려줬어요. 그 카메라로 다 찍었어. 그런 다음에 방송에 내보내고 그 사람 검거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제자라고 들어와가지고 아 가진 아부하는 말 다 했던 사람이 사실은 단속하려고 들어왔던 거였죠. 그런 사건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이 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런데 물론 뭐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미술계 같은 데서 가짜 그림 위조하는 사람 중에 진짜 기술이 뛰어난 분도 있잖아요.
1: 네, 있죠,
2: 저 사람은 진짜 그림을 잘 그리긴 잘 그린다. 그런데 그 그림으로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가짜 그림 그려가지고 팔아먹는구나.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1: 있죠.
2: 이 사람도 저는 약간 그런 쪽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가짜 달걀을 중국 분 이분이 가짜 달걀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달걀 흰자를 만드는 거예요. 달걀 흰자를.
1: 흰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2: 네, 달걀 흰자를 만들고 노른자는 사실은 이분은 과감하게 안 만드시는 거에 가까워요.
1: 그러면 속아요 사람들이?
2: 네, 그래서 맛이 좀 없죠. 딴 달걀로 만든 그런 제품보다

0: 노른자 질감이 없기 때문에 없죠. 노른자는 노란 색깔로 그 색깔 모양만 만듭니다. 노른자 맛은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렇지만 조미료나 이런 걸 좀 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가는 데서 이렇게 섞어서 쓰면 예를 들어서 계란말이 막 하는데 막 야채 집어넣고 막 조미료 많이 있으면 그럴듯한 그런 느낌을 살짝 이렇게 내는 그 정도까지를 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흰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네. 재료로 그 기본 재료로 뭘 사용하느냐
1: 이거 재료로.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예.
0: 예. 그런데 뭐 해볼만 해 그러니까 속여서 팔면 안 돼 그러니까 제 얘기
1: 집에서 해볼만하다
0: 아 이게 아 이게 지금 기막힌 이야기
1: 아 예 흰자 어떻게
0: 기본
1: 만드는지
0: 기본 재료가 예. 뭐냐면 예. 이 사람이 예. 사용하는 기본 재료가 뭐냐면 알긴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알긴산이라는 게 뭐냐면 네. 이 알긴이라는 말이 알게에서 온 말이거든요 알게 ALGA 무슨 뜻입니까
1: 해조류
0: 예 해조류 네. 이거를 알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 다시마, 미역 이런 네. 게 해조류죠, 그죠? 네. 근데 미역이나 다시마, 특히 미역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생미역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죠. 전 세계에서 그런 거 먹는 사람들 정말 조금밖에 없는데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 생미역 이런 것도 막, 막 쌈장하고 쌈싸 먹고 막 이러잖아요.
1: 맛있죠.
0: 약간 네.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1: 점성 있는 거. 맞아요.
0: 그게 알긴산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끈적끈적한 성분이 생깁니다.
1: 그걸 모은 거예요?
0: 네. 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런 미역, 다시마 이런 소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특별히 이렇게 길러가지고 네. 잘 만들어서 팔면 뭐 어느 청정 지역에서 소비한 미역 이러면서 막 뭐 애 낳고 뭐 미역 먹고 생일에 뭐 딴 나라에서 생일 하면 케이크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역국 먹고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미역이 귀하게 소비가 아, 되는데 예, 사람들이 예. 미역을 좋아하는데 네. 수많은 나라에서 중국만 하다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그런 해조류 중에 가치 없는 걸로 여기는 물건들이 많은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세상에 많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미역 네. 비슷한 거를 대량으로 막 자라나는데 저렇게 많이 자라나도 뭐하냐 먹지도 못하는 거. 한국 사람 가면 다 먹을 텐데.
1: 그렇죠.
0: 그럼 그런 게 많이 자라나면 그거를 다 해가지고 딴 부분은 다 버리고 그 끈적끈적한 그것만 모읍니다. 그것만 아. 모읍니다. 네, 그것만 모읍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많이들 유통을 해요. 그 부분만 많이 팝니다. 보통은 판매하기 쉽게 조금 이렇게 그 MSG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기술로 예, 예. 소듐, 나트륨 계통의 성분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해요.
1: 뭐 하라고 유통하는 거예요?
0: 그래서 그거를
1: 거예요?
0: 아르긴산, 나트륨, 아르긴산, 소듐, 소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식품 첨가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끈끈해집니다. 끈끈해져. 이분은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예. 그거를 아주 진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이런 색소하고 네. 조미료하고 잘 섞어가지고 달걀 흰자 질감까지 만드는데 이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1: 뭐 네. 어떻게 보면 대단하긴 대단한데.
0: 그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를 만들고 노른자도 노른자는 색 맛은 흉내 거의 안 내고 예, 보통 뭐 이런
1: 티만 내는 정도.
0: 네, 레몬 소스 뭐 이런 거 살짝 레몬 소스가 아니고 레몬 색소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노른자 색깔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1: 네, 같은 성분에다가 노란색만 입힌 거예요?
0: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네. 이제 닭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계란을 얻는 것보다 이렇게 가짜로 만들면 이제 조금 한 뭐 개당 5원에서 7원 정도 더 재료비가 적게 드니까 그렇죠. 그 차액을 먹겠다라고 제가 판매를 한 건데 네. 그때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에 웬만히 좀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네. 아니 저거를 하느니 그냥 닭을 키워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그냥 닭을 낳으면 그거 그냥 팔겠다. 손이 얼마나 많이 가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1: 네네. 그 정성으로.
0: 사람이 막 이렇게 뭐 그쵸? 개합을 잘 해가지고 예. 막 알긴산 구해가지고 막 섞고 굳히고 막 모양도 이렇게 잡거든요.
1: 장인정신이 좀 필요하긴 해. 네.
0: 그런 얘기를 예. 많이 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것이자 강조 좀 이렇게 감동 받았다고 할까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1: 범죄행위를 지금 좋아한다.
0: 아니요, 예, 예. 이 범죄행위는 비판을 하는데 네네. 이거를 제가 보고 제가 그때 당시 직장 날 때 직장 동료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저게 뭐 하는 짓일까?
1: 어떤 점이?
0: 예. 효율이 너무 안 나오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기억에 되게 남아 있었는데 한 2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미국의 잡지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허. 거기에 떠오르는 신생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이렇게 좀 머리숱이 좀 없으신 분이었는데 예, 예. 어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술 스타트업의 아주 초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장님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네. 그분이 우리 회사의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 가짜 달걀?
0: 인조 달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조 달걀.
1: 아, 자랑스럽게?
0: 자랑스럽게. 예. 근데 이분이 재료는 비슷해요. 뭐 이렇게 해조류에서 네. 뽑아낸 이런 성분하고 색소 입히고 조미료 넣어가지고 계란처럼 만든다. 네. 근데 이분은 완전히 혁신적,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죠. 아까 그 중국의 그분, 그 범죄자분, 사기꾼 아저씨, 그분은 네. 이 제품을 속여서 팔았잖아요.
1: 아, 다른 분이에요. 지금 다른 분인 거죠?
0: 다른 분이에요.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중국에 이 사이코라

0: 그 검거돼서 못 나왔어요, 그분은. 네, 그분은 속여가지고 그렇게 예. 하려다가 검거된 거잖아요.
1: 예, 예, 예.
0: 이 미국분, 미국의 이 사장님 이분은 예. 이거를 공개적으로 모든 걸 밝혀요. 이 달걀은 해조류 같은 데서 뽑아낸 인조 재료로 만든 거다.
1: 그러니까 아예 다른 식품이라고 보여준 네, 거죠.
0: 그리고 맛을 예. 내는 것도 진짜 달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조미료 타가지고 만 만든 거다. 그렇게 대놓고 계란을 만들어서 팝니다.
1: 예.
0: 그러면 아까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손 많이 가고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은 단가도 높게 불렀어요. 그때 당시 가격으로 일반 계란의 5배 이상의 가격을 불렀어요.
1: 예.
0: 더 오히려 비싸게
1: 정공법.
0: 판다고.
1: 예.
0: 그 중국의 사기꾼 아저씨는 일반 계란보다 더 싸게 팔아가지고 예. 하나당 5원, 7원 이거 뭐 팔아먹으려고 장사를 했는데 이분은 보통 계란 가격에 5배 이상을 받겠다고 했어요.
1: 약간 미국에서 안 먹는 해조류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처럼 제시한 건가? 달걀 모양으로?
0: 그거보다도 더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을 이분은 찔렀어요. 뭐였겠어요?
1: 어떤 거요?
0: 채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계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갖다 주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시한 거예요.
1: 채식을 달걀도 안 먹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0: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네. 네, 나는 달걀 괴롭히지 않고 그렇지만 계란 맛이 나는 거를 식물성 성분으로만 모아가지고 만든 거를 내가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거 비싸지만 사 먹어라 라고 하면서 제품을 내놓은 거예요.
1: 비싸게.
0: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그 중국인 사기꾼 아저씨. 제가 보기에 중국인 사기꾼 아저씨가 더 빨랐고 더 제가 진짜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1: 뭐든 당당해야 돼요. 예,
0: 뭐 진짜 웃긴 거
1: 말씀해주세요.
0: 그 중국인 사기꾼 아저씨는 사기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1: 네네네.
0: 껍질도 만들었어. 껍질도 아 진짜 애틋하지 않습니까? 껍질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야,
1: 정성 많이 그죠? 간다 진짜.
0: 예. 탄산칼슘 성분을 그걸 파는 걸 구해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개가지고 껍질도 이렇게 입혔어 세상에. 아유 진짜
1: 미국 아저씨는 껍질 필요 없죠.
0: 껍질 왜 예, 껍질 안 먹잖아요. 예. 껍질 같은 거 할 필요도 없다고.
1: 필요 없죠. 예.
0: 그러니까 더 편하게. 예, 더, 그러니까 물론 이 미국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영양소도 좀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1: 네.
0: 해조류의 알긴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단백질 성분을 대거 많이 가져와서 사용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콩 같은 데서 추출한 단백질로 많이 만듭니다. 해조류 성분 같은 거 조금 사용하고
1: 네. 예,
0: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레시피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기본 출발점이 같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계란이 아닌 재료로 계란하고 비슷한 걸 만든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더 먼저 오히려 움직였는데
1: 미국 아저씨가 베낀 건 아니겠죠?
0: 뭐 아이디어 좀 얻었을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아니겠죠.
1: 아니겠죠.
0: 네, 옛날부터 예.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
1: 그런데
0: 어떤 한 사람은 그거를 음지해서 남을 속이고 불법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
1: 네.
0: 어떤 사람은 양지해서 대놓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향의 차이로 근본 기술은 같은데
1: 교훈적이네.
0: 하나가 큰 시장을 얻어냈다라는 게
1: 권선징악입니다.
0: 아 저는 되게 좀 깊게 와닿았어요. 아 이게 뭔가 기술을 혁신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1: 네. 과학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달걀은 왜 타원형입니까, 작가님?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예, 예, 예.
0: 그러면 좀 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예, 알을 낳아놨는데 알이 너무 동글동글해서 예. 여기저기로 막 굴러다니면
1: 네.
0: 예, 알을 보관하거나 알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1: 그래서 안 굴러가게끔
0: 예, 좀 덜 변했다? 굴러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1: 네.
0: 달걀이 완벽한 타원형도 아니죠, 그죠?
1: 네.
0: 좀 뾰족한 부분이 있고 좀 뭉툭한
1: 맞아요,
0: 부분이
1: 맞아요.
0: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좀 비대칭적인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1: 네.
0: 좀 덜 굴러가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단순히 모든 방향으로 좀 잘 안 굴러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상한 모양이 되어 있으면 굴러가다가 조금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직선으로 안 굴러 이렇게 삥 돌게 되는 모양도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이 된다. 달걀이 이렇게 굴러가다가도 굴러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류의 알들을 보시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달걀 모양으로 비대칭적인 이런 모양을 가진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 다 그러네요. 알은
0: 네, 물론 뭐 아예 무슨 막 진짜 절대 안 굴러갈 것 같은 모양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막 생긴 알
1: 그런 거 없잖아요.
0: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튼튼하고 좋긴 하겠지만 네, 그거는
1: 낳을 때 좀 고통이
0: 낳을 때가 예, 너무 어렵겠죠.
1: 고통이 좀 짐작이 됩니다.
0: 예. 그런데 네. 자라라든가
1: 자라
0: 예, 거북이 알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면
1: 거북알
0: 예, 예. 그런 거를 보면 그런 알은 동그란 알도 있거든요.
1: 아, 완전히 예. 구형으로
0: 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알이 좀 옛날에 등장한 알인가 지구의 역사에서 뭐 이런 생각도 좀 어지간히 해볼 수가 있죠.
1: 개구리 알도 동그랗고
0: 예, 개구리 알은 뭐 개구리 알 껍질은 없습니다. 맞아요.
1: 예.
0: 동그랗죠.
1: 예.
0: 생각을 해보면 예. 달걀이라는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의 몸이 몇십 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보통 세포 한 개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게 세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1: 네.
0: 그런데 달걀 같은 경우에는 그 달걀 전체 한 덩어리가 사실상 하나의 세포예요. 그 세포 하나고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분열이 돼가지고 거기서 병아리 하나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1: 노른자 안에 있나요 세포가?
0: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노른자 부분이 이제 좀 세포고 나머지는 영양분과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달걀은 그 큰 덩어리가 하나가 세포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세포 하나다라고 생각해보면 동그란 모양이 되는 게 제일 좀 간단하고 편한 구조겠죠. 그죠? 그래서 동그란 알이 아마도 먼저 생기고 진화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새들이 낳는 계란, 달걀 같은 형태의 그런 좀 모양이 바뀐 알이 나중에 좀 더 유리하니까 출현했을 거다라고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0: 추가로 하나만 더
1: 물어보면 그런 게 어딨어요?
0: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1: 저도 모르게 또 학과장님께 역정을 내는
0: 달걀 달걀 너무 그 재밌는 거
1: 타원 많은데. 관련해서 네. 타원 형님 덕분에 이 달걀을 똑바로 세워놓고 위에서 힘을 가하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힘을 한 30kg도 안 깨지고 버틸 수 있다. 이건 사실인가요?
0: 그래서 이제 그런 곡선이 잘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힘을 잘 분산해줘가지고 잘 견딜 수가 있다. 이런 게 뭐 맞는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고 여러 가지 상식처럼 많이 전해지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말이 돼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때 어떤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퍼져 있었냐면 계란을 떨어뜨릴 때. 아래 위가 이렇게 바로 서 있는 방향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세로 모양으로 떨어지면 계란이 좀 덜 깨지고 가로 모양으로 좀 이렇게 넓적한 쪽 그쪽이 바닥에 닿도록 떨어지면 계란이 좀 더 잘 깨진다.
1: 오, 신기하다. 사실인가?
0: 라는 속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고 그게 그 계란의 모양이 힘을 잘 견디는 그거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원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 가지 이런 과학 프로그램 같은 데서 지난 한 3, 40년 동안 했을 거예요.
1: 했을 것 같아. 호기심 천국 이런 데서도 했을 것 같아.
0: 그런데 2025년 5월에 발표된 MIT 학생들이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1: 일단 MIT라고 하니까.
0: 정확하게 진짜로 계란을 세로로 떨어뜨리는 거하고 가로로 떨어뜨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느냐 실험을 해봤더니 아 이게 진짜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왜요?
0: 그런 무슨 과학 만화 같은 데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로로 떨어지는 계란이 오히려 조금 덜 깨지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1: 아니 근데 야 그게 좀 상식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표면적이 더 많이 닿으니까
0: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 수많은 때도 이렇게 때리면 되게 아프잖아요.
0: 수많은 과학 수많은 과학 만화들이 지금 대거 좀 수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계란을 이렇게 했을 때 힘을 얼마나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잘 깨지냐 안 깨지냐 이런 거를 예전에 좀 쉽고 간편하게 설명하던 거를 좀 지금 대대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을 잘 견딜 수 있는 모양인 거는 맞아요.
1: 세로로
0: 이렇게 하는 게 모양인 건 맞는데 그래서 뭐 어디가 어떻게 잘 깨지고 어디가 어떻게 약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1: 그분들은 진지하게 한 건가요?
0: 진지하게 한 겁니다. 진지하게. 논문도 발표하셨어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걀 껍데기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많아서 하나씩 빠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식초에 이걸 담그면 껍데기만 녹아버리고 모양은 유지된다? 사실인가요?
0: 네, 달걀 성분은 달걀 껍질 성분은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죠. 네, 뭐 조개 껍데기하고도 비슷한 성분이고요. 주성분하고 뭐 같은 성분이고.
1: 암모나이트?
0: 네,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뭐 우리나라의 석회석, 대리석. 예전에 칼슘 페널티 그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1: 그런 것 같아요.
0: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시멘트 만드는 원료가 결국은 석회석인데 석회석이 뭐 옛날에 고생대 이런 시절에 조개나 아니면 조개 비슷한 미생물들이 갖고 있던 껍데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변화해서 된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1: 맞아요.
0: 닭도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몸속에 있는 칼슘 성분을 탄소, 산소하고 잘 합성을 해가지고 껍데기를 만듭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탄산칼슘 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돌로 석회석, 대리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대리석으로 옛날에 조각을 많이 만들었죠.
1: 그렇죠.
0: 그리스, 로마의 문화유산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1: 예.
0: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의 대리석 조각, 옛날 고대의 대리석 조각 이런 거가 요즘에 산성비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 산성비를 맞으면 그것 때문에 조금씩 녹으면서 파괴되는 경향이 나타나가지고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내륙에 있는 동굴들 중에는 무슨 뭐 백룡 동굴이라든가 뭐 고수 동굴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석회 동굴이라고 해가지고
1: 그렇죠.
0: 석회질 성분에 그런 석회암, 대리석 이런 류의 성분이 땅에 묻혀 있었는데 거기에 지하수가 닿으면서 지하수가 그거를 조금씩 녹이면서 구멍이 점점 뚫린 게 동굴이 되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탄산칼슘 성분은 산성 물질에 잘 녹는 성격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껍질도 그 산성비를 맞으면 녹을지 모른다는 대리석의 주성분인

0: 탄산 칼슘하고 네. 같은 그 성분이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산성에 식초가 산성 성분이죠, 그죠? 노출이 되면 껍데기만 싹 녹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1: 좀 탱글탱글해지고
0: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달걀이 생각을 해보면 놀랍지 않아요? 달걀이 꽤 크기가 있잖아요.
1: 네.
0: 달걀이 잘 낳는 달걀 하루에 하나씩 그걸 낳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 큰 거를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놀라운 거예요. 달걀 몸 속에서 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세포가 대략 한 28시간 정도면 쭉 자라나가지고 그 계란 모양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 뭐죠? 뭐 이렇게
1: 브라이.
0: 써니사이드업 뭐 이렇게 메뉴가 하나가 되는 그 정도로 네. 24시간마다 달근 야 배고파 24시간만 기다려
1: 진짜 고마운 뭐
0: 이 정도를 달근 해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1: 배고파 24시간만 기다려
0: 그런 정도 아니에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예, 생각을 해보면 예, 그죠? 예.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달개 몸 속에서 껍질도 그만큼씩 생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1: 네.
0: 그렇다는 말은 달걀 어딘가에서는
1: 탄산 칼슘을 만들어야 되는
0: 그렇죠.
1: 건데
0: 그렇죠. 칼슘을 그러니까 탄소하고 산소는
1: 그러니까 그렇죠.
0: 좀, 그렇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네. 산소는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1: 그렇죠.
0: 거고
1: 네.
0: 탄소는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방 뭐 뭐든 먹을 수 있는 거에 다 탄소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뭐든 먹으면 몸에 탄소가 생겨요.
1: 칼슘 어디서 난 거예요? 네.
0: 칼슘을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달걀 특히 이 산란계
1: 예.
0: 알을 낳는 달걀 키울 때는
1: 네.
0: 사료에 칼슘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알의 품질과 건강을 위해서 잘 따져줘야 됩니다. 보통 닭들한테 사료를 먹일 때
1: 네.
0: 제일 좀 싸면서도 닭이 잘 자라나는 사료를 구하기 위해서 곡물 사료 같은 걸 많이 먹이는 편이거든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옥수수 사료 같은 걸 많이 먹였어요.
1: 거기 칼슘 있나요?
0: 옥수수 가루를 만든 예. 가루를 가공해서 만든 사료를 많이 먹였거든요.
1: 예, 예.
0: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뭐 옥수수가 뭐 무슨 뭐 멸치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1: 아니죠.
0: 칼슘이 그렇게 있을 뭐
1: 생선뼈 이런 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0: 그래서 품질 좋은 사료를 쓰기 위해서는
1: 네.
0: 거기에 칼슘 성분이 잘 배합된 제품을 잘 사와서 써야 되고요.
1: 예.
0: 아니면 거기에 칼슘제 그런 사료 성분을 섞어가지고 닭한테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서 따져야 돼요. 달걀이 잘 먹고 무럭무럭 잘 크네 이렇게 했는데 달걀 품질은 안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달걀이 달걀
1: 껍데기만 엄청 튼튼해.
0: 너무 아쉽네. 달걀이 건강하고 싱싱한 그런 알 같잖아요, 그죠?
1: 네네.
0: 그런데 이렇게 유통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달걀 출하하기 직전 과정에서
1: 네.
0: 달걀을 체크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1: 네.
0: 만약에 미세하게 알에 금이가 있다,
1: 네.
0: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1: 네.
0: 미세하게 요즘에는 막 초음파 센서 이런 거 이용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미세하게 금이가 있다라고 하면 불량으로 그 달걀 안 씁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달걀이 싱싱하고 좋은 달걀이라도 껍질이 너무 약하면 불량 나는 수가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럼 그거 그냥 무의미하게 버리는 거예요. 달기 28시간 동안 힘들은 몸에서 만들어낸 달긴데
1: 그럼 칼슘제를 더 넣겠네요.
0: 그렇죠. 그런 예. 게 안 나기 위해서는 네. 달기 칼슘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사료도 잘 먹여줘야 되고
1: 네, 네.
0: 달걀 건강을 잘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1: 그렇구나. 시간이 몇 분 남았다고 지금 짐작하고 계신가요?
0: 시간이요? 뭐 얼마 남았을까요? 네.
1: 한 중소자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0: 중소자. 아, 네.
1: 중소자 5분 내외로.
0: 5분 내외?
1: 네, 5분 내외. 저는 뭐 이렇게 멍들었을 때 달걀 문지르는 거 이것도 궁금하고 하시고 싶은 걸로 하시죠.
0: 아, 그것도 예. 재밌는데 재밌는 이야기인데.
1: 네.
0: 5분으로 줄여 가지고 제가
1: 네.
0: 달걀 색깔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달걀 색깔 이야기.
1: 달걀 색깔?
0: 예. 네.
1: 뭐 하얀 달걀 그런 거?
0: 외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하얀 달걀이 많이 있죠, 그죠?
1: 전 어렸을 때 그게 더 맛있어 보였어요.
0: 네, 외국의 뭐 만화책이나 외국 포스터 이런 걸 봐도 달걀 알을 낳으면 하얀 알이
1: 맞아요,
0: 많이
1: 맞아요.
0: 근데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알들을 보면 하얀 알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1: 맞아요.
0: 우리나라는 다 약간 갈색알 같은 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요.
1: 네.
0: 그럼 뭔 차이냐?
1: 네.
0: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근데 뭐 갈색알이 더 좋다는 얘기도 있고 막.
0: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갈색알이 초기에는 갈색알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1: 예, 예,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그 정도 차이고
1: 예.
0: 사실은 이거 길게 보면 참 재밌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네, 결론부터 말씀해 주세요.
0: 달걀 품종에 따라서
1: 네.
0: 흰알을 낳는 달걀이 있고 갈색알을 낳는 달걀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달걀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종 닭 옛날부터 있던 닭하고
1: 네.
0: 그런 갈색 알을 낳는 닭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왠지 갈색 달이 좀 더 전통적이고 자연 상태 그대로이고 뭔가 더 건강한 듯한 그런 느낌이 우리나라에는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0: 소비자들이 그걸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는데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그 알을 낳는 색깔별로 품종이 다르니까 그 품종 차이에서 오는 뭔가 성분 차이나 특히 크기 차이 같은 거 좀 있겠죠.
1: 그렇죠.
0: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산란계 알 낳는 달고로 제일 많이 키우는 달기 하이라인 브라운이라는 품종입니다.
1: 오.
0: 하이 이거 특정 기업 이름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뭐 품종 이름으로 하이라인 브라운이라는 말이 붙여져 있는데 이게 회사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1: 네네.
0: 이 회사가 미국의 헨리 월러스라는 분이 창립한 회사에서 이어져서 쭉 내려온 회사. 지금은 독일 회사가 아마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헨리 월러스라는 아이오와주의 농부 출신이죠.
1: 네.
0: 농장주 출신이었던 사람이고요.
1: 아, 너무 익숙한 닥들이네. 네. 네.
0: 이 헨리 월러스라는 이분이 뭐 이분이는 뭐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냐면 이분이 네. 20세기 초에 1920년대 이럴 때 농장 사업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인데 그때 당시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조지 카버라는 교수님이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최초의 흑인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이다 보니까 미국의 옛날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지 카버가 흑인 교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좀 약간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게 있었대요.
1: 네.
0: 그런데 이 헨리 월러스 이 가족은 이 교수님의 말을 경청을 하면서 좋은 지식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농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런 거 되게 자랑합니다.
1: 예.
0: 그 회사에서 개발한 알 낳는 닭 품종이 우리나라까지 건너와서 우리나라에서 알 낳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키우는 품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닭 품종은 닭이라는 동물이 네. 원래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걸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1: 그렇습니까?
0: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온갖 다양한 품종이 개발됐고 얼마나 다양하게 품종이 많이 퍼져있냐면 스웨덴에서는 웰란드 쇼나라고 하는 네. 스웨덴 사람들이 되게 사랑하는 네. 스웨덴 토종 닭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스웨덴, 웰란드라는 게 스웨덴의 무슨 섬일 거예요. 무슨 지명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추운 먼 지방입니까? 동남아시아에서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런데 스웨덴에도 스웨덴 토종 닭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닭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온 세상에 다양한 그런 품종들을 남긴 것이고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의 알들이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1: 와, 신기하긴 네. 신기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못다한 달걀 이야기 언젠가 또 할 날이 오겠죠. 예, 달걀의 과학 곽지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4: 삼익 가구.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1973년에 발굴된 천마총에서는 천마도와 신라금관, 각종 보물들이 발견돼 세상을 놀라게 했죠.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 중엔 새의 알이 10여 개씩 담겨있는 토기 두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점은 뚜껑까지 닫혀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전혀 깨지지 않은 알도 3개나 나왔죠. 고분에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한 알이 발견된 건 당시만 해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그 알은 달걀보다는 뻥의 알일 가능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알 속의 내용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분해되고 껍데기만 온전한 빈 알이었지만 1500년째 안 깨지고 남아있는 그 알 껍데기 그 자체로도 놀랍고 신라인들은 그걸 대체 왜 묻은 건지 정확한 이유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7: CBS
8: 경기도가 드릴게요.
9: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8: 드릴게요.
10: 예술인 기회소득
9: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8: 드릴게요.
10: 예술인 기회소득
9: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8: 당연히 드립니다.
10: 예술인 기회소득
8: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0: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광주지검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강력계장부터 청장까지 이어지는 지휘라인이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일과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별도로 조사를 벌여온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사건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회생에 필요한 긴급자금 2천억 원의 지원 방식을 놓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보증을 서면 메리츠 금융그룹이 긴급 운영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리츠 금융이 내일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기존 폐지 결정을 뒤집고 다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이견 해소는 청문회 개최 등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오후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계파 간에 벌어졌던 도입 논란도 일단락됐습니다. 전당대회 룰도 확정돼 오는 21일부터 예비 경선을 치러 당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대에 한해 대구, 경북, 경남 등 전략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에는 5%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이던 특검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늘어나며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채 야당 탄압을 위한 무한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18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희망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대이란 전쟁에서 공조해왔지만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군 문제를 놓고 휴전 협상 과정에서 반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754명으로 보름 만에 두 배로 늘며 치명률이 37.5%까지 올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규 감염자의 80%가 관리 명단 밖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 통계보다 최소 2배에서 4배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콩고에 체류 중인 자국민까지 미국행 항공편 탑승을 금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24일 생중계됩니다.

0: 대법원 2부는 특검팀의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구름이 많겠으나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외로운 내가 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방법,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감정과 즐거움이 있는데요. 이걸 잊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피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광고 듣고 김상균 교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7: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6: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7: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0: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인지과학자 메타버스 연구하는 김상균입니다. 제가 사실 뭐 인지과학이나 메타버스 연구자라고 소개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것만 공부하는 사람처럼 오해를 하십니다. 저와 관련된 퀴즈를 그래서 한 가지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네 개의 보기를 드릴 건데 저에 대한 소개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세 개는 진짜고. 잘 들으시고서 뭐가 가짜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소설도 씁니다. 장편소설 쓴 게 있는데 이게 K본부. 드라마 한다고 판권을 사갔어요. 거액을 주고서. 뭐 대단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학교가 저희 직장이긴 한데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 히트작을 좀 냈어요. 미스터 트롯 2, 피지컬 100. 이게 저희 회사 작품이에요. 대단하죠? 세 번째는 제가 음악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게임 음악을 작곡해가지고 N 뭐 회사에서 사용하는 게임 배경음악 중에 제 음악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작곡. 네 번째는 제가 첫사랑과 결혼했습니다. 네 번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말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뭐 다 가짜 같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리가요. 하나만 가짜입니다. 맞춰보실게요. 나는 1번이 가짜인 것 같다. 나는 2번인 것 같다. 나는 3번인 것 같다. 나는 4번인 것 같다. 여러분 이러십니까? 예, 힘이 쫙쫙 빠지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늘 듣던 말이 있죠. 잘 모르겠으면 몇 번을 찍어라? 3번. 3번이었습니다. 한번 찍으셨어야죠. 예. 3번이 정답. 3번은 가짜고요. 나머진 다 진짜. 특히 첫사랑하고의 결혼은 진정 진짜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도 좀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실제 수업할 때 쓰는 교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교구.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이제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준이, 재붕이, 경일이. 여기서 얘기하는 범준, 재붕, 경일은 여러분이 아는 다 그분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인데 또 이런 제 몸이 신체가 보호되는 자리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이름을 막 불러보겠습니까? 저분들하고 제가 이제 학생 역할 저희 넷이 둘러 앉았어요. 토론을 시킵니다. 토론하기 좀 어렵잖아요. 교구가 있어요. 자기 앞에 알록달록한 이게 판이 있어요. 저기 뭐 공감, 열정, 그 다음에 피드백, 재미 이런 칸이 있고요. 중간에 이야기 카드가 쌓여져 있습니다. 토론 주제. 그리고 각자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길거리 투표할 때 쓰는 스티커 책을 갖고 있어요. 카드를 한 장 뒤집을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질문이 떠져 있어요. 그럼 제가 뒤집은 카드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을 합니다.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럼 잘 듣고 있던 범준, 재붕, 경일 세 명이 저한테 스티커를 붙여줘요. 자기 걸 이렇게 떼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 나 너 얘기 재밌었다. 재미칸에 붙여주고 너 얘기 재미는 없지만 공감은 된다. 네가 침은 많이 튀겨서 열정은 느껴졌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열정 붙여주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끄떡끄떡 해주시는데 그럼 끄떡끄떡 해줬던 좋은 리스너, 피드백 해준 사람한테 제 스티커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줘요. 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또 카드를 뒤집어요. 그 다음에 또 카드 뒤집고 해서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도 뒤집고 그럼 마지막에 보면 이런 식으로 끝이 나요. 예를 들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평상시 애들 진지하게만 이야기하고 재미가 없는 분은

재미있는 칸에 카드가 스티커를 못 받는 거예요.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끝나는 규칙. 학생들이 이제 이거 플레이 하자라고 하면 막 신나해요. 선생님 빨리 토론해보자고. 그런데 여기서 늘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10번 하면 거의 9번 정도 이 질문을 받아요. 스티커 많이 받으면 이기는 거죠? 물어봐요, 저한테. 전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 아프냐 하면 왜꼭 승리해야 할까? 토론 즐겁잖아요. 토론하다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 몰랐던 건데 친구의 의견을 들으면서 발견하는 거.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거를 표현하는 그런 즐거움. 또 친구가 좀 지루한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딴 생각하면서 휴식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미가 있는데 오로지 경쟁. 어떻게 하면 내가 범준이를 이길까? 이거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 토론이 굉장히 각박해집니다. 사실 저는 이 규칙을 제가 20살 초반 때 발견했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재미가 없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구나. 인간은 20가지 이상의 재미를 삶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경쟁에만 몰두하는 순간 다른 재미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31가지 아이스크림 중에 엄마는 외계인만 계속 퍼먹는 거죠, 이렇게. 실제 제가 23살 때 사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 집을 이만큼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2억 5천 풀 대출 받아가지고 딱 사업. 퇴근하고 집에만 가면 부모님이 얼굴을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눈을 맞추기가 그런 거예요. 별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냐 하면 옆에 있는 회사들 있죠. 회사에서 뭐 만나는 직원들, 다른 회사 직원들. 그들한테 저는 이런 식의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경쟁사. 제 산업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경쟁사 대비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경쟁사에 근무하는 동료들, 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사적으로 맥주 한잔 마셨던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만나게 되면 경쟁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경쟁만 추구하면 됩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삶 자체가 힘들어져요. 특히 부부관계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면은 아주 부부관계가 힘들어지죠. 예. 제가 이제 수업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사업도 하다 보니까는 학생들하고 나름 좀 친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바로 학생들하고 배낭여행을 갔어요. 저기서 누가 저인지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아, 전 지금도 이렇게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너무 그립더라고요. 저 중에 대부분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저게 왜 해서는 안될 여행이었냐 하면, 뭐 야간 열차 타고 횡단을 하고,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전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비행기를 30시간. 그 친구들은 잘 버텨요. 하지만 저는 몸이 못 버틴 거예요. 갔다 오니까 몸이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관절이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와도 운동을 하겠다고 체육관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 피지컬 100에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 딱 있어요. 김 교수님,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강의도 하신 분이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스케줄 짜졌어요. 하루에 2시간만 하시라고. 딱 운동, 거기 와서 옷 갈아입고 자기 손을 잡는 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땀을 흘려 쓰러지는 시간까지. 일주일에 한두번 하면 되나 했더니 무슨 소리? 네 번. 제가 나름 또 약간 끈기가 있으니까 해봤어요. 한 달. 학생들이 그 얘기합니다. 교수님, 뭐 직업 바꾸시려고 그래요? 그래요. 뭐 어깨가 이렇게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문제는 수업할 때 졸리는 거예요, 제가. 제 몸은 좋아지는데 수업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루에 2시간, 4일 운동하는 건, 와, 나는 안 되겠다. 난 체육인이 안된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찾은 물건이 얘예요. 이게 로잉 머신, 로젓는 거. 예, 아내를 설득해서 샀습니다. 저거 사고 나니까 이제 또 운동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보니까 이런 게 떠요, 인터넷에. 아, 이거 한 달에 이걸로 해서 5kg 뺐다. 매일 2시간씩 한대요. 2시간 안 하려고 이거 샀는데.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와. 해봤어요. 역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제가 저거로 부품을 몇번 갈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루에 2시간씩 하면 몸이 이렇진 않겠죠. 근데 아이들 가끔씩 왔다 갔다 하다 그래요. 아빠 11시에도 하고 있네, 이래요, 11시. 그럼 11시면 2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냥 TV 보고 있다가 오늘 조금만 할까?

충분할 수도 있고, 또 필 받으면 제가 작년에 영화 그 한산인가 거북선 꽂혀가지고 거북선 딱 틀어놓고 이거 같이 했어요. 에라이라. 제 인생기로 한 시간을 달성해, 한 시간. 나라 지켜야죠, 여러분. 예. 제가 이걸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저게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근데 저걸 피곤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남의 숫자. 아, 두 시간 해야 돼. 일주일 네번 해야 돼.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이 피지컬 100 참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 힘듭니다. 즉, 두 번째 법칙은 남이 갖고 있는 숫자, 남의 속도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쟁만 추구하고 남의 숫자에 맞추다 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인간극장의 주인공처럼 여러 대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나도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내가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질지. 뭐 인간의 감정을 연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좀 많이 쓰는 프레임은 이겁니다. 뭐 존경도 있고요, 유의도 있고, 뭐 경외도 있고, 그 다음에 안주욕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향수도 있고. 27가지로 인간의 어떤 영상물을 보고서 나타나는 감정을 분류한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영상을 찍을 순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약간의 왜곡을 거쳤고 잘 보존되어 있죠. 필터가 씌워져가지고. 자, 그 기억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지금 한번 모아볼 건데,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관심. 관심인가요? 그 다음에 불안. 즐거움. 그 다음에 갈망. 신남. 하나의 감정이 꼭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나눠지는 않습니다. 슬픔이란 감정 우리는 좋지 않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더 깊게 이해하는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관중들의 감정은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관심, 그다음에 불안, 즐거움, 신남. 흔히 좋은 감정, 따뜻한 감정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해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매년 초에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작업이 있어요. 제가 1년에 이제 자문하는 기업이 한 10군데 정도가 됩니다. 국내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10군데 정도 되는데, 직원들의 감정 진단을 해요. 그러면 참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감정이 확 위로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의 관계인데 역겹다. 또는 공포, 분노. 근데 그런 감정들이 위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연말 실적이 안 좋습니다. 주가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정보를 주가에 주식 투자에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가 나의 감정을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실은 나의 판단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경쟁만 열심히 하고 남의 숫자를 쫓아가다가 지친 나, 쓰러져 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가 삶을 괴롭게 살수 있는지. 세 번째는 미워하면 됩니다. 그런 나를. 아, 저 바보 같은 녀석 저것도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 스스로 역겨워하고. 이러면 괴롭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잊으시면 안 되니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경쟁만 추구하셔야 되죠. 숫자는 누구한테 맞춰라? 남한테, 남의 숫자.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잘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해라? 날 미워해라. 좋습니다. 여러분, 신도 같으세요, 무슨.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냐 하면, 확실한 불행을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불행을 알게 되면, 확실한 행복에도 닿기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확실한 행복이 보이겠죠. 다양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내 숫자, 내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내가 흔들리거나 좀 늦은 것 같더라도 그런 나를 누가 사랑해 주냐?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를 꼭 순서대로 하거나 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모르겠으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거울 앞에 필터를 씌워가지고 스노우 잔뜩 끼워가지고 스스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속도, 내 숫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카드 있죠. 재미카드 20가지. 경쟁에 왜내 삶에 누락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두 개만 갖고서 한번 해보세요. 한두 개 카드를 좀 쫓아가는 거. 그러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에 닿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균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는 외로운 내가 되기입니다. 첫 번째 강연,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방법, 김상균 교수 이야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 조규찬, 박선주가 부른 소중한 너,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감상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시 쓰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지구 기후 팬클럽 어셈블의 창단 멤버 허윤나 학생의 강연 준비했는데요. 허윤나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본인을 시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때문에 영감을 주던 별도, 하늘도, 뚜렷한 계절의 변화도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실감은 기후 우울로 다가왔는데요. 허윤나 학생은 이 기후 우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문학소녀의 기후와 시상 이야기 듣고 오시죠.
1: 안녕하세요. Save the Children 지구기후 팬클럽 어셈블 창단 멤버 허윤나입니다. 뭔가 되게 길고 거창한 수식어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건 어른들이 제안해주신 공식적인 소개고요.

제가 한 면접에서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시인이라고 답했어요. 섬세하고 다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실제로 시를 쓰는 걸 좋아해서이기도 한데요. 약간 그럴 것 같이 생겼죠? 저에게는 시를 쓸때 가장 큰 영감이자 소재가 되어주는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별인데요. 반짝반짝 작은 별, 소원을 비는 별똥별. 시라고 하면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여러분들도 별을 생각하면 없던 문학적 감성까지 생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밤하늘에 가득한 쏟아질 것 같은 별을 사실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와 또 이렇게 사진들을 통해서 상상하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죠. 다른 하나는 계절인데요. 한 번은 여름이 끝나고 슬슬 날씨가 추워지길래, 아, 가을이 왔구나. 가을하면 시의 계절이지. 라는 생각으로 떨어지는 낙엽도 관찰하고, 괜히 이렇게 하늘도 좀 올려다보고 했죠. 근데 새 단어를 고르기도 전에 저는 패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단어를 고르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쓴 건가 싶어가지고, 봄에야말로 시를 쓰고 말겠어라고 다짐을 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백년이 걸러도 봄과 가을에 대한 시는 못 쓰겠구나. 제가 좋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를 생각하면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시를 못 쓰기도 했어요. 나는 볼수 없는 존재에 대해, 사라져가는 존재에 대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야만 하는 걸까라는 고민도 했고요. 그때 제가 겪고 있었던 것이 기후 우울이었다는 걸 알게 된건 얼마 전이었는데요. 시의 소재들을 잃어가면서도 그때까지 저는 기후 위기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무력감과 우울을 벗어나기 위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별과 계절에 대해서만 시를 쓸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제가 떠올린 게 바다였어요.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바다거든요. 특히 저는 고래를 엄청 좋아해요. 누가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냐고 물어보면 전 항상 인간은 너무 피곤해. 난 고래로 태어날래?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몇년 전에 저는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어린 고래의 뱃속에서 88파운드, 약 40kg의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죽어가는 바다 동물들과 비정상적인 폭풍, 가뭄, 폭염, 한파가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었죠. 그 시기에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난 지금까지 이 지구에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온 거지? 다음 생에는 고래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사실 나는 고래들을 죽이고 있었던 게 아닐까? 기사 속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고래로 태어났다면 내가 저 고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후 위기와 기후 우울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바로 이때였는데요. 그 뒤로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저지른 과거에 대한 분노, 현재 상황에 대한 절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렇게 불안감, 슬픔, 심지어는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실천의 첫걸음이지만 이런 감정들을 마주했을 때 무력감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한참 동안 그냥 그 우울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창 진로를 고민할 중학생 시절에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들었죠. 나한테 미래가 있긴 한 거야? 내가 이 행성에서 꿈을 가져서 그걸 이룰 수는 있을까? 제가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제 친구한테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기후위기를 알고,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한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현실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저는 그 친구의 감정을 보면서 그 속에서 저를 봤습니다. 내가 뭘할수 있겠어라는 그런 무력감은 제가 겪은 가장 큰 기후 우울 중 하나였어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 1년 정도는 제가 뭘할수 있는지도 몰랐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제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 혼자이므로 학교에 채식급식을 도입할 수도 없고 학교를 빠지고 시위를 나갈 수도 없고 막막한 마음에 아직 중학생이었던 제가 전기차, 수소차 가격을 알아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결국 저를 실천과 행동으로 이끈 것도 그 감정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면 소중한 이 지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소중한 내 마음을 위해서라도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평범한 개인인 우리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를 위해서 실천하고 참여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로 인한 불안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나섰다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들은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당장 내 일상 속의 문제들을 처리하다 보면 그러한 실천과 행동들에 소홀해지거나 확신을 잃는 일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러한 불안, 무력감, 우울이 찾아올 때 자신을 위한 지지 기반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방법은 사소해 보이는 실천이더라도 나만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가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고? 내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쓴다고 변화가 생길까? 라는 의문이 들 때 그 행동에 대한 의미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아닌 내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플렉시테리언으로 채식을 하고 있는데요. 플렉시테리언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능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학교를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제가 이 실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문장이었어요. 한 명의 완벽한 채식주의자보다 여러 명의 불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당장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 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카페에 갔을 때 오트 우유나 두유 옵션이 있는지 물어보고 전에는 몰랐던 다양한 비건 식품들을 가족들과 함께 시도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지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의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요. 또 다른 방법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불안함과 우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책임감으로 느끼고 일상 속으로 실천을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결국 사람이었거든요. 나와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걱정을 나누고 대화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뻔하지만 정말 큰 원동력이자 의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지지 기반들을 토대로 우리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무엇보다 강력한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개인들의 실천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뻗어나가는데요. 나의 선택과 행동이 가지는 영향과 가치를 깨닫고 여러 개인들이 소비, 투표, 투자, 캠페인 참여와 같은 방식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도로 인해 기업들은 각종 비건 및 친환경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 또 가짜 친환경, 그린워싱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시까지 이루어지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여러 규제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듯 집단적 대응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변화는 우리의 실천을 위한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아동 청소년은 이 지구에서 가장 오랜 시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저와 같이 아동 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큰 분노와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에 직면했을 때 저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고민과 실천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만 하죠. 아동청소년들이 이를 위해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한 지지 기반이자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기후 팬클럽은 앞으로 가장 오랜 시간 지구에서 살아가는 아동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구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아동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만든 모임인데요. 누군가의 팬이 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덕질해서 더 잘 알고 싶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지켜주고 싶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보고 싶은 그런 일이잖아요. 팬클럽이라는 단어 그대로 저희는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의 팬이 되어서 기후위기에 대한 아동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창단 멤버들이 직접 정한 이름 어셈블은 지구를 뜻하는 어스와 모이다를 뜻하는 어셈블의 합성어인데요. 지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창단 멤버로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구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얘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서로의 지지 기반으로서 함께 직접 로고도 정하고 또 입장문도 쓰고 저희 팬클럽의 운영 규칙도 정해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아동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또 어른들도 기후위기와 아동 권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제 발표를 돌아보면 저의 이야기는 너무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구에 대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감정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등굣길에 보는 버스 밖 풍경, 가장 좋아하는 동물, 시를 쓰며 보내는 계절, 혼자 떠나는 바닷가 여행. 사소해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키고 싶어 하죠. 지구를 위한 우리의 행동과 실천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과 관심을 내서 기후위기 문제에 참여하기란 쉽고 편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 실천과 정치적 사회적 참여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 행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당장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오래 함께하기 위한 마음. 지금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여러분이 가진 그 따뜻한 이기심을 실천으로 옮겨주세요. 그 마음이 모여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저희 어셈블이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Save the Children 지구기후 팬클럽 어셈블 창단 멤버 하윤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의 주제, 외로운 내가 되기였고요. 첫 번째 강연,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방법, 김상균 교수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의 제목은 시 쓰기 어려워진 이유, 허윤나 학생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도니 오스몬드가 부른 Too Young,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0: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광주지검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강력계장부터 청장까지 이어지는 지휘라인이 케이블 타이 등 주요 증거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일과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별도로 조사를 벌여온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사건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오후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계파 간에 벌어졌던 도입 논란도 일단락됐습니다. 전당대회 룰도 확정돼 오는 21일부터 예비 경선을 치러 당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대에 한해 대구, 경북, 경남 등 전략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에는 5%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이던 특검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늘어나며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채 야당 탄압을 위한 무한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회생에 필요한 긴급자금 2천억 원의 지원 방식을 놓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보증을 서면 메리츠 금융그룹이 긴급 운영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리츠 금융이 내일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기존 폐지 결정을 뒤집고 다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이견 해소는 청문회 개최 등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의지를 꺾겠다며 새로운 대이란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타격이 상선 공격에 쓰이는 이란군의 군사 역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주말까지 미국의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으로 공격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내 미국의 에너지 수송을 모두 봉쇄하겠다고 맞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를 사실상 폐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개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란은 오늘 부시에르 원전 인근 등 자국 내 곳곳이 미국의 공습을 받아 병력 7명이 숨지는 등 닷새간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고 이에 맞서 바레인 주둔 미 제5함대 등을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공격이 끝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며 다른 원유 가스 수출로까지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18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내일은 전국

0: 대기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1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 아픔으로 위로받을 당신을 위한 고백, 김주원 트레이너입니다.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1: 우리 모두의 죽을 때까지의 관심사, 바로 다이어트죠. 오늘 초대 손님은 어릴 적에 소아비만으로 어른이 돼서도 100kg이 넘는 몸무게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2: 네, 그런데 이분은요, 몸무게도 몸무게지만 인생 다이어트까지 치르셨다고 합니다. 와,
3: 네, 이분 구독자 수 장난 아닙니다.
1: 네.
3: 너무 부럽습니다. 아, 근데 인생 스토리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주원 홈트의 김주원 트레이너입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제가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직접 네. 와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1: 아, 그래요?
5: 이 양들.
1: 양들.
5: 네. 네.
3: 생각보다 지저분하죠?
5: 너무 신기해요.
1: 혹시 트레이너라서 그러신지 뭔가 이렇게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기운.
5: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나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1: 아, 그래요?
5: 고향이 대전이에요. 네. 되게 점잖은 지역인데 네. 나는 왜 이렇게 나대서 네. 이런 성격이라서 왜 네. 안 해도 될 욕을 먹지? 이랬는데 트레이너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아하. 이렇게 나중에 트레이너가 되고 보니까 이 성격이 되게 더 좋구나 이걸 그렇죠. 느껴서 너무 지금 행복하게 감사하게 잘 살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이니까.
5: 네.
1: 지금 보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한때 104kg
5: 네.
1: 오, 손녀분에게 몸무게를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5: 네.
1: 저희 상상이 안 되는데
5: 네.
1: 근데
5: 네,
1: 굉장히 키가 크세요. 일단
5: 컨디션 좋은 170 나옵니다.
1: 아, 근데 104kg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얼마를 감량하신 거예요?
5: 50kg 감량했어요.
1: 와, 연일 한 명 빠진 거 아니에요?
5: 네. 네?
3: 와, 와, 그게 어떻게 또 유지를 하시지?
1: 뭐 많은 분들이 저도 예전에 한번 다이어트 심하게 했을 때 제일 멍청하면서도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뺐어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뺐는지 다 알고 있어. 근데 맨날 물어봐, 그렇잖아요.
5: 근데 운동으로 빼야 돼요.
1: 그쵸?
5: 저는 운동으로 뺐어요.
1: 그리고 절식도 해야 되고.
5: 절식은 네.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5: 네. 워낙에 많이 먹어버렸던 버릇이 있어서 네. 좀 건강한 걸로 대체로 바꾸기밖에 못하고 예.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은 할 수가 있어요. 꾸준히.
1: 그래요,
5: 유지를
1: 그래요.
5: 하려면 무조건 운동으로 해야 돼요.
1: 네.
5: 또 자세하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아까 50kg 빼셨다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빼신 거예요?
5: 5년 반 걸렸어요.
1: 진짜. 그래, 이게 중요하잖아요.
5: 네.
1: 천천히. 그죠?
5: 네.
1: 아하.
2: 건강하게.
1: 그러게요.
3: 와, 또
5: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잔소리를
1: 예, 예.
5: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오늘 여기서 간단히 배워볼 수 있는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뭐 댄스가 있다고 하는데
5: 네, 돌탁 댄스라고 네. 돌리고 탁 돌리고 탁 하는 댄스인데
1: 돌리고 탁?
5: 네, 네 돌리고 탁 댄스인데 네. 이게 하나님이 이끄신 알고리즘이에요.
1: 아,
5: 하나님이 네. 이 알고리즘을 이게 되게 유행하던 옛날에 유행한

0: 나왔던 댄스인데 예. 어, 이게 뭐지 했는데 동생이 어 이거 되게 유행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네네. 이걸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했는데 그때 200만이 한 번에 팔로워가 들어왔어요. 그거를
1: 팔로워가 200만이 들어왔어요. 이거 하나로?
2: 이거 하나로?
0: 그냥 한 8개월 만에.
2: 뭔데요?
0: 이 댄스로.
2: 돌탁 댄스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돌탁 댄스 돌리고 이게 찬양에
2: 잠깐 일어나 보세요.
0: 찬양에 맞춰서 하면
2: 찬양에 맞춰서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1: 저는 내 핸드폰 대기실에 있는데 좀 갖다 줘요. 올리게. 이렇게
0: 140bpm 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 이렇게 돌리고 타.
2: 돌리고 타.
0: 아랫배 똥배 빼는데 진짜 좋거든요.
2: 힘을 줘요 배에?
0: 네. 타. 타.
2: 아 요거?
0: 타.
2: 아 요거?
0: 타. 네. 그거를
2: 돌리고 타. 잠깐만 천천히.
0: 돌리고 타.
2: 돌리고 탁!
0: 오! 잘하시는데?
2: 탁!
0: 돌리고 탁!
2: 아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여기
0: 네,
2: 있어요?
0: 네.
1: 아, 저 돌리고 근데 탈리 할 무슨 갑자기 탁 하시면 위로 치시면
0: 아 그래? 아, 그래. 위로 맞아요.
2: 위로 맞아.
1: 위로 맞아요?
2: 맞아.
0: 네 이렇게 탁! 탁!
1: 이렇게?
2: 아 근데 아 이게 되면 또 이게 안 되네.
0: 탁!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안 돼요.
2: 왜 탁
0: 되죠? 안 되죠? 이게
2: 뭐 주의자비 어떻게?
0: 주의자비가 내려와
1: 다리가 어떻게 멈춰지?
0: 주의자비가 봄비 같이 하다 할렐루야
2: 할렐루야 빨아줘라
1: 아, 안 돼
0: 이게 안 되게 힘들어요
1: 돌리는 거랑 이게 안 되죠 안 돼.
0: 제가
2: 쉽지 않아
0: 하나님이 이걸 다
2: 내주셨어요 야 여기 또 더럽게 못하네 이거 네. 여기 무슨 이게 뭐였지 갑자기 여기서 아 이게 뭐야 갑자기
3: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 너무 어려워
1: 좋아하시는 분이
2: 아니, 뭐. 갑자기 왜 혼성인 댄스를 쳐?
1: 아니, 옷도 오늘 이렇게 가야지.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여기서.
2: 아니, 아이돌 출신이니? 네. 다시 봐봐요. 어떻게? 자, 시작. 돌리고 타.
3: 떨리네.
2: 해봐. 아, 플라우프가 아니고, 자, 시작. 손으로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야지. 지금 내리잖아요. 자, 돌리고 타. 해봐요. 자, 해봐.
3: 타.
0: 오, 됐다.
3: 맞아요,
0: 좀 돼.
2: 아니, 뭐가 가만히 있고.
0: 아, 좀.
1: 뭐야?
0: 애매한데, 대구는 네. 있는 것 같아요.
2: 아, 이렇게?
0: 이렇게 딱. 어렵죠. 탁. 이게 탁. 이상한
2: 거. 중요해.
0: 어깨는
2: 탁. 아, 나 아직 가관들이네, 가관들이. 나도 참 못하지만 참. 아 여기도 정말
1: 땀이 나네.
0: 이게 보기에는 쉬운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인기가 팍 터져서
2: 아, 그래요.
0: 한 방에 이제 200만을
2: 아 이거 하나로?
0: 네 이거 하나로
2: 야 누군가에겐 이렇게 이거 하나로 200만이고
0: 어쩐지 예?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시 나가고 네. 계속 이걸 하라고 이상한 영상이잖아요 계속 하고 싶게 하시더니 그 전에 제가 8년 동안 50만을 모았거든요 낑낑대면서
1: 8년에 50만도 대단한,
2: 대단한 거예요
0: 근데 어,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했는데 한 7달 만에 이게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2: 아 우리도 지금 100만 고지 못 가고 있는데 뭘 하나 해야겠네 뭘 해야겠어
1: 이거 댄스를
2: 뭐 머리를 돌리든 뭘 하든 우리도 뭘 해야겠네
0: 정복이 안 돼서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2: 아
0: 안 돼서
1: 안 되는 걸 되니까
0: 네 한 번에 안 돼서 좋아하는 것 같아
1: 아 아니 근데 운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세요?
0: 네 저는 일단 100kg가 넘었었잖아요 예, 그럼 예. 서면은 발이 안 보여요 배 때문에 아. 근데 이렇게 서 있는 자체에 제 발이 보인다는 것부터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2: 아, 그 정도였어요
0: 또 이따 과정을 다 빼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네. 발 뺄 때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발의 느낌부터 해서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몸이 되게 뻐근하잖아요 네. 근데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제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네. 운동할 준비가 되고 점점 운동하면서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체온이 높아지고 그런 과정이 네. 너무 경이롭고 조물주의 위대하심이 너무 느껴지면서 어, 여기에도 근육이 있고 여기도 내가 힘을 쓸 수가 있고 이런 게 느껴지면서 또 운동은 저한테만 딱 집중을 오로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접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2: 네.
0: 어, 정말 그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루에 5분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운동하기 전에 되게 머리가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했던 기분이 운동을 하고 나면은
2: 맞아요.
0: 정말 해소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2: 그래요.
0: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셨다.
2: 네.
0: 그러면서 이 움직이는 행위를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신다고 느낌이 들면서 혼자 막 이렇게 운동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느껴져서 갑자기 무릎 꿇고 막 아, 하나님 막 갑자기 막 이제 온통 운동하는 시간 저한테 너무 예배예요 온통.
4: 아 그러셨군요.
0: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4: 그럼요, 그럼요. 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우리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네. 성격이 굉장히 밝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대기를 좋아했다고 네. 표현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오지랖도 넓으시고
0: 네, 맞아요.
4: 밝은 성격이신데 네. 어릴 적에 좀 굉장히 좀 어두운 생활을 보내셨나 봐요. 가정 환경이.
0: 네. 엄마가 예. 10대 때 아빠도 좀 어리셨고 네. 10대 때 저를 낳으셨는데 이제 원하지 않게 어릴 때 임신을 하셔서 네. 결혼을 하시다 보니까 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우울증이 많이 심하셨는데 네. 힘들어 하시는 모습과 막 이렇게 해맑은 모습이 이중성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예. 힘들어 하실 때 저한테 이제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는데 너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돼. 너만 아니었으면 돼. 이렇게 붙잡고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우울증에 힘들어 하실 때마다 아, 나 때문이구나. 나만 안 태어났으면 엄마가 괜찮았을 텐데 365일 중에 300일을 누워만 계셨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사람이 이불 속에 계속 누워만 있거든요. 그래서 나 때문이구나 이런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네. 사실 이런 언행도 굉장히 언어폭력이거든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럼 뭐 이렇게 언어폭력 외에도 육체적인 폭력도 가하셨어요?
0: 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 4일은 학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몇 살 때요?
0: 제 첫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 첫 기억은 3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단칸방이었거든요. 단칸방이고 추웠어요.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고 동생이 포대기 같은 거에 쌓여가지고 신생아였던 아기였던 것 같아요. 동생이 네. 2살 차이가 나는데 이불에 이렇게 쌓여서 얼굴만 이렇게 있고 네. 저는 엄마한테 빗자루로 맞고 있었던 기억이 제 첫 기억이거든요. 왜 맞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4: 그렇겠죠.
0: 그 추웠던 그 집의 기운과 동생과 그게 제 첫 기억인데 예. 그 이후에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준이 심해졌는데 학대가 아니라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게 잘못된 건지도 전혀 몰랐거든요. 엄마가 예. 아파서 그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랑 TV를 보는데 네. 30대 넘어서 이제 저기 같이 온 친구들과 예. TV를 보는데 예. 어떤 어린 아이가 엄마가 막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러는 TV에서 나왔어요. 네네. 근데 보면서 애들이 막 너무 놀라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왜? 저게 왜?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저건 아동학대라고. 그래서 저 정도로 끝나면은 땡큐지. 저는 이랬거든요. 그냥 뭐 따귀 때리고 뭐 이런 거는 금방 끝나는 건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무기를 한 7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강목, 뭐 회초리, 우산, 뭐 이것저것 해서 이게 부러질 때까지 맞고 이게 부러지면 다음 이거, 다음 이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이게 다 부러질 때까지 맞아야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네가 맞을 거를 네가 밖에서 나가서 한 10개 정도 구해와라.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나뭇가지 있잖아요. 얇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1: 더 아프죠.
0: 근데 더 아프고 얇은 게 더 아프고 부러지지도 않아서 되게 오랫동안 맞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고문이 지능적으로 돼서 이사를 갔었는데 현관 바로 옆에 보일러실이 있었어요. 되게 추웠는데 거기에 저를 찬물로 저를 몸에 뿌리고 곰 호스로 저를 때렸는데 그게 가장 너무 아프고 엄마는 힘이 안 들면서 때릴 수 있고 이제 나중에 때리다가 힘들다고 막 저한테도 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유가 잘 별로 없었어요. 이유가 기억이 하나 나는 건 제가 제 방을 싹 청소를 하고 책상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너 왜 정말 뭐라고 했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기적이다. 왜 네 방만 청소하냐. 네 방만 청소하고 너는 왜 책을 읽냐고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나가서 엄청 구타를 당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리니까 싱크대에 이게 안 닿잖아요. 네. 그래서 우유곽이 있어요. 우유 박스, 네. 그 초록색 네. 우유 넣는 그거를 밟고 올라가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별명이 엄마한테 맞고 오는 애였어요. 맨날 이렇게 부어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도 좀 저를 좀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 또 나대니까 또

0: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동생에게도 어머니가 그렇게 폭행을 휘둘러?
0: 동생한테는
1: 안 때려?
0: 네, 잘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니, 동생은 어떻게... 또 이렇게 끼고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1: 아니, 어떻게 그럴까요?
0: 그러니까 저 때문에 아빠랑 원찬은 결혼을 했다는 그 네.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뭐 사탄마귀를 찾았어요, 어머니가?
0: 그러니까 이중성이 되게 강했는데 네. 평소에는 되게 장난도 잘 치고 사랑해 막 이런 것도 잘하시고 예, 네, 되게 밝아요. 그 나대는 성격이 비슷해요 저랑. 네. 밝다가 갑자기 어떤 포인트에 눈이 확 돌아서 저를 막 때려요. 그러다가 눈빛이 다시 돌아와서 미안해 이러면서 안으면서 사탄마귀가 엄마한테 시켰다고 사탄마귀가 그런 거라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어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엄마를 미워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혼란이 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2: 근데 어머니가 사탄마귀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는 신앙이 있으셨다는 건데 네. 하나님을 믿으셨던 거예요?
0: 네. 근데 되게 율법주의의 이단인데 그때는 이단인지는 몰랐어요.
1: 아, 이단교를 다니셨어요?
0: 네. 근데 거기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이단이 그런 것 같은데 거기만 오로지 진리고 예. 율법,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무조건.
1: 네네.
0: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율법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를,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진 않은데, 엄마만 유독 저한테 부모의 권위, 너희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 뭐, 찢기리라,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때릴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갑자기 어른스럽게 성경책을 딱 펼쳐서 잠언을 펼쳐 저를 보여주면서 네 자녀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봤지? 이러면서 넌 죽지 않아 이러면서 갑자기 또 때리고 그리고 거기는 집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주일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있어요. 밤에. 그러니까 졸리잖아요. 어리니까. 근데 졸면 또 맞아야 되고 맞을 건덕지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더 이제 성경으로 가스라이팅까지 하면서 이제 더 이유 없이 때리는 거 성경으로 가스라이팅해서 맞는 게 더 수위가 높아지고 늘어났던 것 같아요.
1: 아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폭력을 당하면 이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 때쯤에 좀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거 말하기가 좀 이상한데 고학년이잖아요. 네. 근데 대변 조절을 못하는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바지에다 그냥 갑자기. 저쪽에서 인사하시는데 안녕 이렇게 아주머니가 인사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1: 그냥 변을 보고
0: 이게 그냥 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백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맞을까 봐 확 빠는데 안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이제 또 학교에서 한 번은 조절이 안 된 거예요. 또 그렇게 아무 이유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화장실에서 변을 보듯이 그냥 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체육 시간이 있었어서 체육복이 있어서 화장실 대충 처리를 하고 신발 주머니에다가 바지를 넣어놓고 걸어놨죠. 체육복을 입고. 근데 이제 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어디야? 이러면서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서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1: 근데 무섭지.
0: 걸렸어요 결국에. 이거 뭐야? 그래서 애들이 막 펼쳐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상한 냄새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애들이 저를 좀 쟤 되게 이상하다. 근데 또 뚱뚱하기도 뚱뚱했고 이 똥 싸 막 나대 또 나대게 되게 나대. 발표할 때도 그냥 안 하고 저요 막 이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 때는 전따를 당했어요. 전교생이 따돌려서 그때는 정말 좀 힘들었어요.
3: 학교가 진짜 싫을 텐데.
0: 너무 싫었어요. 이제 뭐 모욕적인 말도 그렇지만. 뭐 한 대씩 때리는 건 괜찮은데 미술 시간이나 서예 시간은 온통 제 옷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서 물통 집어 던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집에 가서 엄마 너무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다 제발 나 전학 좀 보내달라 근데 정말 섬뜩하게 그거 박해야 유익해 견뎌 그거 박해 받는 거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너무 맨날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그러니까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씨름판이 있었거든요. 저희 네. 학교에 씨름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는데 어느 한 날은 저희 반 친구들이 동그랗게

0: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서 네. 정말 위험한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근데 저는 엄마가 때리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제 눈앞에 자살 시도를 여러 번을 하셨어요.
0: 어머니가?
2: 네. 어머님이?
1: 네. 그래서 뭐 목을 매달려고 한다든지.
0: 딸이 보는 데서요?
1: 네. 근데 그런 거가 너무 공포스럽고 가장 너무 무서웠던 거는 5학년 때쯤이었는데 이제 학교 끝나고 집을 딱 들어왔는데 베란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확실해요. 제가 올 때까지 거기 그러고 있었다는 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엄마 갈게?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2: 왜 그런 거
1: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죽지 말라고, 너 엄마 먼저 갈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현관에 서서 너무 무서웠어요.
2: 무섭지. 그날에. 네.
1: 그래서 엄마가 엄마는 많이 아프다고, 엄마는 여기 이 집에 있으면 엄마는 살 수 없어, 엄마는 나가야 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셔서 엄마 가, 제가 그랬어요. 엄마 가라고. 그냥 엄마가 어때? 그러면은 동생이랑 아빠는 어떻게? 너가 책임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6학년 때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빠랑 동생이 너무 엄마를 그리워하고 찾는 거예요.
2: 그렇겠죠.
1: 아빠는 매일 술 드시고 너무 힘들어하고 동생도 너무 괴로워하니까 가라고 한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제 엄마한테 가라고 하고 나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라 너무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시겠구나, 나는 잘못했구나, 그렇게 죄책감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근데 현타가 왔죠. 이제 집안일, 집안에 학교 갔다 오면 집안일이 엄청 쌓여있고 그걸 제가 매일 해야 되고 학교도 너무 싫고, 그래서 결국에는 2년 정도밖에 못 버티고 가출을 하게 됐어요.
3: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 영원히 사는 것처럼 배우십시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요한복음 13장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에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절대적인 행동입니다. 절대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부인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었는데 연약의 순간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쓰러진 것이에요. 순간적인 실수입니다. 똑같이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절대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베드로는 어쩌면 그렇게 할 의향이 없었는데 연약한 순간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담대히 말하죠. 어디로 가든지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오게도 죽는데도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 넘어졌습니다. 가장 약할 때가 아니고 가장 강할 때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는요 누구든지 다 겸손해요. 약할 때는요 누구든지 자신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보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쉬워요.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쉬워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기 사실 더 쉬운 거예요. 잘 나갈 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정말 주님하고 붙잡고 사는 분은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지나친 확신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날 저녁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약함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었지만 연약한 순간에 미끄러지고 넘어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지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0: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단순히 문명사적 발전사로 기록되어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아무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고 순종을 선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징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지를 기록하고 네가 순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것을 기록한 게 성경인 거예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기준을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을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예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건 너무 차원 낮은 질문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인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인 인간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선택의 권한은 내가 갖고 싶어요? 1번이요? 2번이요? 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가 보다. 그냥 무조건 기계적인 인간이 되고 싶으세요? 선택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으세요? 1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없으면 그냥 기계적인 인간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쭉 보세요. 이건 문명사적 발명사의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과 이 하나님의 관계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불순종이 잘 돼요? 순종이 잘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해. 불순종인가 순종을 선택하는데 불순종이 선택이 잘 돼요? 순종이 잘 돼요? 대답을 왜 안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누구도 다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줘요.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도요, 언제나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목사요.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씨가 결국은 사망의 씨를 뿌려놓은 거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로 인하여 누구든 예외 없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태어난 우리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넓은 길을 가고 싶은가요? 좁은 길을 가고 싶은가요? 네. 뭐 저하고 다 닮았잖아요. 나도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목회하면서도 넓은 길을 가고 싶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넓은 길로 가면 사망이야. 그러나 좁은 길을 가면 그게 생명이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많고. 근데 그 길은 멸망의 문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많지 않고 매우 적습니다. 이 적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모든 사람들은 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넓은 길을 선택한데 그 선택한 그 결과는 멸망이라. 그러나 네가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네가 좁은 길이지만 그게 생명이라. 그럼 넓은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자는 말이에요.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네 거 아니냐. 다 너는 마음껏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네가 누려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이 말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제가 설명했잖아요. 네가 기준되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기준은 누구시라? 하나님만이 기준이신데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지 마. 그래서 대다수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판단이 최고인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내 판단은 옳은 것 같지만 절대 옳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만 그게 선한 거예요. 내 판단은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은 악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편한 길을 택하고 싶고 유익한 길을 택하고 싶고 내가 지금 행복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 에서가 지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뭘 선택했나요? 팥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어떻게 그러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잃는 그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나? 그런데 에서만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서

있는 임목사든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물을 잃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불순종하게 돼요. 여기서 팥죽 한 그릇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그렇게 내가 행복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그렇게 부를 누리고 내가 더 많은 유익을 갖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이 세상 것을 내 유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불순종을 대다수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임목사 너 아니냐?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 그리고 보세요. 사람처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위기 속에 기다리지 못해.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그 앞에서 우리는 늘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보면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누구요? 사울 왕인데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했다 하는 이 말은 미친 짓 했다 그 말이요. 미친 짓 한 거예요. 그럼 망령되이 행한 게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그 다음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게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 근데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쳤는데 성경 5절에 이렇게 썼어요. 모래알처럼 그 블레셋 군대가 가득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두렵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안 두려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다 도망치는 거야. 근데 지금 사무엘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하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돼.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안 와.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안 와. 그래서 자기가 다급했어요. 기다리지 못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을 선택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길지 못한다. 불순종은 내게 가져오는 유익이 혹시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길지 못합니다. 길지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길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는 거기서 이제 내려와야 할 순간이 찾아오게 돼.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 순종한 사람들을 보세요. 순종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앞이 보인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그 길을 떠나요. 그 떠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갈 바를 알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신뢰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신뢰하고 믿고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구름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비를 조금이라도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구름도 비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냥 신뢰한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으면 모든 것이 대로처럼 열려야 하는데 나가서 불과 얼마 되지 못한 채 홍해가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지팡이를 들어서 이 홍해를 치라 할 때 신뢰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이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지팡이를 무슨 이 홍해를 갈르라고 해요? 라는 말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결단하고 가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신뢰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불순종을 선택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순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장 내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나는 언제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도 가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뭘 작정하냐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작정하시는데 그냥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올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오해 안 받잖아. 그것도 남편도 부인을 아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남편의 몸을 빌려서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처녀의 몸을 빌리시는 거라.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처녀에서 몸에서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나가고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단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처녀의 몸을 빌려 오는데 왜 말이야? 나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나야? 이제는 내가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어?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잉태했다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말을 한들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살 것이며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이며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마리아는 이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힘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전혀 가능하지 않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냥 오시면 안 되나?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종을 선택하셨어요. 그 순종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0: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놓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 너도 네가 이 생명을 얻은 건 네 자신이 증인이잖아. 그러면 네 스스로가 이제는 그걸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불순종과 순종 앞에서 네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언제나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네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것이야. 성령을 거역한 것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현재형이야. 무슨 형? 현재형이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나는 순종했어요. 그러면 누가 순종케 하신 거예요? 누가 순종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순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결단해서 이만큼 순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나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여 순종을 선택함으로 생명의 씨를 늘 심어가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십시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2: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초복입니다. 다들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씩 드셨나요? 이맘때면 모두 더위에 지친 몸을 위해 보양식을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덥고 습할 때는 마음도 지치기가 쉽죠. 우리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먼저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쉼을 주겠다고 하셨죠. 오늘 밤에는 주님이 주시는 쉼과 찬양으로 마음의 보양식 한 그릇 뜨끈하게 어떠신가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쉼 첫 곡 전해드렸어요. 더위는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지만 찬양이 주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버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쉬어도 된다고 오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목소리 상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온유가 부른 안아주심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장기영님께서 글쓰기 모임 하신다고 좋은데요.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혹은 여러 가지 무언가 자기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모임이 있다는 건 그리고 그곳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멋진 글쓰기로 저희에게 좋은 사연도 보내주세요. 고윤희님은 여러 방송 중에 CCN 캠프가 제일 기다려지신다고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쉴 수 있는 시간에 김은영 아나운서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두근두근 떨림의 시간이라서 제일 좋습니다 라고 엄지척을 보내주셔서 저도 두근두근 왠지 사랑 고백 받은 것처럼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감사 감사 드려요. 2115님께서는 여러 찬양방송들, 복음방송들 많이 들으시나 봐요. 이것을 처음 오신다고 문자 주셨는데 감사드려요. CCN 캠프에서 앞으로도 좋은 만남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라는 찬양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으로 함께 보시고요. 3214님께서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음원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준비한 곡은 선하신 주라는 제목의 3일 POP 워십 그리고

김도연의 샬롬, 강찬의 Share Your Love, 잔잔하게 흐르는 찬양으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흠뻑 적셔주는 그런 촉촉한 곡들을 들어봤습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사랑이야기에 주의 손길 이곳에 잼 파오라고 읽어야 될까요? 오정미님께서는 김영범 말씀하시면 써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면은 한부영 씨가 부르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대학생 임동준님께서 신청하신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랑, 또 한부영의 주님 말씀하시면, 사랑이야기 주의 손길 이곳에 아카펠라 찬양도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네이빈 루이스의 Sons and Daughters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최근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종교단체의 유착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 등 5대 종단 2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신천지와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 검사장 출신

0: 인사와 지검장에 대한 접촉 시도, 검사 인사 개입 의혹, 특별 로비 자금 정황 등이 드러났다며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가 특정 종교 권력이 사법을 피하거나 이용하려는 통로가 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들은 종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이 다름 아닌 검찰 권력에 의해 흔들려왔음을 보여준다며 검찰 권력은 정교유착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한복판에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범종교연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지지한다며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사법 적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혁이 검찰과 종교 권력의 은밀한 고리를 끊어내는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성공회 평신도가 세계성공회 의사결정 핵심기구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성공회는 김한나 신자가 최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열린 제19차 세계성공회협의회 ACC 총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위원 5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전 세계에서 17명이 후보로 출마했으며 대한성공회 평신도로서는 처음으로 ACC 상임위원회 선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ACC 상임위원회는 세계성공회의 주요 정책과 재정을 감독하고 차기 총회를 준비하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약 2,240만 부의 성경 전서가 보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2025년 세계성서반포 현황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신약과 단편성서 등을 포함한 전체 성서반포량은 1억 4,830만 부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성서공회 더크 개버스 총무는 연합회 설립 후 지난 80년 동안 250억 부에 달하는 성경을 보급했다며 전통적인 인쇄본 수요와 함께 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성경 이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 이후 기독교 부흥기를 맞은 몽골 등 일부 선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요 대비 성경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초복을 맞아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의 삼계탕 나눔은 해인교회와 쪽방 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매년 수백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은 중복과 말복에도 삼계탕 나눔을 이어가는 한편 주야간 아울리치를 통해 거리 노숙인의 긴급 구조와 상담, 자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팀이죠. 만나워십,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조금 신나는 찬양으로 두 곡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들으신 곡은 어게인 1907 워십팀의 지영이 함께한 뉴 리더였고요. 주님의 춤추리, B2의 찬양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파란하늘님, 오늘도 시작하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아요. 또 일상이 말씀님께서는 하루 종일 은혜가 넘치는 하루였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살았더니 무척 피곤합니다. 그래도 CKM이 있어서 위로받고 또 기쁨 충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보통 캠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CKM으로 줄여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변함없습니다. CCN 캠프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하루에 마무리하는 습관으로 김은영의 CCN 캠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의 은혜를 돌아보며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영진이 부릅니다. 하루.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 손영진 하루 이어 들으신 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1000번째 최인영 목사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271님께서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저희 곁에서 주님 곁에 가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려봅니다. 는 기도 제목 써주셨어요.

또 시기님께서 CBS 최고의 명품 방송이라고 하시며 오늘도 방송의 귀쫑끝 시원한 선율처럼 행복한 방송 만들어주세요. 신청곡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에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 한 잔 마음으로만 살포시 놓고 갑니다 하셨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찬양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오늘 준비했습니다. 디사이플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9271님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 함께 할게요. 유은성입니다. 회복시키소서.

로렌 데이글의 You Say, 앞서 유은성 회복시키소서, 디사이플스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끝곡도 해외 CCM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자라고 인사 나누면서 밥 칼라일의 버터플라이 키세스를 전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김태은 작가 함께 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젊은이들도 나가기 힘든 세계 마라톤 대회 70대 선수 그룹 가운데 1위를 기록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행철 선수인데요. 만 71세 나이로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54분 10초에 완주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훈련을 위해서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하는데 자기 관리, 매일 똑같은 그의 습관이 전 세계 선수

를 놀라게 한 특별한 기록을 만든 셈이죠. 여러분은 매일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매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인터뷰한 걸 보니까 루틴은 선택이 아니라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행철 선수. 그래서 저녁 약속은 안 나가고요. 그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산다고.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루틴을 매일 갖고 있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니까 이렇게 좋은 기록도 내고 70대 마라톤 선수 중에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은 매일 어떤 일을 꼭 하시고 똑같이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은 또 뭔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는데요? 하시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 시간에 여기 우리 있잖아요. 예, 이것도 가장 즐거운 루틴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웨이홈 앨범에서 달리기 첫 곡으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비 오는 수요일 일을 제일 하기 싫은 날 인정. 이쁜아님 오셨고요. 좋은 친구 2095님께서 사랑 그 좁은 길 신청하셨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히즈윌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원성남님과 함께 마이클 W. 스미스 힐링 레인 들었습니다. 3676번 쓰시는데 오늘 휴가라서 CBS를 듣고 있는데 반가운 목소리가 꺅 너무 좋아요. 권정희님 저도 꺅 반갑습니다. 휴가에 뭐 특별한 거 하세요? 무계획이 계획일 수 있죠. 그냥 쉬는 게 또 휴가기도 하니까요. 충전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반가워요. 올리브님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오셨고요. 또 정민님도 출석 체크하셨고요. 주아랑님 저는 일을 시작했는데 92세 어르신인데 감사하게도 40년을 믿음 생활하시는 어르신이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네. 같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죠? 꽃말이 신청하신 곡, 오세연이 부릅니다.

주하랑님과 함께 꽃말이 오세연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라니님과 함께 너를 선택한다 김상진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루틴을 보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돼요. 와, 폴라리스님 매일 새벽 기도 후에 성경 읽기와 매일 걷기 합니다. 오래된 루틴인데요. 걷기 할 때 참 행복해요. 찬양 들으면서 걷고 기도하는 시간, 오롯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가브리엘님, 당향로에서 기도와 말씀 붙잡기를 한다고 하셨고, 에스프레소님은 작지만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세 줄 읽기 쓰고 잠자기, 이건 꼭 지키는 일입니다. 지니920님은 매일 당향로와 커피 한 잔 늘 함께하고 있죠. 아니, 말씀,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루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에스프레소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Turn, Turn, Turn이라는 곡인데요. 세상 모든 것에는 제철이란 게 있다라는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전도서 말씀을 바탕으로 쓴 곡인데요. 세상 모든 것들은 돌고 또 돌아간다. 계절 또한 돌고 또 돈다. 하늘 아래 모든 것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시간이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수확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은 돌고 돌고 모습을 바꾸어 간다.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제때가 있다.

에스프레소님, 여름비는 잠비라고도 불린다죠. 비가 오면 꼼짝없이 쉬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가? 비가 오면 좀 졸립기도 한데. 에스프레소님과 함께 버즈의 턴턴턴 들었고요. 또 우리에겐 좋은 영이 부른 때가 되면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마침 또 배영원님도 함께하고 계셔서 흐리고 비오고 축축한 날씨지만 기분과 마음은 항상 뽀송하기를 아멘. 때가 되면 함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 지난번 검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결과가 잘 나왔대요.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준이 엄마께서 친구가 교회를 찾거든요. 저희는 중학교 때 만나서 친하게 지냈는데요. 지난 5월에 갑자기 친정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고 그 친구가 나도 나중에 엄마 옆에 가려면 하나님 믿어보고 싶은데 교회 알아봐 줄래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단이 많잖아요. 친구가 사는 곳은 충주입니다. 충주. 충주에 장로회로 다닐 만한 곳이 있을까요? 충주에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려요.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준이 엄마가 계속해서 기도하셨는데 드디어 나도 엄마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 같고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준이 엄마 마음은 지금 벅차고 기쁘고 그리고 어디를 결정해야 될까라는 약간의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충주에 계신 분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분은 답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선삼선리님께서 흘러흘러 신청하셨어요.

이 곡으로 좀 마음이 풀리셨을까요? 조천미 우베시 함께한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희망음광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오늘 초복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할머니들 삼계탕을 드리려고 주문하고 오늘 우리는 추어탕이라도 사 먹을까 하고 남편분께 물어보니까 아유, 나는 당신이 해준 게 제일 맛있어. 당신은 나가서 사 먹고 와. 이러는데 그게 칭찬으로 들리기보다는 왠지 마음이 확 더워지더라고요. 확 더워지더라고요. 저는 왜 이해가 가지? 이게 칭찬 같지만 칭찬 같지 않은 당신이 해줘 이것도 아니고 이거 뭘까요?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칭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점심은 혼자 드셔야 되겠는데요. 손영진의 목소리로 이어서 들을까요? 은희로다.

손영진 은혜로 다 들었습니다. 플루트님께서 전주 듣자마자 울컥했습니다. 힘든 시기 건너가고 있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겠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때 주가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플루트님. 다솔님께서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눈으로 성경 말씀 보고 손으로 쓰면서 귀로 찬양 들으며 예, 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시고 말씀 앞에서 신청하셨어요.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오늘 들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1부 끝곡이에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로마서 16장 19절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프레쉬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예, 신청하신 곡 함께 했고 시와 그림의

항해자 명가님이 신청하신 곡. 일복 많으신 명가님 신청하신 항해자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 중에 찬양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후대 부흥을 주시길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WKSUEMF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 중이고 수련회 준비 중이고 이제 여름이 돼서 다양한 믿음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자라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또 안전과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을 신청하셨어요. 연희엘의 곡인데 저희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 곡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제가 이번 주 내로 요청을 해서 받아서 들려드리겠고요. 아마 금요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꼭 들려드리겠고 오늘은 대신 연희엘 앨범에서 다른 곡으로 준비했는데 괜찮겠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함께 듣겠습니다.

성경 학교가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39년째 교회 학교 교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영래님,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성경 학교 또 수련회 모두 다 알차게 감사하게 채워지나 봅니다.

유한 여름 수련회 함께 들었고요. 성민님, 친정아빠가 편찮으셔서 입원하고 계신데 퇴원하시기 전에 아빠 집에 와서 옷장 정리도 하고 집 청소하러 왔어요. 오늘 더우실 텐데 그래도 깨끗해진 집 보면 또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에 더 좋아서 정리가 된 집에 더 좋은 마음으로 계실 수 있으니까 회복도 빨라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이디 8529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감셋 3cm님, 7월 되니까 사무실이 바빠서 자주 못 오게 되는 거 있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간 될때 와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좋아요. 둘리공사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새싹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새로 오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요새백구음님은 부산에서 오늘 또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커피향기님, 딸이 연차 내고 모처럼 둘이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초복이기도 하고 만난 거 좋은 거 보면서 딸 사랑 받으며 엄마 사랑 주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요. 좋죠. 이것만큼 좋은 게또 어딨겠어요. 고은의 사랑하고 있단다 함께 들을까요?

그레이스님과 함께 시편 139편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8606번님, 저는 갯벌에서 바지락 양식을 합니다. 오늘 작업하는 날은 아닌데요. 수산물 안전검사 때문에 바지락 시료 채취하러 나왔습니다. 날씨도 맑고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라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바닷가 사진만 봐도 너무 좋은데요. 검사 결과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수고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별님, 아들과 출근 중입니다. 문득 아들과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외쳐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김석균의 목소리로 듣고요. 흰양이 할매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십자가 그 사랑 적어주셨네요. 오늘 이 곡은 김소영과 김지훈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한 곡 더 들을게요.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신청합니다 하신 코스모스님, 이 곡 좋은 씨앗 앨범에서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 에너지님께서 찬양이 너무 은혜입니다 하셨고 멋진 여자님 저를 울리기로 작정한 날 같아요. 선곡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멘. 민들레님 믿음 부족한 저 이렇게 귀한 찬양 들을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세3cm님 참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제가 오늘 CBS 직원 예배 시간에 당신을 향한 노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하시는 분들 찬양으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응답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너무 감사하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8751번 쓰시는데 몸은 계속 힘들어지지만 더위를 지혜롭게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더위 지혜롭게 이기고 또 건강하게 이겨내길 또한 바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200번 쓰시는데요. 무더위와 소낙비를 뚫고 달려와서 도와주는 용준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당양로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8200번님.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준비했어요. 주님 무엇이라 말할까요? 라는 곡.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죠. 주님 내 주님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후야마미님과 같이 듣겠습니다. 주님 그 한마디로 힘을 얻고 주님 부름으로 은혜받는 오늘 하루로 보내시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같이 불러주실 거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스웨인 목사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편이 어려워 석공예공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접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 기쁨을 찬송시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35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학력은 부족했어도 성경을 기초로 한 그의 강해 설교는 매우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1절에서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생명이 되신 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선 보이지 않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4절에선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문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는 꿈에도 그리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라고 찬양하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전해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

0: 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0: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글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그냥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16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신비로 채우시는 하나님, 어둠을 밀어내고 찾아온 이 아침, 싱그러운 여름의 초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선물 같은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소란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지만 이 아침 시간만큼은 고요히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내 생각과 욕심의 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가 아무리 작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만나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는 평강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아침을 맞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래가 불투명한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들,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소서. 인간의 위로를 넘어선 하늘의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매 순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며 진실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평강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헌 목사였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조혜련이 부릅니다. 찬송가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이어서 백하슬기가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삶.
1: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곳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곳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30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30편 주님,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서울에서 이 몸을 끌어올

이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혼이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성경 낭독 시편 30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형주가 부르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어서 시와 그림입니다. 바람 속의 음성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다 보면 마음속으로 늘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겠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자연스럽게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됐지.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교회도 크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는 것 아니겠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에서 피하라는 말은 단순히 자리를 좀 옮겨라, 조심조심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전쟁터에서 피한 군사가 살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그 필사의 도주를 의미하죠. 우리는 흔히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자만하곤 합니다. 에이, 이 정도 유혹쯤은 내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나는 이런 세상 문화나 불편한 술자리에 가도 내 신앙 하나는 확실히 지킬 수 있어 라고 큰소리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의지는 내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의 환경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고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그 자리에 은근슬쩍 머무르다 보면 내 마음은 어느샌가 모르게 연약해집니다.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무참하게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야 마는 거죠.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요셉을 보십시오.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여인이 날마다 눈짓하며 끈질기게 유혹할 때 요셉은 그녀와 마주 앉아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강렬하게 유혹하는 그 위급한 순간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문 밖으로 냅다 도망쳤죠. 어떻게 보면 옷까지 버려두고 도망치는 그 모습이 참 무력해 보이고 비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가장 확실하고 지혜롭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없는 거죠. 도망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바로 앞절에서 무엇이라고 경고했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 잘 지켜왔으니까 앞으로도 문제없어 라고 방심하는 그 순간 틈을 타고 밀고 들어와서 우리는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를 영적으로 침체시키고 죄짓게 만드는 자리가 있다면 그 경계선에서 서성이지 말고 과감하게 즉시 일어나서 도망하는 것이 진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앉아서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는 내가 과연 누구와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참여함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의 진짜 속뜻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는 깊은 영적 연합을 의미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오늘 내 삶의 뼈가 되고 피가 되게 하겠다라는 엄숙한 영적 연합의 선언이죠. 그 떡을 내가 입에 넣음으로써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고 주님과 한 몸입니다 라는 그런 우주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은 18절에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제사를 예로 들어서 이 사실을 보충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물의 일부는 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바울은 이 행위를 가리켜서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즉 그 제물을 함께 먹는 행동 자체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끈끈한 가족관계를 맺는 그런 영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진지하게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누구와 어울리느냐는 결코 단순히 식사나 세상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이방 신전에 찾아가서 고기를 먹고 축제를 즐기는 것을 이건 그냥 비즈니스 사교 모임일 뿐이야. 그냥 음식을 좀 먹는 문화생활인데 뭐 어때? 라고 가볍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 이방 신전의 식탁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어울리는 그 행위 자체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되고 결국 더러운 귀신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더욱 날카롭고 구체적으로 선언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물론 우상 그 자체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돌덩어리이고 나무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우상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 먹으며 인간

0: 인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영적인 실체, 즉 귀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풍조를 아무 생각 없이 넙죽넙죽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죄악된 유흥과 문화에 흠뻑 젖어 사는 것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취미생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엑스레이로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귀신의 식탁에 나란히 앉아서 어둠의 영들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무서운 행위라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한 공간에 절대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잔과 귀신의 잔은 결코 한 테이블에 다정하게 놓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에서 말하는 노여움이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인간의 치졸한 질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전부를 사랑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죠. 그렇게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물질 앞에, 죄악된 문화 앞에, 마귀의 유혹 앞에 슬그머니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타는 그 사랑의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고 완전한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 깊숙이 담그고 있던 발을 과감하게 빼내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히 옮겨 심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CBS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느 식탁에 앉아서 무엇을 받아 마시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어떤 식탁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식탁에 앉아서 은혜를 공급받고 있지만 낮이 되고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되면 다시 세상의 유혹의 잔을 들고 타협하며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세상의 귀신의 식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오직 주님과 날마다 숨결을 나누는 거룩한 연합, 성령님과의 깊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시기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전하는 나를 받으옵소서, 알렉스 킴이 부르는 거룩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조성모의 찬양, 야베스의 기도 들으면서 7월 16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신천지와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 검사장 출신 인사와 지검장에 대한 접촉 시도, 검사 인사 개입 의혹, 특별 로비 자금 정황 등이 드러났다며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가 특정 종교 권력이 사법을 피하거나 이용하려는 통로가 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들은 종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이 다름 아닌 검찰 권력에 의해 흔들려왔음을 보여준다며 검찰 권력은 정교 유착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한복판에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범 종교연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지지한다며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사법 적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혁이 검찰과 종교 권력의 은밀한 고리를 끊어내는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성공회 평신도가 세계성공회 의사결정 핵심기구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대한성공회는 김한나 신자가 최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열린 제19차 세계성공회 협의회 ACC 총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위원 5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전 세계에서 17명이 후보로 출마했으며 대한성공회 평신도로서는 처음으로 ACC 상임위원회에 선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ACC 상임위원회는 세계성공회의 주요 정책과 재정을 감독하고 차기 총회를 준비하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약 2,240만 부의 성경 전서가 보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2025년 세계성서반포 현황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신약과 단편 성서 등을 포함한 전체 성서반포량은 1억 4,830만 부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성서공회 더크 개버스 총무는 연합회 설립 후 지난 80년 동안 250억 부에 달하는 성경을 보급했다며 전통적인 인쇄본 수요와 함께 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성경 이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초복을 맞아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의 삼계탕 나눔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주열이었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0: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물을 명하시면서 특이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토지 소산의 첫 것을 가져가서 제단에 드릴 때에 그냥 제물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입으로 이 한 가지를 고백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3절 중간에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소유물이 나오게 된 연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 소유물 수확물은 내 소유된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거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자마자 연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5절,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내 민족이 본래 누구였는가? 내 뿌리가 본래 어디 있는가?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어로 보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람 출신의 이방인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은 본래 땅 한 덩어리도 소유하지 못하고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던 나그네 같은 자들이었다. 이거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 처음에는 소수의 무리였으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크게 강성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견제하여서 우리를 학대하고 중노동과 고욕을 시켰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침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르는 동안에 공동체의 역사를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은 여기서 내 뿌리가 어디에 있고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스라엘의 계명과 윤례의 핵심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발견된 자들이다. 우리는 본래 길가에 채이는 돌멩이보다도 하찮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눈에 발견돼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눈에 띄어 발견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죠. 아, 그렇구나. 인생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엮어져 가는 것이구나. 인생은 힘들다고 저주스럽다고 푸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고 축복이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한 고백이 같이 부연되어서 나오는 거죠. 내 손에 쥐어진 이 수확, 내가 노력해서 손에 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물질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라는 거. 이 현대사회는 이 만모니즘 사회거든요. 이 만몬 물질이라는 것이 신이 된 사회예요. 그 속에서 물질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고백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이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인들이 많이 헌신해서 재정이 늘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교인들이 헌신하고 내가 헌신했다. 이 말에는 이 물질은 본래 내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물질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 내게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달라 하실 때, 당신 나라 위에 쓰시겠다 할 때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교인이 헌신해서 재정이 늘었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섭섭해하세요. 너는 아직도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올해도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재정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관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드렸으니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이 거래하는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왜냐?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시 맡겨드린 것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 두 번째로는 목적 헌금으로 특정 용도로 드리는 것 외에는 봉헌물의 용도를 놓고 코멘트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 헌금 쓰는 것 놓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현대교회 안에 왕왕 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일해서 낸 헌금인데 왜 그렇게 써요? 헌금이 보다 바르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는 어떤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낸 헌금 왜 이렇게 써요? 어떤 느낌이 전달되어 오세요? 이 헌금 누구 것이다? 본래? 내 것이라 이거지. 내 것이고 소유도 내 것인데 내가 헌신해서 교회에 낸 것이다. 하나님께 낸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거 똑바로 써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회 헌금 쓰는 거 보면 화가 나서 죽겠어 하고 아예 헌금을 안 하겠다는 교인들도 있어요. 우리 세문안 교회가 아니고 바깥에 있다는 얘기. 여러분, 이거야말로 엄청나게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첫 주에 말씀드렸지요. 성도는 드린 봉헌 예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감히 지정하지 않는다. 나는 마땅히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받으신다. 왜냐하면 봉헌은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순간이니까. 그러면 질문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예물을 받은 교회나 제사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주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십일조를 놓고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약에서는 십일조를 정기적으로 1년에 두 차례를 냈다 그래요.

첫 번째 십일조는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성전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여기 이 레위인은 성전 제사장 그룹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풀타임으로 혹은 파트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들이에요. 11조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열한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 나누어서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이 바로 너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셔서 레위인들은 열한 지파가 살피고 직접 돌보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십일조로 봉헌된 예물로는 성소를 방문하여서 예배하고 축제하는 것으로 사용했어요. 우리 신명기 14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죠. 이 성소에서 먹고 함께 축제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일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성격이 특별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오늘 읽은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뒤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첫 해 두 번 드리고 두 번째 두 번 드리고 세 번째 해가 됐을 때는 세 번째 십일조를 한 번 더 드린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즉 그 당시 사회에서 제일 연약하며 소외되어 있고 약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은 이 세 번째 십일조가 앞에 두 번과 같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 십일조를 빼고 이 세 번째 거를 세 번째 해에는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십일조를 합치면 소득의 23.3%였어요. 막대한 양의 십일조를 하나님이 하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용례를 보면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과 성전 축제와 예배를 위해서 쓰는 것 빼면 전부 그 당시에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과 홀로 되어서 소외되어 있는 고아나 과부들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이 십일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의 재정은 교회를 섬기는 풀타임, 파트타임 사역자들의 생활을 위한 것 제외하면 예배, 사회구제, 봉사, 복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당시로 보면은 선교나 교육에 쓰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다 여호와 신앙을 가졌어요. 누군가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교육은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감당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떠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는가가 바로 이 십일조의 용례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애굽에

혁명을 일으키셔서 거기에 새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따로 훈련시키고 사람이 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중에는 은혜롭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아야 되는 윤리와 책임 속에서 드려야 하는 것도 있다.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로열티, 충성심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과 계명 바르게 지키는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애굽에서 시작하면 이미 거기에 있는 썩은 물, 고여있는 물 때문에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판이 짜여지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방랑하던 아람 자손의 후예들을 세우셨는지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뭐냐? 단순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 잘 듣는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른 율법과 계명이 신실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지구상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정치 체제와 사회 시스템이 움직여가고 있는 곳이에요. 모세 다섯 가지 이 성경책 레위기와 신명기 나온 때가 주전 3000년경 전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미 세계에서는 중국의 황하 문명, 바벨론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발흥해서 고도의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꼽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떤 경전이나 어떤 법전에도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런 고도의 사회 윤리나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돌보는 책임의식을 말한 책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 이 모세오경은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고안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지구상에 누가 부자가 자기가 법전을 만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정교한 그런 책들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책이라고 다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살피고 돌보는 거, 그거는 죄악된 인간 본성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헌신들은 결국 돌아서 내게 오는 것을 바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도 우리는 그렇게 낸 세금이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가를 먼저 계산하고 세금을 더 낼지 안 낼지를 결정해.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전혀 달라요. 너희들은 내라.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낳은 당신의 백성들,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고아, 과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가 아니면 세상의 정글 같은 곳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든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고 바로 이 예물을 거기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없으면 지키기 힘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방향성입니다. 한 사회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뭘로 알 수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교회가 터하여 있는 곳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계명과 율법의 기본 정신이 어떻게 직접 간접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이 맥락에서

보면 가난한 자나 사회적인 약자들, 서민들, 이민자들, 나그네들이 얼마나 존중받고 돌봄받고 있는가. 강자가 약자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강한 자가 자기의 강함으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은 고도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노동 윤리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해서 산물을 만들었다. 그럴 때 기독교적 노동 윤리를 가진 사람은 이것이 결국은 내 가족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태어나지만 연약한 자들 내 땀과 수고로 함께 살피는 곳에 사용된다는 이 윤리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이 모세오경은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진리요 사랑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의 문명이 가는 흐름은 좀 다른 것 같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심지어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모범적인 국가고 전 세계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독일까지도 그릇된 세계적인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혐오하고 그 사회에서 배제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복지를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게 아니더라도 절대로 기독교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기적인 사고예요. 반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 사고입니다. 기독교는 연약한 자와 나그네와 이민자들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본국에서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이 언어도 다른 이곳에서 몸부쳐 살려고 그럴까?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약한 사람과 온전치 못한 사람 따돌림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먼저 이 봉헌에 나타난 약자 보호의 정신, 그거 인본주의자들이 휴메니즘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주전 3000년부터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기독교인들이 먼저 세상에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실이 아니냐. 오히려 솔직히 교회가 이런 혐오를 부추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읽으면서요, 아, 지금부터라도 진짜 교회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대한 유아 기독학교를 시작하는데 이거 정말 하길 잘했구나. 정말 아이들에게 바른 도덕과 윤리가 무엇이고 바른 인격을 갖추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일이 정말 절실하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각종 예물의 사용처를 통해서 이것을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는 방향을 각자의 양심에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알아서 다 하겠지 맡겨두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심 버리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 아시는 거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의 견고한 사회 안정망, 사회 복지 시스템을 형성해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십일조를 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는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얼마나 조야하고 얄팍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낸 예물로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아직 실현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계신다. 사회 안전망이 완벽히 갖춰져서 불평등하고 불균등하게 인생을 출발했지만은 능력 있고 열심히 하면 따라 마실 수 있는 그런 세상. 불구여도 옆에 있는 형제의 도움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늙어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부모 잃고 고아가 되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인해서 돌봄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모습.

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면요, 한 지역에 교회 10개만 있으면 이 교회는 세상의 축복이고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랬거든요. 한 마을에 제대로 된 교회 하나만 있으면 경찰서 10개가 하는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10년만 교회가 그 지역에 서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쉽게도 한국 교회는 재정 지출에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제나 봉사나 선교보다도 비본질적인 곳에 교회 재정이 남발돼 교회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요. 교회가 터하여 있는 곳에 명시적으로 혹은 익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함께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생명이 꽃피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잘 드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잘 쓸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여도 된다. 거기 14절 뒷부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용례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린 것으로 충분하다고 신실하게 드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졌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게 복달라고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건 교회건 국가건 누군가를 도울 때는 힘껏 해야 돼요. 힘껏 하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게 드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 또 내 교회 내 나라와 내 민족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예물 사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내가 다 키워냈다고 큰 소리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이 고난의 과정 없이는 결코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난 기적으로 출애굽시키고는요, 노예로 있던 이집트보다도 더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실로 수백 년 동안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셔야 했습니다. 왜 40일일까요? 사람의 최극단 상황까지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잘 거치고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으나 이 고난의 과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마치신 다음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난을 가장 먼저 가르치십니다. 예, 고난을.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살아갈수록 어려운 일만 당한다. 더 어려운 일. 고난 위에 고난이 겹친다고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살다가 해방된 후에 광야로 가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분명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만 고난이 끝이 납니다. 광야는 낮에는 40도를 오르내리고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독생자를 가게 하신 목적은 한 가지. 뭘 배우라는 것일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고난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요단강을 도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우리나라에 좀 크다 싶은 개울 정도의 규모입니다. 깊어봤자 가슴 정도의 깊이입니다. 예. 누구나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이 강이 깊어지고 사나워지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이맘때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은 백두산보다도 높

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엄청난 양의 눈이 쌓이고 그러다 봄이 오면 이 눈이 녹기 시작하는데 그 눈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의 수위를 높이고 남으로 요단강을 따라 흐르기 시작하면 요단강의 물길은 사나워지고 건너지 못합니다. 네. 이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요단강 도하 명령이 하달됩니다. 우리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가롯 유다는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판 강교하고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단세포적인 견해입니다. 가롯 유다는 로마의 압제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예, 용감한 애국지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모든 것,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서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의 비전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꺼이. 그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했습니다. 믿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회개를 담당하는 중책이 주어집니다. 회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그에게는 딱 한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종속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적 억압과 불평등의 구조를 폭력으로 뒤엎고 자유와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는 오로지 평화와 사랑을 가르치면서 그 평화와 사랑을 온몸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저 양반이 왜 저러느냐 이거죠. 가롯 유다는 이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실망은 분노와 미움으로 커져갔고 마침내 예수님을 은서른을 받고 팔아넘긴 것입니다. 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가롯 유다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주님 아래 종속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종속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이 불합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주장을 기꺼이 접었습니다. 한마디 원망이나 항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겸손히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어서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예. 예수님을 자기의 신념 아에 종속시키는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예, 나를 내세우는 순간 예,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만드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두 번째는 너희 앞에 정령이 쫓아내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예. 여기에 열거된 일곱 개 이방 족속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숱한 문제들과 고난들을 상징합니다. 예. 연이어서 닥칩니다. 이 고난, 그 다음 더 큰 고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에 달려 있고 내가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고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령히 내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고난은 끝도 없이 몰아칩니다. 끝도 없이. 예.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면 해결됩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내가 따르겠다는 사랑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내 앞에서 하나하나 쫓아내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예, 전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인 방법. 첫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는 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그 뒤를 따라가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 장로들은 백성들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반드시. 둘째,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상거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2천 규빗은 약 900미터 되는 거리입니다.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45에서 50cm 정도라고 하고 규빗이 나오면 곱하기 0.5를 하시면서 그 실제 거리를 예측해 보십시오. 이 900m, 2000 규빗은 거룩한 거리라고 합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제사장 그룹에 대한 거룩성, 구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애매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아,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목사나 장로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흠과 허물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 깊이 알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나 장로의 허물로 인해서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목회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예. 자기들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늘 만납니다. 거룩한 거리를 두라. 똑같은 존재다 인정하고서 덮어주려고 그러십시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희 갈 길을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장서서 가는 사명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그 자체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 거룩성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셋째,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기사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늘 소원하는데
기다려도 강간 무소식입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의식과 탄식과 원망과 불평으로 예,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예,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큽니까? 그러므로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원망과 지적 대신에 뭐예요? 예, 칭찬과 감사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치하의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조셉톤 목사님, 너무너무 유명해서 루마니아 공산정권과 독재자들에게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정부는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이 목사님을 죽이지 못하고 미국으로 추방해버립니다. 미국에서 조셉톤 목사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셉톤 목사에게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언제나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순교의 신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동구권의 공산정권들이 무너지고 자유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잡지사 한 기자가 조셉톤 목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드디어 동구권이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조셉톤 목사는 한마디로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습니다. 의아해진 기자가 재차 묻습니다. 아니 공산정권이 무너지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두렵다니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큰 은혜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견디는 사람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큰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동구권이 개방되어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두렵습니다. 고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알고 능히 견디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과 거기에 따르는 큰 은혜를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를 골라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이 일을 마치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도착하였습니다. 백성들은 900m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경건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사납게 요동치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제사장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빠져 죽을 텐데 분명히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고 있는 언약궤가 그들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으로 바로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갔더라. 범람하던 강물이 갑자기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0: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제2의 홍해 사건입니다. 예.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건넌 선조들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그 사건을 실제로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앞으로 닥칠 모든 위험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누구나 건너야 할 강은 있습니다. 이 강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세월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험난할 때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그 어려운 일에 발을 들여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앞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은 우리로 더욱 굳건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장차 오고 오는 고난을 당당하게 언제나 맞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마침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을 치우면은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내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은 흐르면서 졸졸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울물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으므로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하여서 고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며 거룩한 성숙을 이루어가서 마침내는 더 아름다운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거룩한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를 위하여 위험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믿고 붙잡으십시오. 그 손을 붙잡고 오히려 승리하며 더 큰 은혜와 번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K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0: 크리스찬 칼럼.
1: 해 아래 삶이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이런 그 사실이신 그 피로 씻어주실 그때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38년 된 병자에게 친히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후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를 38년 동안 누워 지내는 그 고통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억지로라도 그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친히 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그 사실로 깨끗함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다시 그 병이 생겨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성전 안까지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는 그를 깨끗게 하신 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 38년의 긴 고통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은 그가 지은 그 죄로 인한 바로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그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해 주신 분이 없으면 다시 그 죄가 그를 괴롭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그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명살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오직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0: C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금요일이 제헌절이다 보니까 오늘이 기분으로는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첫 곡 시작입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Seems the love I've known has always been the most destructive kind. Guess that's why now I feel so old before my tim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부기였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박성태의 뉴스 쇼.
12: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광주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어김없이 지방선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나홀로 장애 집회를 전전하는 당대표 행보에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치 원로가 바라보는 장동혁 대표의 장외 정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시각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두고 범여권 내부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얘기했고, 반면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지난 일요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도 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 우상호 지사는 전 정무수석이기도 하죠.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코너 불협화음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젊은 정치 패널들의 열띤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4: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신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네, 박신봉 기자 오늘 첫 뉴스는 뭐부터 볼까요?
5: 떠오르는 보안수사권 신중론.
4: 예, 민주당 안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불과 뭐 한 보름 20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건 확정적이다, 폐지가 확정적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5: 네, 그러니까 여권 전체적으로 신중론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4: 예.
5: 네, 흐름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정청래 전 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빠르고 확실하게 하겠다 이걸 내걸고 있었잖아요.
4: 예.
5: 근데 이게 전당대회 일종의 의제가 되면서 김민석 전 총리도 총리 그만두기 전에 정부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그런 그림이었었거든요.
4: 예.
5: 그랬는데 장윤기 사건이 일종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이게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을 수가 있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여론이 급등하다 보니까 여권 전반적으로 이제 신중론이 고개를 드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 예.
5: 크게 여권 내에 세 가지 축의 흐름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 지도부예요.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 지금 대표가 없으니까 직무대행도 같이 하고 있는데
4: 예.
5: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담겨있는 법안이거든요.
4: 예.
5: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면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 예.
5: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해석은 수기하겠다. 이건 딱 알 수가 있죠. 이미 정해진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4: 수기하겠다.
5: 그리고 두 번째 예. 포인트는 이 표현들을 딱 보면은 보안수사권이라는 말을 이번에 안 씁니다. 수사기소 분리원칙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4: 예.
5: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개혁에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고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 얘기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로도 넓게는 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4: 예.
5: 겁니다. 열려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부 쪽에서 원래 보안수사권 폐지는 당론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당론 아니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4: 예.
5: 대표적으로 지난 3월 17일 한 네 달 전쯤이죠. 그때 안태준 원내부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안수사권 문제도 원칙적 폐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정부에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어제 강준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 차이는 원칙적 폐지 당론으로 확정해서 이런 표현과 그다음에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 이거네요.
5: 사실은 그냥 의미로 넓게 보면은 당론이냐 아니냐로 보면 원래는 당론이었다고 했다가 어제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한 거라서 말을 바꾼 걸로 보이긴 하는데
4: 도장은
5: 기술적으로 안 찍었잖아,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의결이라는 공식 절차는 우리는 안 봐요.

0: 해봤었어. 이런 정도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1: 예.
0: 그리고 두 번째 축이 의원들인데 의원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제 의원총회를 했는데 15명이 발언했는데 10명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폐지론자였거든요.
1: 예.
0: 그것도 불과 월요일에 라디오 나와가지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어제는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된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이 공동 발의하면 이름이 나오게 되잖아요.
1: 예.
0: 11명이 등장을 했어요. 홍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10명이 여기에 이름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두 가지 축에서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정부 쪽 분위기도 좀 달라졌거든요.
1: 예.
0: 어제 법사위가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강경론자인 박은정 혁신당 의원하고 설전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일단 들어보고 마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2: 검사와 관련된 사건도 저렇게 하는데 일반 피해자는 어떻겠어요?
3: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2: 지금 구조가 똑같은 구조 수사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 똑같죠. 검사들이
3: 지금 검찰 수사 안 합니다. 중수청 공소장
2: 검사들이 사건을
3: 응대한
2: 이유는 검사가
3: 수사기실을 못하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 때문입니다. 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수 있었던 구조이고
3: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수청 공소장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공수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4: 법무부 장관님. 네.
3: 아니 말할 게 좀 주십시오 좀요.
0: 되게 강경하게 양쪽이 주고받는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1: 그러네요. 특히 물론 조국혁신당도 야당이지만 지금 영상 또 목소리만 들어서는 그냥
0: 국민의힘처럼 보이죠.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이 공격하는 묻고, 것처럼 보이고 예. 게다가 이제 정성호 장관도 꽤 원래 좀 점잖게 말을 하는 편인데 물론 점잖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1: 그렇죠. 정성호 장관도 사실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 분이었어요.
0: 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정성호 장관의 표현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요 문제가 피해자들 문제다.
1: 예.
0: 그리고 이제 검찰은 이미 어느 정도는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면서 힘을 잃은 상태다. 이런 정도로 꾸준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성호 장관이 이 완전 폐지를 뒤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어제 유시민 작가의 매뷰쇼 발언 이게 이제 그제 녹화된 게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격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보죠.
0: 네, 일단은 이 내용은 또 이제 잘못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직접 들어보고 또 마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5: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길을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0: 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떼서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패배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우회적으로 좀 표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다음에 앞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의 신중론이 나오는 걸 좀 비판하는 그림인데 일단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검찰개혁이 1년 지나도록 안 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소분리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뭐 마키아벨리처럼 안 좋은 걸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0: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여권 내부에서 세 개의 축, 지도부, 의원들, 그다음에 정부가 신중론을 좀 띄우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여기에 맞서가지고 반발 그림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발언이 대표적이고
1: 예.
0: 정청래 전 대표도 박지영 TV 가서 발언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공동 발의했던 11명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1: 예.
0: 이거를 그 진행자가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이 사람들 잊지 맙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1: 이게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안수사권의 일부 존치를 남겨두는 법안이죠.
0: 네.
1: 그 공동 발의한 11명에 대해서 일일이 이름을 호명했다는 거군요.
0: 그리고 또 강성

0: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요 신중론 들고 나온 의원들 일종의 뭐 조리돌림, 그다음에 의원실의 항의 전화, 뭐 그리고 이제 뭐 1818원 후원금 이런 것들로 계속되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흐름을 좀 그 분위기들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지금 원래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부 입장에서 그래도 좀 어려워. 지금 분위기에선 전당대회가 걸려있기 때문에 안 돼 이런 게 한 그제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1: 예.
0: 근데 어제 제가 좀 통화를 쭉 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일단 전당대회 전까지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뭐 7월 달에 법을 다 통과시킨다 이런 것들이 강경론자 주장이었는데 일단은 의원들이 막고 일어섰고 법사위 소위에서도 반발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전당대회 전까지는 일단 보류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 급하게 통과는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왜 그렇냐. 전당대회를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도 있고 뭐 내부 조사들도 있는데 해보니까 기존에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당원들 여론이 한 6대 3, 그러니까 6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1: 예.
0: 이렇게 됐을 때는 확실한 변수기 때문에 친명 쪽에서도 좀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흐름을 보면은 많이 붙었대요. 뭐 정확히 수치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그 차이가 10에서 20% 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0: 물론 폐지 여론이 많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이 정도 붙었다라고 하면 이 관계자 표현으로는 전당대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크리티컬한 이슈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신중론도 일부 띄어볼 만은 하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류가 좀 깔려 있고
1: 지금 박순봉 기자의 얘기를 해석해 보면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보안수사권을 이대로 완전 폐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뭔가 위험한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의견이 완전 폐지가 많았으니 눈치를 보고 있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는 걸 보고 좀 버틸 수 있겠네 이렇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모 인사는 이 얘기를 하던데 박지원 의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1: 예.
0: 바람이 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시는 분인데
1: 예.
0: 그럼 이제 의원들이 보고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림들이 좀 있는 것 같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찬반이 좀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수준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친명계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거의 당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론이 많이 비등을 하면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을 하면 정치가 그걸 외면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생각보다 수사받고 재판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보안수사권 없었으면 나도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또 사석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0: 전반적으로 여론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뭐 최근에 여협 이게 이제 여성단체 연합회인데 여기 회원이 500만 명인데 여기에서도 보통 진보적인 의견을 많이 냈는데 여기에서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박은정 의원과 정성호 장관과의 고성의 설전을 지켜봤는데 정부 입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약간?
2: 정성호 장관은 계속 이제 신중론을 펼쳐왔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 정권 송치. 근데 느낌이 그 전에는 체념.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1: 예.
2: 민주당 워크숍 때 우리 의원 나리님들이, 의원 나리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다. 이게
1: 예.
2: 이제 비꼬는 거기도 하고 체념이었잖아요. 근데
1: 예.
2: 그 와중에 이제 여론이 좀 많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체념하진 않겠고 좀 강하게 내 의견을 내겠다. 그래서 어제 이제 세게 붙은 거잖아요. 저게.
1: 그러네요. 지금 예. 저 모습은 체념하는 모습이 아니죠.
2: 예.
1: 이 싸우겠다는 거군요.
2: 예. 예.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 여론조사를 좀 말씀드리면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에브리 리서치가 지난 10일에서 11일
1: 예.
2: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무선 ARS 전국에 조사를 한 건데 폐지 보안수사권 폐지를 찬성한다가 24.7,
1: 예.
2: 반대가 42.7,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과 신중론이 28.2. 그래서 찬성이 폐지를 찬성하는 게 24.7이에요.
1: 예.
2: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봐도 폐지 당장 폐지가 33.8, 그리고 반대 25.2, 신중론이 36.6.
1: 예.
2: 그러면은 신중론도 어쨌든 이거를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면은. 당장 폐지가 이게 굉장히 줄어든 숫자예요.
1: 예.
2: 이게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 여론조사 꽃이 딱 한 달 전이거든. 6월 12일에서 13일 전화 무선 전화 면접 조사
1: 네.
2: 있는데 그때 폐지가 40.1, 유지가 52.8. 그래서 폐지가 아니 유지가 더 높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폐지가 거의 40%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1: 예.
2: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폐지가 64.7이었어요.

0: 그때 뭐 그 김어준 방 그 예.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국민 4명 중에 1명만 지금 폐지를 이제 바라는 걸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이게 장영기 사건이 좀 결정적이었어요.
1: 결정적이었고 사실 보안사건을 폐지했을 때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경찰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했을 때. 근데 여기에 이제 보안사건 폐지를 강력히 외친 예를 들어 뭐 최강욱 전 의원이랄지 뭐 박은정 의원이랄지 네. 이분들이 김용민 의원이랄지 마땅한 대답을 못 내놔서 이거 대안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많이 또 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뭐 최욱의 저 방송도 유시민 작가 방송도 이제 매불쇼에서 한 건데 그 앞단에 이제 최욱의 매불쇼가 좀 큰 일을 했다. 뭐 이런
1: 큰 역할을 했다.
0: 큰 역할을 네. 했다. 왜냐하면은 대안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명씩 불러서 최강욱 전 의원, 김용민 의원, 뭐 박은정 의원 불러서 들어봤더니. 한 명은 언론에 제보해야 된다. 예. 한 명은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 한 명은 형사소송 포탈 킥스에 올리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대안이야? 이렇게 좀 사람들이 당원들도 많이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1: 예.
0: 유시민 작가 얘기는 뒤에 오늘 뭐 불협화음 있죠? 거기서 예. 많이 뭐 씹고 물고 뜯고 이제 많이 할 테니까.
1: 아니, 저희가 뭐 그 의도를 가지고 물고 뜯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0: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1: 알아서 뭐 하겠죠.
0: 제가 예. 그분들의.
1: 하지만 내가 성향을. 먼저 뜯겠다. 예, 김준호 평론가님.
0: 아,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1: 길게 얘기하셔도 돼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사평론이라는 직업을 이제 거의 이제 10년째 됐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세상 만사를 다 알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극도로 피곤함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트럼프 말을 제가 이제 이거를 옮기거나 팩트 체크하거나 이럴 때 아, 이 양반 또 이러네. 아, 이거를 내가 그대로 옮기는 게 의미가 있나? 근데 권력자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또
1: 예.
0: 또 금방 바뀌더라도 또 옮겨야 되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유시민 작가 이 방송을 보면서 트럼프 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그 멘탈과 감정을 느꼈어요. 아, 너무 피곤하다 이거.
1: 예.
0: 거짓말과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팩트체크를 해야 될지도 제가 좀 감도 안 온다 지금.
1: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발언 중에 이거는 거짓말이다. 어떤 게 있습니까?
0: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룬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일단 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어떻게 플랜이 됐냐면은 지난해 8월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고 그때 공약으로 내걬던 게 검찰청 폐지였어요.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받아줬어요. 당대표가 저렇게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리고 플랜을 짰어요. 당정이 예.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 게 자 그럼 먼저 검찰청 폐지하자. 근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지만 검찰청 먼저 폐지하고 올해 초에 그리고 중수청 만들고 검찰청법을 나마저 개정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1: 예.
0: 그리고 올해 7월 8월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보안수사권 문제 등을 처리를 하자고 1년의 플랜을 놓고 정청래 대표가 직접 이거를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이 플랜대로 온 겁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고서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르고 거짓말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1: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예. 발언에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보안수사권이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는 측에서는 보안수사권이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쟁점은 아니다. 꼭 검찰에 남겨둔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수사기소 분리도 보안수사권이 과연 수사의 영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입장차로 서로 보는 시각도 좀 다른 것 같고요.
0: 정청래 대표가 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보안수사권 얘기를.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당대표 출마 선언했을 때 그때쯤일 거예요.
1: 예.
0: 사실 확인권을 주면 된다.
1: 그러니까
0: 사실 확인권이 뭐냐. 검사가 의문이 들면은 이제 뭐 관련자를 불러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1: 예.
0: 그게 보안수사예요, 그게.
1: 그렇죠.
0: 그게 보안수사입니다.
1: 근데 이제 보안수사는 네. 정식 수사권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자체로 그걸로 개시할 수도 없고 근데 경찰이 이미 수사한 사안에 대해서만 보완할 수 있으니 이게 개별적인 수사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또 시각이 있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 얘기할 거 아닌데 예. 보안수사권 폐지 뭐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보안수사권이 남겨졌을 경우에 정말로 이 검찰개혁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검찰이 지들 맘대로 의지를 가지고
1: 예.
0: 막 인지수사하고 막 뭐 백군대 압수수색하고 별건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막는 게 검찰개혁이라면은 보안 수사권이 남았을 때.

0: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1: 예.
0: 지금의 보안수사권은 검찰은 수사 개시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수사를 했을 때는 수사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장윤기 수건을 장윤기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민주당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1: 예.
0: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런 검찰의 무도한 행태가 보안수사권으로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일단 설명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보안수사권의 폐지를 했을 때는 그러면은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언론에 제보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생과도 지금 보안수사권의 여부는 민생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쭉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0: 한마디만 딱 하면은 유시민 작가 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로 간다.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어저께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나 그게 마음이 편하면은 방송 그런 방송이 안 나와요. 나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 나는 화가 많이 나 있어. 그 요즘 밈 있잖아요. 예. 그 참교육. 예. 드라마 참교육에. 우리 애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1: 예.
0: 우리 유 작가가 화가 많이 났어요. 부제, 그 방송의 부제는 예. 우리 유 작가가 화가 많이 났어요.로 붙여야 되겠더라.
1: 예. 알겠습니다. 어제 발언에서 유 작가가 분명히 얘기한 걸 두고 이제 여러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김준희 평론가는 뭐 항상 객관적인 위치에서 얘기를 해온 부분입니다.
2: 신중론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받아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뭐 인사들이 얘기를 하면서 강경파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불을 지르고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워딩들이 그러니까 스피커들이 하는 워딩들이 예를 들어 뭐 장윤기 사건 뭐 많다 뭐 이런 사건 흔하다는 식으로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1: 예,
2: 뭐 언론에 뭐 얘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여론을 오히려 안 좋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에브리 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에브리 뉴스가 의뢰했고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광주에서 정치생명 건 장동혁 대표.
1: 장동혁 대표가 광주에서 장애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2: 네. 그러니까 지금 집회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집회가 지방에 있는 것들을 쭉 참석하고 있거든요. 8일에 인천 가고 12일에 부산 가고 어제는 광주를 간 겁니다. 어제 가서 주장한 내용은 그 집회에서 그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좀 발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회에서 다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사전투표 폐지하자. 그리고 당일에 투표하고 수개표 하자.
1: 예.
2: 그다음에 특검을 실시하자. 재선거를 하자.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많이 주목을 받는 거는 이 지역 일정보다는 어떤 의원들이 따라가느냐. 이게 당내에서 관심사예요.
1: 예.
2: 어제 현장에 같이 간 의원은 국회의원은 조배수 의원, 그다음에 박준태 의원이었는데 박준태 의원은 당대표 비서실장이거든요. 이제 비서실장은 어디든 따라가니까 빼면 조별수 의원 한 명만 같이 갔다. 이런 예. 상황입니다.
1: 어제 이제 뭐 얘기 듣기로는 여러 의원들에게 같이 가자고 연락을 하는데 여러 의원들이 안 받고 있다. 전화를 같이 가자고 할까 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2: 이게 지금 8일, 12일 그다음에 어제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회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간담회를 한 다음에요. 청년 간담회를 한 다음에 집회에 참석하는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 예.
2: 간담회에는 의원들이 좀 참석을 했어요. 한 10여 명씩 다 참석을 했었는데 집회에는 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따라가는 거는 역시 너무 강경한 이미지로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1: 예.
2: 그리고 어제 이런 내용으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당권파 반응이 이게 막 왜곡 보도야? 막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왜곡이냐라고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의원 절반은 참여를 했다.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이제 간담회에 참여한 의원 숫자를 얘기한 거고
1: 예.
2: 실제 집회에는 많이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느 점을 강조하느냐 이걸 가지고 좀 왜곡 보도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당권파에서 하는 얘기들은 두 가지 비판 지점이 있어요. 의원들이 조중동 기득권 언론하고 손잡고 당원들이 뽑은 장동혁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의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국회의원들,
1: 예.
2: 그다음에 조중동. 그래서 생각보다 원래는 국민의힘이 조선일보와 관계가 괜찮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얘기들을 많이 해보면 오히려 뭐 저한테도 더 우호적일 정도로 당권파 쪽에서는
1: 예.
2: 왜냐하면 자기들 얘기를 안 싣고 의도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식의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2: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조광한 최고위원 대표적인 당권파 원외 인사잖아요.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게 원래 뭐 경선을 가끔 시도당 위원장이 하긴 하는데 잘 안 합니다. 보통 현역 의원들이 하고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1: 주일하고 협의가 많이 되죠.
2: 그리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 의원들이 몇 명 없잖아요. 7명밖에 없는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을 안 한 의원이 2명입니다. 김은혜 의원하고 김용태 의원인데
1: 예.
2: 올해는 김은혜, 내년에는 김용태 이렇게 의원들이 하기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조광한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낸 그런 그림이 된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일에 그 부산 모임이 있었던 그날이죠. 그때 원외 당권파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갔고 이때 그 경기도 쪽 그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1: 예.
2: 이게 미리 선거운동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경기도 쪽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좀 황당해 하기는 해요. 이게 상대가 될까? 일단 이게 첫 번째 반응이 있고요.
1: 예.
2: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왜 김은혜 의원하고 붙으려고 하는 거지? 김은혜 의원이 당권파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가장 최근에 대표적으로 경기도 의원들 7명이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라고 입장문을 내려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입장 바꿨고요.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도 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었던 적이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왜 김은혜 의원하고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가 싸울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 의원들하고 붙겠다 이런 그림이 좀 깔려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 당권파 내에서도 그러면 주류 또 이제 완전히 장동혁 대표의 핵심 측근들과의 분화 갈등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2: 몇 번 짚어드렸었는데 당원 주권주의 많이 얘기하거든요.
1: 그러니까 예.
2: 당원들. 그러니까 사실은 측근 의원들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당원들을 이렇게 찾으려는 거다. 원외 인사들로 가는 거다. 이런 그림으로도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예, 김준현 평론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메시지가 비슷해서 또 짚어야 되느냐는 생각은 좀 하겠지만 장동혁 대표의 장외 정치 언제까지 될까요?
0: 계속하겠죠.
1: 일단 저는 인천, 부산, 광주 찍었으니까 뭐 대전 뭐 이렇게 몇 군데 더 할 거라는.
0: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거나 중진들 뭐 원로들 비판하는 거 하나도 안 듣잖아요. 저는 진짜로 그 장동혁 대표 이제 영상으로 이제 봤을 때
1: 예.
0: 진짜로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당 안에나 국회에 있을 때는 그 장동혁 대표의 우울하고 침울한 그 얼굴 표정이 있어요.
1: 예.
0: 근데 장외에서 딱 이렇게 연설하고 예, 부정선거 재선거 현장 투표 수개표 수개표 뭐 이거 외칠 때는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환해요 진짜로.
1: 지금 제작진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화면 오른쪽에 장동혁 예. 대표의 환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금 띄워놨습니다. 투표용지 빼돌린 게 진짜 내란이다. 이재명이 내란 수괴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고 행복해 보이네요. 물론 저컷이 그럴 수도 있는데 영상을 볼 때 김준일 평론가 볼 때 전체적으로 환하고 행복하다 이거죠.
0: 뭐 제가 본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일관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당에 있으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계속 사퇴하라 뭐하라 하니까 그냥 진짜 저기에 있는 것도 있고 저거를 이제 처음에는 저거를 안 믿었을 수도 있지만은
1: 예.
0: 이제 자기 기만의 단계, 자기 거짓말 단계에 들어가면 저거는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거는 좀 아까 제가 트럼프로 좀 피곤하다 매번 그랬는데 이것도 좀 피곤합니다. 이거 언제 끝날 것인가.
1: 예.
0: 그래서 어제 권영세 의원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아가지고 국민의힘 쪽에 좀 물어봤어요.
1: 예.
0: 이게 조직적인 움직임이냐.
1: 권영세 의원이 어제 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 아무도 당에서 장 대표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
0: 예.
1: 이런 식이었어요.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친윤들이나 이 당원들 당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냐 아니면은 그냥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다만 이제 권영세 의원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그 원로들 예를 들면 이재호 고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낸 거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이거는 이제 진짜 움직여야 될 때가 왔고. 먼저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뭐 내년 8월 임기 아니면 내년 2월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안 갈 수도 있겠다.
1: 예.
0: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근데 뭐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당원도 지금 투표하면은 재신임이에요, 그냥. 당원 예. 투표에도 그리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사퇴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대드락 상태다 지금.
1: 당원 주권주의가 원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이런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2: 그리고 이게 당원들뿐이 아니고 그러면 의원

0: 분들이 이 장도영 대표를 정리를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제가 계속 이 당원들하고 당권파를 좀 많이 취재하려고 하는 게 실제 구조의 변화를 줄 수 있냐 이 부분 때문인데
1: 예.
0: 의원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면 결국에는 어제 제가 정정식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거든요.
1: 그래서 이제 당대표 교체를 인터뷰 나왔어요.
0: 예, 당대표 예.

0: 드린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 갈등을 정리한다는 거고 원내대표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장대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치는 여론에 따라서 장대표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이게 의원들 다수의 뜻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정도로 여론이 비등하지도 않은 거예요. 의원들
1: 지금 그렇다고
0: 사이에서는.
1: 본다는 거죠?
0: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장대표 스스로 연말 연초쯤에 적당한 시기를 잡아가지고 사퇴를 하는 것 외에는 강제로 끌어내려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1: 예. 앞서 이제 원내대표는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원내대표는 없다.
0: 없다도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4명 사퇴하면은 붕괴시킬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럴 생각은 없다.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인데 박수봉 기자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아요.
0: 좋은 시점을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당권파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임기 다 채운다는데 당권파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연임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임기 채우면 연임 못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적당한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그 특검법을 통과 같은 걸 시켜가지고 아 이게 나의 성과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원들 인기가 굉장히 많을 때 그때쯤에 그만둬가지고 재도전을 하는 게 우리한테 오히려 유리하다. 그래서 사퇴론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당권파 인사도 있습니다.
1: 그때 스스로 물러난다는 건 정말 물러나는 게 아니라 연임을 위한 도전할 때만 물러날 수 있다.
0: 물론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무조건 임기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론에 따라서라는 예. 얘기를 계속 하긴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오늘 뉴스쇼의 첫 인터뷰는 이분입니다. 아, 오랫동안 정치권에 계셨고 뭐 타협과 조율도 선호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가 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우상호 강원도 특별자치도 도지사를 연결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5: 네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1: 7월 1일자로 취임했고 이제 2주 남짓 지났습니다. 얼마 네. 전에 이제 춘천 소양동에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는 글도 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5: 네, 지금 뭐 도지사 돼가지고 뭐 업무 보고 받고 또 제가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 유치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1: 예.
5: 뭐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한 10분도 쉴 시간이 없네요.
1: 저희한테 한 20분 정도 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네. 아마 6월 1일쯤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있기 전에 네. 뉴스쇼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 대기업이 최대 70조에 이르는 AI 데이터 센터를 강원도에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투자 유치도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진행 상황은 네. 어떻습니까?
5: 지금 일단 그 GS그룹이
1: 예.
5: 강원도 동해에 그 2.4기가 크게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2.4기가에 해당하는 AI 데이터센터 계획을 확정해서
1: 예.
5: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1: 예.
5: 목표는 11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하는 거니까요.
1: 예.
5: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빨리 착공하는 그런 AI 데이터 센터가 될 거고 제일 큰 거거든요.
1: 예.
5: 아시아에서.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조 투자하는 거니까요.
1: 예.
5: 그리고 이제 SK에서 지금 이제 입지, 강원도의 입지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1: 예.
5: 또 다른 대기업이 또 규모는 좀 크지 않지만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지금 입지를

0: 좀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 예.
0: 또 삼성도 이제 조금 시범적으로 뭐 규모는 작지만 가장 빠르게 지금 완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 한 서너 군데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1: 예.
0: 강원도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게 이제 중장기 앞서 GS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이긴 합니다만이라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GS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다 들어가서
0: 예. GS는 지금 사실은 인허가를 들어왔기 때문에
1: 예.
0: 예, 입주도 결정됐고요.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착공한다는 거는 가장 빠르게 착공하는 거거든요.
1: 예. 12월에 착공.
0: 예, 굉장히 규모가 큰 거를 제일 빨리 한 추진하는 것이죠. 아마 세계적인 빅테크 회사들이 전부 강원도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어딘가가
1: 예.
0: 세계 빅테크 업체들의 화두거든요.
1: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사실 전력과 용수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데
0: 네.
1: 어떻게 그건 잘 준비가 되고 계신지요?
0: 네네. 강원도는 전기도 남고 물도 많은데
1: 예.
0: 문제는 지금 이제 변전소. 그러니까 지금 동해는 변전소 문제가 없어서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요.
1: 예.
0: SK 같은 경우는 지금 1기가 정도 용량을 원하는데 변전소에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기는 남아두는데 연결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1: 예.
0: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1: 예.
0: 강원도에 대기업들이 투자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1: 예.
0: 이렇게 대기업들이 강원도의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투자 의사를 가지고 자꾸 방문한다는 것은 강원도 발전에 큰 변화의 전기가 마련된 거죠.
1: 알겠습니다.
0: 강원도 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강원도에 온다는 건 강원도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강원도에서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1: 그러니까 강원도라고 하면 사실 휴가를 가거나 쉬러 네. 갈 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이 원하는 일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0: 새로운 첨단 산업의 투자처가 되고 있는 거죠.
1: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 장관님들도 많이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성호 장관을 만났고 오늘은 국토부의 네. 김윤덕 장관을 만나신다고요. 정성호 장관님은 지난 12일 날 법무부 장관이죠.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냥 개인적인 만남인가요? 아니면 이것저것 좀 얘기들을 많이 하신.
0: 뭐 워낙 그 정성호 장관은 2000년도에 같이 출마해서 같이 떨어졌을 때부터 술 먹고 같이 서로 우정을 나눴던 친구고요.
1: 예.
0: 이번에 이제 부부가 같이 오셔서 저녁 먹고 뭐 저녁 먹는 김에 이제 한두 가지 현안을 좀 얘기했죠. 그래서 특히 강원도 와보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예.
0: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업도 안 되고 업도 안 되고.
1: 예.
0: 공장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좀 법무부가 마음을 열고 이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해결할 때가 된 것 같다.
1: 이게 예.
0: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돼 있는데 법무부가 이 제도 개선에 자꾸 좀 나서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제 경험, 강원도에서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했죠.
1: 예. 예, 그렇겠네요. 사실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물론 서울 안에서도 외국인 네. 노동자를 쉽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 게 좀 안정이 돼야 이 부분도 좀 안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 이 문제를 풀어줄 키가 법무부에 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현실을 좀 전달도 했고 친구기 때문에 뭐 편하게 얘기했고요.
1: 오늘 이자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0: 김윤덕 장관 만나서는 이제 강원도의 저 SOC, 그러니까 뭐 철도, 도로, 뭐 국지도 이런 문제들 건의하려고 좀 만나. 사실 과거에 정치하면서 다 제 동지들이고 다 친구 동생들이라서.
1: 예.
0: 뭘 이렇게 장관 도지사로서 장관을 만난 거지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들이죠.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원도 지사 우상호 지사님께 여쭤봤다면 지금부터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상호 전 정무수석으로서의 좀 여쭤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네네.
1: 앞서 이제 친한 동기나 후배들이라고 하셨는데 친했던 선배 한 분의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시민 작가가 외부쇼 어제 네. 공개가 됐고 녹화는 그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1: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뭐 증축 정도를 원했는데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은 일단 일부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는 문제, 보수 인사들을 어떤 포스트 지위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혹시 정계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전 정무수석으로서 이 여부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면요?
0: 글쎄,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할 수 있는데 그 의심을 확신으로 표현하신 것이 큰 이제 오류인 것 같고요. 크게 보면 대통령과 제가 논의하거나 또 같이 고민했던 내용 중에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는 논의한 바가 있고,
1: 예.
0: 그걸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뭐 재건축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결이 같은 정당들이 나누어서 경쟁했을 때 올 수 있는 폐해,
1: 예.
0: 그것을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랑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통합을 의논했던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같이.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그 회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를 내지 말 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통합을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표현과도 좀 통한다고 보고요.
1: 선회한다면 예.
0: 그 이외에 이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보수 인사들을 좀 끌어들이는 것은 재건축 예. 재설계가 아니라 저희는 외연 확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외연 확장과 재건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증축 외연 확대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 예.
0: 그걸 어떤 근거에서 완전히 주력 부대를 바꾸려고 하는 재건축으로 이해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1: 네.
0: 그리고 그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게 가정법이 있긴 하지만
1: 예.
0: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같은 여건에서 그런 표현은 조금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니까 뭐 서운한 게 있으셨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표현은 조금 이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위기감을 줄 수 있는
1: 예.
0: 뭐 왜 그러지? 뭐 무슨 근거가 있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1: 예.
0: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쭉 들으셨죠? 매부쇼 인터뷰는?
0: 네네네. 아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1: 예.
0: 직접 듣지 못했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도 많이 돼서
1: 예.
0: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의구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1: 예.
0: 하나는 검찰개혁 진짜 하려고 하나 하는 거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정당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정당의 구조나 주도권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핵심 주제 아니겠어요?
1: 예.
0: 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검찰개혁은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얘기를 여과 없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1: 예.
0: 우리 대통령께서
1: 예.
0: 그게 사실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확실하게 결정했고 조직도 분열시켜 분리시켰고요.
1: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분리가 됐다는
0: 네.
1: 거죠.
0: 그런데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한 게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냐?
1: 예.
0: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제발 이 대안을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아무 권한도 주지 말자.
1: 예.
0: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는 이런 답답함을 여러 번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정청래 대표에게 가서도 아니 검찰개혁 원하는 대로 다 해결했고
1: 예.
0: 다만 이 경찰에게 비대한 권한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견제장치를 만들 거냐. 그러지 않으면 일반 민생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1: 예.
0: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 전달했는데 실제로 당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다 같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인데
1: 예.
0: 대통령이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안책을 달라고 계속 그거 걱정한 건데 그걸 검찰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개혁이 아니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논리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결과적으로 이번에 네 가지의 형사사건에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1: 장윤기 씨 사건이요. 네. 장윤기의 사건.
0: 지금 여성운동단체에서도 여러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피해 사례를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그러면 우상우 수석 지사님이 예 말씀하시죠. 예.
0: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을 뭐 더 아주 뭐 좀 주장할, 검찰개혁은 사실 다 같이 하자는 거였고요.
1: 예.
0: 지금

0: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어떤 권한도 검사가 해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볼 때는 그러면 만약에 장위 사건 같은 게 또 생기고 계속 생기면
1: 예.
0: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거 아니에요.
1: 이건 민주당 책임이다.
0: 아니 국민의힘이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 예.
0: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죠. 네.
1: 예,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네. 수사 기소 분리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일단 조직으로 분리를 하고 그러면 네.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온 답은 보안수사권의 일부 존치, 예외적 존치 이거 그 말고는 다른 대안은 혹시 정부 수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달라고 당에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해달라는 것도 당에서 토론해라 그러면
1: 예.
0: 원래는 당에서 말한 대로 이 수사 기소 분리를 조직적으로 해버리고 그때 합의한 게 이 형사소송법 문제는 정부에 맡겨서
1: 예.
0: 정부가 실무적으로 보완하게 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실무적으로 보완하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예외적 허용이나 보안수사 요건 정도를 고민했던 것이죠.
1: 예.
0: 근데 그것조차도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당에서 아예 결정해라. 그 당에 결정권을 준 거죠. 사실은
1: 예.
0: 실무적인 보완은 경험 많은 정부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역할 분담을 했다가
1: 예.
0: 지금은 정부도 손을 떼고 당에 넘긴 겁니다.
1: 사실 지난 9월에 고위 당정협에서 당시 정청래 네. 대표 우상호 정무수석이 설전을 벌인 게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0: 다 이 사안 때문이죠.
1: 예, 이 사안 때문이죠.
0: 예, 근데 결과적으로 합의했고,
1: 예.
0: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러니까 정부가 좀 보안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또 주장들 하시니까, 정부가 좀 실무적으로 보완하는 것 자체가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1: 예.
0: 그냥 당에다 다 넘긴 거죠, 지금은.
1: 예.
0: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또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참 그 역사성을 잘 아는 저로서는 야, 이거 참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참 너무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 당에서 해라 라고 했는데 네. 당이 이번에 형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0: 네.
1: 여기에는 물론 보안수사 요구권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뭐 제재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명시하긴 했습니다. 우상호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은 충분한 앞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되지 않다고 보십니까?
0: 저는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요.
1: 예.
0: 당시 청와대 분위기와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가를 소개한 거죠.
1: 예.
0: 이제 기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을 바로잡는 수준이지
1: 예.
0: 제가 어떤 게 검찰개혁이고 어떤 게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는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대통령이 당무에 지나치게 개입한다. 서울시장 경선, 경기도 경선 그리고 국회의장 또 지금은 당대표 후보까지 대통령이 이른바 명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했고요. 법적으로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넓게 해석한다면 법적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당무 개입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정부 수석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글쎄요. 그게 당무에 개입한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무의 개입이라는 것은 당이 무엇을 결정하려 할 때 소위 말하면 미리 사전에 지침을 줘서 당을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1: 예.
0: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을 특보로 쓰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당무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물론 그것이 국회의장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시는 예. 것은 저는 존중해요.
1: 예.
0: 그러나 정무특보를 임명한 행위 그 자체를 당무개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국회의장 선거에 그것이 조정식 의원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정부 특보를 썼다 저는 그렇게는 보질 않거든요.
1: 그러니까 보지 않는다.
0: 이게 이제

0: 선호가 막 뒤섞이게 되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한 거는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전당대회 할 때는 대통령은 분명히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때 박찬대 모든 언론은 박찬대 후보를 대통령이 지원한다고 의심하고
1: 기사를
0: 썼습니다만
1: 예.
0: 그때 박찬대 지금 인천시장께서 당시에 형편없이 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1: 예.
0: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과연 그 정도 결과밖에 안 나왔을까요?
1: 알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잖아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여러 전당대회 당권주자 후보들 간의 갈등이 거셉니다. 오가는 말도 상당히 거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 후보와 차별화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1: 아 그래요?
0: 민주주의를 네. 갈등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1: 예.
0: 정정원 후보 간에 그럼 서로 칭찬하면서 합니까? 내가 왜 돼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1: 예.
0: 상대방이 나보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게 경쟁인데 그걸 왜 자꾸 갈등이라고 그러시면 민주주의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갈등 유발하는 제도로 규정하시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1: 예.
0: 사회자께서 조금 원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1: 예, 원래 그런 분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갈등처럼 보여요. 너무 죽자사자 싸우는 것 같아요.
0: 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죽자사자 싸우는 건 아니고요.
1: 아, 멱살 정도는 잡아야. 네. 예.
0: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선거하는 당이 있어요.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죠.
1: 예.
0: 근데 지금은 누가 더 이재명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인가? 누가 다음 총선에서 누가 당선돼야 총선에서 유리한가? 지금 이런 논거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게 무슨 싸움, 뭐, 물론 싸움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1: 알겠습니다.
0: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전당대회는 늘 있었던 일이라.
1: 네. 네. 이 부분은 우상호 지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 송영길 대표는, 전 대표죠.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터뷰할 때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 만나니까 정청래 대표를 다 싫어하더라. 다 표정들이 안 좋더라. 그리고 명청 갈등 1년 내내 신문 1면을 장식하지 않았냐. 근데 어제 한민수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을 인터뷰해 보니까 명청 갈등 없다라고 합니다. 우상호 전 수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0: 저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1: 예.
0: 정청래 대표 측하고 이견이 있었던 적도 있고 뭐 조금 해석을 달리한 적은 있지만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론의 과대 해석이다.
1: 예.
0: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1: 예.
0: 뭐 그 정청래 대표에게 대해서 좀 평가가 달라진 그런 청와대 인사가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 예.
0: 그 청와대 인사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1: 예.
0: 선거에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 내가 더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다, 내가 더 잘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1: 예.
0: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끌어들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1: 예.
0: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주장 정도는 괜찮은데 마치 팩트를 동원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예. 사실 제 마지막 질문은 강원도민들에게 한 말씀. 다시 강원도 지사로 돌아와서 이건데 시간이 다가서 앞서 대기업 투자 유치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1: 우상호 강원도 지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네, 광고 듣고 뉴스쇼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4: CBS
5: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5: 와 서울에서 1시간?
4: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7: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4: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거점 연천
7: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목요일에 코너 월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월간 김종인 시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재선거를 촉구하는 장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치권의 어른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국민의힘 분열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목요일의 코너 불협화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전대를 앞두고 벌어지는 당권 경쟁까지 오늘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성렬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그냥 끊지 마시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는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공제조합 KB인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김종인 시간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약간 반복되는 얘기 같기도 한데 오늘 경향신문에 나온 정점식 원내대표의 인터뷰가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있지만 뭐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많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인터뷰에서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장 대표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원래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되는데 이전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여론의 추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정쩡한 상태가 그냥 갈 것 같아요.
1: 예. 근데 여론의 추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 여론 추이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여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0: 예.
1: 요새 내가 이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본인도 역시 지금 국민의힘에 뚜렷한 다음 대권 후보가 보이질 않으니까
0: 예.
1: 자기도 다음에 대권을 향해서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봐요.
0: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사퇴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와도 그것도 싹 무시를 해버리고
0: 예.
1: 국민 상대로 직접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지지도를 갖다가 좀 넓혀보겠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예. 그래서 지지층 뭐 숫자로는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 강성 지지층을 확보해서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는군요.
1: 나는 본인은 그런 생각에 아주 집착이 강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0: 예. 그러면은 사실 근데 제가 좀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당대표가 어떤 민심과 괴리되어 있거나 또는 심지어 당심과 괴리되어 있으면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갈등이 일어나서 뭔가 결론이 나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는 완전 따로 놀고 의원 대부분은 좀 무시해요.
1: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의 자세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0: 예.
1: 국민의힘의

0: 의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 개별적으로 몇 사람이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1: 예.
0: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 예.
0: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일 것 같으면은 과거에 2011년도에 박근혜 비대위가 탄생하는 것처럼 그때도
1: 예.
0: 솔직히 얘기해서 당시에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1: 예.
0: 그러다가 이제 의원총회 하면서 의원들의 압박이 심하니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지도체제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지금도 사실은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1: 예.
0: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상황은 장동혁 대표만 자꾸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의 앞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데
1: 예.
0: 의원님들이 별로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의원들이 사실은 뭐 사퇴하라고 몇 분이 얘기는 하지만 사퇴를 시킬 수밖에 없는 힘까지 가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동력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일들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0: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전부 이해관계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뭐 국민의힘 내부에는 친윤 세력도 좀 있고 그렇지 않은 세력도 있고 그런데 그 세력이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에서 집단적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결의를 할 것 같으면은
1: 예.
0: 아마 장동혁 대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위원으로 되어 있는 뭐 지금 신동욱 의원이나 무슨 김재원 의원 같은 사람도 의원총회에서 그런 의결이 나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거냐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지도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데
1: 예.
0: 장동혁 대표 본인 스스로는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무 고민도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 가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려고 할 것 같으면 최고위원 네 사람이 사퇴로 해버려야만이 그 체제가 무너지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죠.
1: 지금 키는 뭐 신동욱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쥐고 있다.
0: 예.
1: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목소리를 더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당연한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그냥 이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 갈까요?
0: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으로 가면은 네. 사실은 금년 지나고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은 2028년 이제 선거 체제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1: 네.
0: 과연 국민의힘이 2028년을 향한 선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예,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사실 듣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버틸 거라고 생각했지만 위원장님의 말씀은 못 버티게 만들려고 그런
0: 아니,
1: 말씀을 하신 것으로 좀
0: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1: 예.
0: 뭐 버틸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소위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사고가 좀 변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예.
0: 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1: 앞서 저희 뉴스연구소의 박순봉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른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에서는 나중에 연임을 해서 물러날 수가 있다.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28년 총선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인데 내년 8월까지가 임기니까요, 당대표가. 근데 임기를 더 연장해서 총선 공천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뒤에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전당대회 다시 출마해서 연임을 노릴 수가 있다. 강성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빈말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시는지.
0: 글쎄, 내가 보죠. 그 사람들은 거의 희망사항인 거지. 나는 강성 당원이 얼마나 되고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1: 예.
0: 결과적으로 당원들도

0: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2028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려면은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건 아마 상식적으로 다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이렇게 밖으로 돌면서 자기 지지기반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실 자기가 다시 재출마를 했을 적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1: 예.
0: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정치도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건데
1: 예.
0: 그 상식을 떠나서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정치인으로서 아마 판단 착오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상식대로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1: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어정쩡한 상태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정쩡하다고 표현한 것은 장동혁 대표는 장외로 돌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그냥 나 몰라라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격렬하게 뭔가 뭐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사태가 되고 있는데 이벤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징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 또 본인에 대한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 의원들을 징계하려는 윤리를 통해서 그런 시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아니 글쎄 내가 모르겠어요.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자기하고 좀 반대하는 이러한 의원들을 징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징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당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1: 예.
0: 장동혁 대표는 지금 혼자서 자기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의 지도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지금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쏙 성숙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굉장히 의심스럽다고요.
1: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당권파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분이 지금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0: 아니 뭐 당권파라는 게 뻔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1: 예.
0: 세상에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사실은 내가 저희 국민의힘에 가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국민의힘의 비대 이제 의원들 중에서 특히 중진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상황 판단하는 능력이 그렇게 투철질 못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2021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때도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나 전직 뭐 대표라는 사람들이 뭐라고들 얘기를 했냐면은 당의 상황과는 그냥 관련도 없이 그냥 안철수로 단일화 그쪽으로만 몰고 가려고 나를 압박을 하던 그런 것도
1: 예.
0: 내가 경험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소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의 자세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1: 예. 최근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어제 권영세 의원도 뉴스 인터뷰에서 뭐 장 대표 물러나라 또 한동훈 대표도 복당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진들의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조금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예. 뭐 최근에 보니까 뭐 권영세 의원이 장동훈 대표 이제 물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1: 예.
0: 그건 권영세 의원 개인 혼자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걱정을 하고
1: 예.
0: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제 지속을 했을 적에 2028년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 예. 그냥 일부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 정당으로서 본다면 28년 총선을 국민의힘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당내 어떻게 보면 유력 주자라고 불리는 분들 간에 갈등만 더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넓게 보면 범보수에 전체적으로 바로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계엄 다음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디로 모이고 했냐 이 선후 관계를 두고 다투고 있고 또 정의한 부산시장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이 자작극 관련해서는 또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의원이 설전을 좀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0: 어떻게 보십니까?
1: 나는 최근에 그 안철수 의원의 예. 행동에 대해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지 예.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그 정치 일정을 쭉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정치 상황에 판단을 하는 능력이 그렇게 투철한 분이 아니냐고는 봐요.
0: 예.
1: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또 욕심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다음에 당권도 도전해보고 또 대권도 도전해보겠다는 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뭐 경쟁자가 될 수 가능한 경쟁자인 한동훈 의원을 갖다가 지금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성숙치 못한 행동이라고 봐요.
0: 사실 안철수 의원의 정확한 워딩은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영구히 복당 금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 그건 자기가 할 소리가 아니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0: 예. 장래 이제 보수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견제라고 보시는군요.
1: 네, 내가 보기에는 당내 사실은 보수 재건이라는 말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그 어폐가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0: 예.
1: 보수 재건만 해가지고서 뭐 집권을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하질 않아요.
0: 아 그런가요? 예.
1: 예.
0: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게
1: 예를 들어서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2000 저희 19년도에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서 사실은 당시에 소위 새누리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예. 그때도 사실은 보수만 고집하고 했을 것 같으면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도 없었어요.
0: 2012년 총선. 예.
1: 그래서 19대 총선을 이끌지 이제 승리를 못했으면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0: 예.
1: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보수 보수 한다고 해가지고서 새가 결집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뭐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0: 예.
1: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뭐 다 경험해봤잖아요. 2020년에 소위 보수 대통합을 한번 해봤잖아요.
0: 예.
1: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20대 총선에서 패배. 실패하고 말아버린 거 아니에요.
0: 예.
1: 어?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어신도 말하라고 했던 거는 뭐 당권주자 또 대선주자에서 견제라고 보는데 안철수 의원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1: 글쎄요. 당원. 내가 보기에 이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0: 예, 사실 예전에 같이 잠깐 있으셨잖아요. 2011년 그때쯤으로 제가
1: 나는 사실은 2011년서부터 안철수 의원을 갖다가 쭉 내가 관찰해 본 예. 사람인데 그분의 소위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쓰신 책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걸 제가 예전에 쭉 읽어봤는데 아마 위원장님도 잘 모르실 부분을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호칭을 따로 안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또는 노무현 다 그냥 안 붙이고 썼거든요. 책에는 그럴 수 있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만 C를 붙이더라고요.
1: 아니 그러니까
0: 약간
1: 뭐
0: 거리감을 두시는 것 같아서.
1: 안철수 의원은 내가 2011년에
0: 예.
1: 사실은 그분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만나봤지만
0: 예.
1: 그때부터 내가 보기에 초기에 내가 그분의 소위 정치적인 성향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이분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저희 당신 후보고 예. 후보 단일화 하는 그 과정도 보면은 별로 그 석연치 않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0: 예.
1: 그 당시에 내가 본인에게 듣기로는 자기는 절대 단일화하지 않고 뭐 끝까지 간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 했던 사람인데
0: 뭐 손에 장을 지진다는 표현까지 그, 네. 나왔었죠.
1: 어느 날 갑자기 단일화를 갖다 허지를 않았어요. 그때 단일화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동정부를 수립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0: 예.
1: 공동정부를 수립한다 그러면서 그때 단일화할 적에 성명서에 뭐라고 했냐면 합당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근데 합당을 하면 한 당이 되는 건데 무슨 공동정부가 없으면 공동정부예요.
0: 예.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결국은 뭐 일시적으로 예. 추임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했지만 예. 결국 가서 윤석

0: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분이 사실 후보 단일화에서 얻었던 건 뭐냐면 국회의원 자리 하나 얻은 거래요.
1: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보수 재건만 가지고는 총선과 대선을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보수 재건을 가장 자주 외치는 사람은 한동훈 의원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보수 재건 하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보수 재건하는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가 국민의힘과 다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수 재건을 얘기를 하는 거지.
1: 예.
0: 그 보수 재건만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1: 다른 메시지가 이제 예. 추가돼야 된다.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사실은.
0: 사실은 국민의힘이 보수 재건하는 얘기나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민주당의 소위 뭐 중축론인가
1: 예,
0: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인데 보수 재건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득이 될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중축을 할 수도 없어요. 민주당으로.
1: 예.
0: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 진보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2016년에 민주당에 가서 비대위를
1: 예,
0: 맡아가지고 했을 적에 내가 조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내가 김정은의 맹비난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당의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왜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은 발언을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의 얘기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기본적으로.
1: 예.
0: 당신네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
1: 예.
0: 결국은 내가 보기에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못하는 얘기를 내가 몇 가지를 했는데
1: 예.
0: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결국 가서 2016년에 민주당을 제 1당을 만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추이라는 게 보수 정당이 보수 재건을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표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1: 예.
0: 그다음에 진보 정당이 무슨 중축론을 해가지고서 더 이상 진보로 뭘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지금 계속
1: 예.
0: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이거는 소위 진보 정권도 하나도 해결을 못해요.
1: 예.
0: 최근에 와서 무슨 어저께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뭐 3, 4, 5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3, 4 잠재성 장력 뭐 3%의 무슨 저
1: 이 수출 4강
0: 수출 4대 강국에 그다음에 5만 불 소득이라고
1: 예.
0: 얘기하냐. 그런 과거 대통령들이 다 그냥 뜬 허든 소리예요.
1: 예.
0: 이명박 대통령 747 얘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 무슨 창조경제 얘기를 했죠.
1: 예.
0: 노무현 대통령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했죠. 그 결과가 지금 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시대 변화에 제대로 맞는 정당 운영을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정당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1: 예.
0: 괜히 이념에 사로잡혀서 뭐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니까 진보 쪽으로 진보 더 이상 할 수 있는 진보가 뭐가 있어요?
1: 예.
0: 어? 그다음에 보수 정당이라는 게 도대체 보수 정당으로서 득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2011년에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 예.
0: 무상급식 반대하는 시민 투표를 한 거 아니에요?
1: 예.
0: 그 시민 투표에서 투표율이 25%를 안 넘어가지고 개표도 못하고 끝난
1: 예.
0: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랬으면 시대의 흐름이 뭐라는 걸 알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19대 선거를 앞두고서 당시에 새누리당의 정강연 척을 내가 만들어줬는데.
1: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죠.
0: 그래서 소위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걸 얘기해서
1: 예.
0: 야, 저 당이 보수정당인데 뭐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다가 유권자에게 줬기 때문에 19대 총선에서 참 기대지도 않았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1: 예.
0: 그 결과로다가 박근혜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0: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볼 것 같으면 정당이 지금 뭐 어떻게 해야지 국민으로부터의 사실

0: 지지도 지지도를 갖다 높일 수 있다는 걸 갖다 알 수 있는데
1: 예.
0: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쓸데없는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이 국민의힘은 무조건 보수 그다음에 민주당은 무조건 진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당의 희망이 없어요.
1: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보만으로도 안 되고
0: 그럼요.
1: 보수의 이념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근데 사실 뭐 보수의 이념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고 강한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냥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강한 진보라고 얘기하는 분도 늘 강조하는 게 그냥 검찰개혁 수사권 안전 폐지만 얘기하고 있어서
0: 아니 검찰개혁이라는 게 진보가 하는 게 검찰개혁이 아니에요.
1: 예. 진보적 아젠다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0: 나는 건 진보의 아젠다라고 보지를 않아요.
1: 예.
0: 예.
1: 알겠습니다. 그 각자의 주장만 덧붙여서는 또는 거기에 더해서는 그러니까 증축 가지고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0: 아니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1: 예.
0: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인구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1: 예.
0: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20대, 30대 이 사람들은 지금의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1: 예.
0: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뭐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는 얘기예요.
1: 예.
0: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05은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1: 예.
0: 이게 지금 잘 보이지 않으니까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 이 사회가 과연 정의롭고 이 사회가 사실 공정하냐.
1: 예.
0: 이 기준을 갖다가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지지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1: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앞서 교수님 안철수 의원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좀 더 들을 걸 했습니다. 예. 지금 가만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80대 어르신께서 20, 30대의 요구와 목소리를 제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월간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인 네.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예,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목요일에 또 아주 인기 코너입니다.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인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앞서 이제 원로의 30대의 목소리, 하지만 정정한 해안을 또 들으셨고
3: 대단했습니다.
0: 이번에는 이제 찐 30대 평론가들의 얘기, 아 죄송합니다. 40대가 한 명 계시구나.
1: 노렸네.
0: 예리해요. 장난도 못 치겠어요 제가. 아,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시는 김성열 최고인이 계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30대가 많죠.
4: 전반적으로.
0: 전반적으로. 저는 표현을 정확하겠습니다.
4: 그러니까.
0: 모두 다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4: 미운오리가 한 명 있네요.
0: 밉진 않아요. 40대 얼마나 험난한 생활을 겪어오셨습니까?
5: 니들이 알아?
0: 네. 파리 김성열 최고위원 모시고 불협화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의 발언. 사실 유 작가도 예언을 했는데 오늘 어제 오후부터 하루 종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통령의 검찰개혁 또는 외연확장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발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6: 저는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0: 네.
6: 증축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지금 필요성을 인정 못 받을 거고 입증하기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0: 쉽지 않을 거다.
6: 이룰 수 없다 그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고한 거지.
0: 예.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구승 변호사님.
3: 일단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주장이

0: 뭐 그래야 논평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저것은 뇌피셜과 주장 그리고 악담만이 있기 때문에
1: 예.
0: 논평의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외대 출신이라 목동에서 외대 왔다 갔다 하면서 1호선을 자주 탔는데
1: 예.
0: 1호선에서 많이 보던 할아버지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너무하네.
1: 너무하네요.

0: 일종의 종교 비즈니스가 박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좀 본질적으로는 인정투쟁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약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 장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집안에서 왕처럼 오냐 오냐 잘 크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1: 예.
0: 뉴이재명 중도 확장이라는 둘째가 태어나니까 첫째가 뿔이 나서 뺑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한테 가가지고 할퀴고 꼬집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우리 집 망할 거야 이러면서 사실 얼마나 철딱선이가 없는 일인가 싶습니다. 유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자신들만의 교리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중도 확장을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유 작가님은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지는 게 그렇게 불만이십니까?
1: 예, 확장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셨고 일단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한 분은 1호선 할아버지를 얘기하셨고 두 번째 분은 철딱선이를 언급하셨습니다. 김성렬 최고위원은요?
2: 저는 비유를 하자면은 계약 기간 끝난 세입자가 안 나가고 다음 사람 들어왔는데 나 여기서 버틸 거야 하는 모습으로
1: 예.
2: 보여요.
1: 예.
2: 지금 퇴거 명령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 중에 저는 저 얘기보다도 마키아벨리 군주론 꺼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 예.
2: 거기 보면은 나쁜 일은 부하를 시키고 본인은 착한 일만 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본인이 욕먹을 일을 나서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세금 올려야 된다. 이거 국토부 장관 시켜도 돼요.
1: 예.
2: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고 직접 부딪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 사람 대표적인 정치인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1: 예.
2: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본인은 뒤에서 좋은 이미지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나쁜 이야기들 국민들한테 논란이 될 만한 걸 꺼내왔던 사람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를 왜 끌어왔냐.
1: 예.
2: 우리가 마키아벨리 그러면은 군주론을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1: 예.
2: 작가로 인식을 해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의 프레임이 좀 가둬놓으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정말 사실은 좀 다르죠.
1: 예.
2: 제가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아니 잘못한 거를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전혀 반대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1: 네, 김성렬 최고위원은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남시키고 인기 있는 일은 본인이 한다라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 대통령이 막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2: 네.
1: 주장을 했는데 정구승 변호사 혹시 민주당 입당 원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0: 그러니까.
1: 김성렬 최고위원회가
3: 가장 추천이는 정구승으로 꼭
0: 네. 돌아왔구나.
1: 민주당으로 지금 예수, 김유영 대변인님 네. 이제 발언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4: 아 근데 네. 저는 확실히 국민의힘과 문화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 여당 내부의 관계자가 비판을 넘어서 악담도 할 수 있구나. 이걸 되게 놀랐어요 정말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역시나 튼튼하지 않다. 튼튼했었으면 저렇게 악담을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1: 예.
4: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단순하게 당대표 뽑는 정당대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이제는 주류 교체 싸움인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는 한쪽은 확실히 멸망전으로 가는 겁니다.
1: 예.
4: 이제는 주류 교체이기 때문에 저는 총선에 공천권 있는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가장 그 영향력도 크고 치열할 거라고 느꼈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 네.
4: 그 공식이 깨진 것 같아요. 이거는 주류 교체 싸움이다. 확실해졌습니다.
1: 세력의
4: 네.
1: 이거는 그냥 경쟁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4: 멸망전입니다.
1: 아니다라는 네. 얘기시군요. 예, 앞서 이제 김성열 최고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해주셨고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요갈 먹을 일만 하려는 건 아니다. 팩트 체크를 그 비평으로 해주셨고 세 분들 때 인상 비평이 좀 강하셨는데 구체적인 걸로 이 유시민 작가가 이 얘기를 했는데. 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건 이렇다. 또는 얘기 맞는 것 같다. 이걸 좀 얘기해 준다면.
5: 예. 일단 검찰개혁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성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 예.
5: 그 본인을 욕먹을 거에 나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 많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의 전 핵심 아젠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5: 그 대표적인 예가 정선의 후보 입에서도 나왔었는데요. 2026년 3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들어가서 이제 예방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했다. 그러니까 권양승 여사를 예방하면서도 그렇게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1: 당시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분리한 게
5: 그렇죠.
1: 완수했다. 이게 수사기소가 분리가 됐다는 거죠.
5: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소 분리하면서 이제 검찰에게 수사 개시권과 별건 수사의 가능성을 빼앗는 그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이고 만약에 더 나아가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잘못했던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았던 전례를 고치

0: 막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던가 예. 아니면은 검사에 대한 수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공수처를 개혁한다던가 이런 아니면 검사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 독점권에 대해서 견제를 가한다는 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건데
1: 사실 그게 더 우선순위다.
0: 그게 훨씬 더 우선순위고 보안 수사권은 사실 검찰 개혁과의 관련성보다는 이것을 그 경찰에게 몰빵해 주느냐 여부만 남아 있고 아니면은 스스로에게 정치적으로 자신이 나중에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 회피할 수 있는가 여부만 전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과도 본질적으로 그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검찰 개혁과 연동을 시켜서 이제 악담을 퍼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사실 유시민 작가가 맨 처음에 전제를 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다 결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구승 변호사 얘기는 검찰 개혁은 됐다. 보안수사권은 그거 핵심적인 게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2: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이석겸 평론가? 이 작가님이 검찰개혁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뭐 그분들 입장에서 변심했는가 예. 요 설명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검사들한테 포섭이 됐다든지 뭐 그런 망상에 가까운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슬쩍 도약을 합니다.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안에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그 약간의 일시정지를 거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국민 피해가 커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1: 예.
2: 이거를 갖고 변심했다. 우리 마음을 몰라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철딱선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1: 혹시 뭐 용역 있다거나 그런 거는?
2: 아 아닙니다. 밑에 쇠파이프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분들께서의 검찰 개혁의 노선을 어떻게 국민의 삶을 바꾼다든지 정책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유시민 작가가 인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3: 결국에는 어떤 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무조건 최우선시 돼야 되는 건 국민의 삶이어야 되는 거고 국민의 삶이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걸 스스로 자임하는 걸 보면서 아 자책골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느꼈고요. 이런 시점이 됐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전당대회 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수면위로 올려서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책임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어느 분이 그렇게 용기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기를 아무도 안 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1: 예,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단 보안수사권 얘기만 나오면 해당 주자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이 그냥 다 넘어간 없애. 왜냐하면 이 남기자고 하면 선거에서 지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4: 저도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전체적으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4: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많은 분들 보면 보안수사권 아 이거는 문제는 있어. 근데 내가 앞서서 말했다 그러면 나 칼 맞게 생겼어. 나 수박되게 생겼어.
1: 예.
4: 그러니까 앞서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은 예전에 조금박해의 전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 예.
4: 그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던 그거에 대한 전례가 남아있으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개혁 좋다. 근데 보안수사권은 아니다.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이건 비겁한 겁니다. 전 누군가는 나서서 이 얘기를 정당하게 좀 해야 된다고 봐요.
1: 예. 유시민 작가는 또 증축까지는 모르겠는데 재건축 재개발이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물론 대통령이 선택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거기다 솔직하게 입장을 구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면 김성열 최고 같은 분도 재건축에 지주조합에 하나 정도 이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4: 아 그래요. 저 그러면은 이제 지분이라도 좀 이렇게 좀
2: 지원서를 열심히 넣고 있네요 지금.
4: 아 진짜.
0: 추천인 코드 있지 마세요.
1: 앞서 그러면 그 추천인 코드가 그래서
4: 전 재개발 나오기 전에 이사를 나와가지고요. 권리가 없습니다.
1: 예. 혹시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거나 아니 왜냐면 정말 진지하게 예. 유시민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거든요. 이건 정계 개편을 얘기 생각하는 거다. 라는 쪽으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4: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진영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쨌거나 본인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동진 정책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였던 거는 칭찬할 일이라고 분명히 봐요.
1: 예.
4: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포용하려는 자세 이거는 무조건 칭찬 받아야죠. 다만 그것이 이제 중간에 이병태 같은 분들 다시 이렇게 쫓아내면서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죠. 그걸로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1: 예, 그러니까
2: 유시민 작가께서 이제 되게 치명적인 지식인인 척하면서 정계 개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 얘기인데 다 나오던 얘기입니다. 뭐 열린우리당 모델 이러면서. 근데 그 정계 개편이 도대체 우리 정치에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유시민 작가의 저 말씀은 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버리고

0: 저쪽으로 갈라 그래. 우리 예. 버릴라 그래. 라고 이제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게 일종의 고자질하는 겁니다. 좌표 찍고. 그런데 그게 우리 정치를 나쁘게 하는 건가?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김성경을 최고도 얼마나 극찬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가 되는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혼자만 뿔나 계세요, 지금.
1: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유시민 작가도 비평가라는 입장을 계속 본인 스스로 강조했기 때문에 뭐 주장들은 다 할 수 있는 예, 그렇긴 합니다. 예.
2: 예, 지금까지 유시민 씨가 진보 좌파라는 것을 스스로 자칭을 해왔는데 어제 발언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타이틀도 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재건축 재개발 필요 없다라는 약간 전제를 깔고 얘기를 했고 예. 그거 자체가 자신이 기득권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의 개혁이나 이런 거를 막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인이 나와서 좌파다 아니면 진보다라는 수식어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정승 변호사님은 이제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자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친명 패널도 있을 것이고 친명으로 불리는 또는 강한 칭청으로 또 불리는 패널들도 있을 것이고 원래 교류도 좀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은 사이가 어떻습니까?
2: 아니 그게 사실은 국힘에서 약간 친윤 패널과 친한 패널과의 관계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레거시 미디어에는 친한 패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그 내부에서의 논리 말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분들께서 친한계가 예. 좀 많다 보니까 사실 90% 이상 친한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의 분들 친윤 패널 같은 게 서정욱 변호사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본인들의 리그에만 뛰고 있는데 저희도 비슷하게 친청 패널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그 빅스피커 채널 그 두 군데나 거기에 밑에 이제 하청 업체처럼 있는 그런 패널 그쪽에만 나가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레거시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영역에서의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오히려 제가 뉴스 공장에 나갔을 때나 매불쇼에 나갔을 때는 이제 수많은 댓글을 받게 되어서 오히려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던 것이었군요.
0: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어제 유시민 작가께서 방송들이 다 편향적이다 예. 막 그런 식으로 전반을 다 욕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 안 들어주면 다 지금 비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작진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얘기가 되는 사람이 돼야 부를 거 아닙니까? 뭐 저희가 얘기가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나와서
1: 아니, 은근히 그렇게 좀 들리기도 했어요.
0: 그렇게 느꼈습니까?
1: 예. 아, 말씀하세요.
0: 제작진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이제 합리적인 적당히 합리적인 얘기가 돼야 방송에도 부를 수 있고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안 나오시는 것도 클 겁니다. 가장 편하고 지지받을 예. 수 있는 곳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 결과인 것을 이것조차 작전 세력과 음험한 뭐 세력의 뭐 기획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1: 알겠습니다.
3: 유시민 작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진영만 보고 정치를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본인은 정치 안 난다고 그러지만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익하고 공익이 부딪히면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익 추구를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알겠습니다. 저희 또 뉴스쇼는 사실은 불법 게임을 두둔하는 세력에게는 마이크를 빌려주지 않지만 그 정도 제가 늘 쓰는 표현 중에 헌법 바깥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헌법 바깥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인정합니다. 각자 이제 발언의 자유라는 게 있고 어제 유 작가 대회도 얘기한 미래 뭐 발언의 자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이른바 다른 뭐 서정욱 변호사도 나오잖아요. 내일 저희 잘 어울려요.
0: 너무 훌륭하죠.
1: 계엄은 잘못됐다고 일단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친청 쪽에 강한 생각을 가진 분도 언제든지 나오셔서 인터뷰나 이런 거를 저희도 환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대표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0: 딴지만 가시더라고요.
1: 네. 모르겠습니다. 친한계 김용 부대변인.
4: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쯤 유시민 작가가 이쯤 되면 정청래 후보 캠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발언 수위라든지 공격하는 게 이제는 평론가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선인 것 같아요. 거의 예. 캠프 이론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식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경선에 사실상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이라면 저는 캠프 이론으로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론가의 영역에 있으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책임 없는 정치, 책임 없는 말만 계속 내뱉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1: 예.
4: 그리고 어제 그 뱉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봤었던 게 사실 그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은 사실 대통령은 모든 통치 행위가 고도의 정무적 행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무 개입인지 아닌지 사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4: 근데 내부자의 시선에서 이게 사실상 개입이었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0: 수 있다. 이런 멘트는 사실 국민의힘 패널들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인데 그거를 어쨌든 같은 진영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는 저는 사실상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소재거리를 준 거거든요.
1: 당무 개입이 이제 법적으로 뭐 직권남용이다 또는 정당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이제 법적인 문제와 차치하고 대통령이 자꾸 당일에 신경 써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어서 이게 좀 복합적인 용어인데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앞서 제가 인터뷰했던 우상호 전 정무수석 얘기는 그 정도는 당무개입 그러니까 불법적 당무개입으로 볼 수 없고 근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대통령이 자기 사람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용현 대변인은 이 정도면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사실 당무개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겠지만 사실
2: 꼬였어요. 유시민 계시네요.
0: 아니 근데 유시민계. 유시민 작가 말이 다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클러스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예. 더 나아가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옹호하는 얘기 사실상 밀어줬던 거는 저는 그거는 당무 개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당대회 개입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1: 법적으로는
0: 생각해요.
1: 어떤 생각?
0: 근데 법적으로 그 판단 유형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무적 행위다. 요게 판단 기준이 생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법부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생각합니다.
3: 진짜 당무 개입이 뭔지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시나 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당무 개입이고요. 이건 상당히 문명화된 방식의 당무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당무 개입이 뭔지 몰라서 여쭤본지 모르겠고 선수끼리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게 당청이 전 늘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에게 당이 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논리가 민심에 부합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기조와 소위 이제 팀 김어준의 이제 고립 기조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기조가 60~70%의 지지율, 국민 지지율을 받아서 이미 검증과 인증을 받은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 저는 김용영 전 대변인께서 어제 저희가 정광재 전 대변인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유시민 작가가 내 옆에 있더라. 누구가 그 강을 건너온 것일까? 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광재 전 대변인이나 김용영 전 대변인이 강을 건넌 게 아니라 유시민 씨가 강을 건너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이제 지나치지다 못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거나 국민의힘과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유시민 작가가 그 전조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5: 야당에서도 당무 개입을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당무 개입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 시도까지 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언제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예요. 그리고 그 노무현의 적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시민 장관이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 야당에서는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시민 장관이 그 트라우마 본인이 겪었던 그거를 꺼내면서까지 당무 개입을 현 대통령에게 얘기한다? 그럼 뭐 탄핵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한
1: 이야기가 당무 개입이라고 선거에 개입됐다라는 네.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광고를 듣고 유튜브로 조금 더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7: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6: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이 젊고 활발한 네 분과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도 있고 또 폭염특보도 내리고 있습니다. 뜨거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0: CBS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0: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0: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0: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0: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0: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제8회 농촌융국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밥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7: 폭염주의보.
8: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7: 폭염경보.
8: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7: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8: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7: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 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9: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부터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0: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정체 전선이 남부지방 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서 오늘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 충청도, 밤에는 영남 지역으로 비가 점차 확대돼서 내일도 지속되겠고요.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더욱더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전남 경남에 최대 80mm, 충청과 경북에 20에서 60, 제주에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영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낮 동안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포항이 37도까지 치솟겠고 대구 35도, 원주 대전 광주 30도, 서울은 3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6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한울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한울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생일날 머리맡에 놓인 장난감 상자 하나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겠죠?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됐다고 해서 마음속에 철부지가 아주 사라진 건 또 아닐 겁니다. 장난감의 부피와 규모가 조금 커졌고 내 지갑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게 이게 약간 좀 달라졌을 뿐이겠죠? 그 옛날 동네 문구점 앞에서 구슬치기 하던 소년들은 지금쯤 골프채를 아주 애지중지하고 낚시 장비를 닦고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됐겠죠. 요요로 온갖 묘기를 펼치고 거침없이 팽이를 돌리던 아이들은 하늘에 진짜 드론을 날리고 있을 텐데요. 뭐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무슨 장난감이냐 요렇게들 생각하시겠지만 어른들에게도 숨 쉴 수 있는 나만의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늙어서 놀지 않는 게 아니라 놀지 않아서 늙은 것이다. 늙지 않는 여러분, 오늘 놀 준비 되셨습니까?